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황지인이의 시조시를 노래했죠. 평시조 청살리 들으셨는데요. 선가 김월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래된 음원이라서 약간의 잡음이 포함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작가가 글쓰기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4대 작가의 하나, 필립 로스가 작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거의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처럼 그 근무 시간 거의 그대로 글을 쓴다는 건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글을 쓴다. 점심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기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한다. 저녁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읽을 때도 많았다 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때 메모를 해야 하니까 집에는 사방에 작은 공책들을 뒀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 같은 분은 아예 앞치마에 수첩과 연필을 늘 넣어두셨다고 하잖아요. 이 좋은 작가들은 평소에도 스치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죠. 이 글쓰기에 몰두하는 작가만큼 우리 예인들도 자신의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위해서 많은 시간 몰두하며 산다는 이야기 저희가 여러 예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끔 소개해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몰두하는 정신들이 모였을 때 사회가 문화가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오늘 작가의 글쓰기 이야기 또 예인들이 몰두하는 이야기를 산책길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6월 10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아울러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1958년에 연주됐던 수제천을 복원 재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95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데요. 68년 전에 사람들은 수제천을 어떻게 연주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 음악은 1958년에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 실황 자료를 듣고 그 음악을 그대로 이 시대 연주자들의 연주로 재현해보자 하고 생각해서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주자들은 1958년에 수제천을 듣고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속도도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연주했고요. 장구의 점고 위치도 현행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죠. 또 대금과 피리 선율도 현행 연주와 사뭇 다른 선율로 연주하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재현한 음악을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피리, 해금, 장구 이런 편성인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1958년 연주 수제천 감상하시겠습니다.

1958년에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재천 실황자료 음악을 듣고 이 시대 연주자들이 재현한 수재천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악기의 선율선이 뚜렷하게 들려서 1958년 무렵의 수재천의 특징이 잘 드러났죠. 이 재연 작업은 현재 영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수행한 건데요. 이처럼 옛 음악을 재현해서 복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저 옛사람들은 이렇게 연주했어라는 걸 듣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음악이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같은 수재천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연주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 시대의 감수성과 그 시대의 연주 관습을 알려주어서 음악의 시대적 상황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재천의 모습이 옛사람들의 그 생각에 어떤 상태였을까 그 맥락도 파악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옛 모습이어서 새로운 그런 차원의 음악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의 음악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는 옛 음악의 재현 작업에 대해서 1958년 당시의 수재천을 통해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마들제님께서 김어라 청산리 벽계수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곡은 여창가곡이 아닌 거죠? 하셨고요. 어제는 초록피리를 들었으니 오늘은 자주 검은고를 들으면 어떨까요? 내일은 보라 가야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 마들제님께서 악기마다 빛깔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셨네요. 질문 대답부터 해드릴게요. 첫 곡이 여창가곡 아닌 평시조입니다. 우리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이 시조와 가곡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으신 대로 시조는 5박과 8박을 번갈아가며 노래하고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서 부르는 짧은 노래죠.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 부르고요. 전주와 간주도 있고 또 관현반주를 수반.

내서 부르는 규모가 큰 음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줏빛 검은고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자줏빛 검은고라는 빛깔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 검은고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행복한 국악 산책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고요. 1028님도 들어오셨네요. 신기하네요. 이 편곡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어제의 편곡과는 느낌이 아주 다르게 다가옵니다. 두 편곡 모두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편곡이라고 하기보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예전에 연주하던 관습 그대로를 재현해서 연주한 상황이라서 말씀대로 비교해보기 참 좋은 그런 연주였죠. 네, 세 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이 검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한데요.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지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금과 검은고 병주로 듣겠는데요. 문웅관의 대금, 박영승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악곡의 담백한 멋을 제대로 간직한 음악이라서 우리 연주자들이 이 곡을 공들여서 자주 연주하고 또 애호하는 음악이죠. 차분한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밑도들이 암영으로 수연장지곡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두

5분 연주자의 연주였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대금 악장 문응관의 대금 연주였고요. 창작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승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연주자도 그렇지만 또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효과를 부여하는 힐링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이 곡은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그 상황을 노래한 내용을 시조시로 담고 있습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 매뇨, 호풍도 차도 찰사 구준비는 무어밀고, 뉘라서 내 행색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이 시조시 속에 나오는 청성령은 현재 중국 요녕성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이 푸른 빛을 띠기 때문에 청성령이란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또 초하구는 압록강과 요동을 오가는 통상로이기도 하죠. 예전에 사행을 갈 때에도 이 지역을 꼭 지나갔고요. 지난날 고구려의 영역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가는 노정에 있는 곳들인데요. 복림대군의 노정은 한양을 떠나서 파주, 개성, 평양, 안주, 의주, 봉황 또 이런 곳을 지나서 무순, 심양까지 가는 그런 노정이었는데요. 그 노정에서 청성령과 초하구를 지나게 되죠. 그런 곳들을 지나간 복림대군의 심정,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을 통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청성령 지나가다 초하고 어디 매뇨 호풍도 차도 찰사 구준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훗날 효종 임금이 되는 복림대군의 대군 시절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잘 담겨있는 시조시를 노래했죠.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뉴스

비슷한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여밀락의 여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밀락은 전체가 7장 구성인데요. 각 장마다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으로 이루어져서 여음이 더 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밀락 여음 듣겠습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윤형욱의 생황,

가야금과 생황, 단소의 그윽한 가락의 조화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이 악기 편성도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편성으로 연주한 여밀락 여음이었는데요. 정길선의 가야금, 윤형욱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앞서서 가곡 들으면서 국악의 3대 성악곡이 가곡 판소리 범페이죠. 그러면 시조 가사는 어쩌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대 성악곡을 정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소외되는 건 아니겠죠. 포함되지 않아도 우리 음악에는 충분히 훌륭한 성악곡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바로 내일이죠.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질 공연,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입니다. 그간 국립국악원은 종묘제략 공연은 여러 차례 해왔고요. 사직제략 공연도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무대에 올려서 이제는 이 두 공연을 모두 국립국악원이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공연 모두가 규모가 커서 종묘제략 따로 사직제략 따로 보아도 무대 장치부터 공연 내용까지 방대한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이 두 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을 하면서 경복궁의 좌우에 종묘와 사직단을 두는데요. 이런 제도를 좌묘우사 혹은 좌조우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왼쪽에 있는 종묘에서는 종묘제례악이, 오른쪽에 있는 사직재단에서는 사직제례악이 일정 시기가 되면 연주됐는데요. 이번 공연은 종묘와 사직단이 아닌 국립국악원 예악당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두 음악을 같이 연주합니다. 종묘와 사직제는 조선시대의 제사 규모로 볼 때 대중소 중에서 대사 규모로 행해졌던 중요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사, 종묘와 사직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극에서도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대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제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종묘제례악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 후일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와 황후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거행하는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음악이고요. 사직제례악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 대해

의 사직단에서 거행하는 사직제례 때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이번 공연 때에는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제례악을 한 무대에 올려야 해서 제례음악 전곡을 듣지는 못하고요. 먼저 사직제례악에서는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 때 연주하는 임종궁 순안지악과 일무, 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월례 때의 응종궁 수안지악과 일무, 두 번째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과 종헌례 때의 태주궁 수안지악과 일무, 그리고 신을 보내는 송신례 때의 송신 임종궁 순안지악을 연주합니다. 이 사직제례악에 이어서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데요. 영신례 때의 영신희문, 전폐례 때의 전폐희문, 진찬례 때의 풍안지악, 그리고 초월례 때에는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보태평지악으로서 희문, 기명, 융화, 역성 이렇게 네 곡이 연주되고요. 보태평지무와 함께 연행되죠. 아헌과 종헌례 때에는 왕의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의 정대협지악으로서 소무, 독경, 혁정, 영관 이렇게 네 곡이 정대협지무와 함께 연행됩니다. 악장과 기악 연주 그리고 줄지어 추는 일무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무의 경우 원래는 64명이 추는 8일무지만 무대 사정상 일부 인원만 나와서 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오후 7시 반에 공연되는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중에 하나 미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묘제례악 중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되는 희문이란 곡이죠. 전폐 희문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도적인 인 화성은 아니지만 악장을 부를 때 우연히 이루어지는 노래와 악기 간의 화성, 또 악기와 악기 간의 헤테로포니적 화성도 아주 운치 있게 들리는 음악이죠. 종묘제례악 중에서 폐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희문, 전폐희문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바로 내일부터 무대가 열리는데요. 6월 11일, 12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오후 7시 반에 공연되는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때 종묘제례악 연주 순서 때에도 들을 수 있는 음악 전폐희문을 미리 들어보셨습니다. 지난날 국가의 대사로 행해졌던 종묘제례와 사직제례, 그 두 제사 때 연주되는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이권회 예술감독과 무용단의 김충한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전체 110여 명의 출연진들이 무대를 꽉 채울 텐데요. 내일과 모레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펼쳐질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은 따로 또 같이 화이부동하는 음악 신화위 합주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과 철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임현빈의 징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자연스러운 연주의 조화를 이루었네요. 각 악기마다 적절한 수위로 연주에 참여해서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나위 합주였는데요. 이태백의 아쟁과 철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임현빈의 징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 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흥보의 몇 번째 박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흥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박이 잘 익은 걸 확인하고 그걸 따서 박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박부터 탑니다. 이 흥보가 첫째 박을 타면서는 사실 밥 한 통만 나오너라 이렇게 소박한 소원을 표현하는데요. 밥이 나올 리가 없으니 박을 타서 박속은 끓여먹고 박은 부잣집에 팔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것 모두 아시죠? 휑하게 처음에 까맣게 보이는데 괴 두 짝이 나옵니다. 하나는 돈이 하나 가득, 하나는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괴짝. 그런데 신기하게도 괴를 다 비워놓으면 또다시 꽉 차는 그런 괴입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오늘 흥보가 중에 첫째 박 타는 대목 듣겠습니다. 이난초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보니 7, 8월 찻니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겠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히리리리리리리렁 실건 톱지리로구나.

이 막을 타고 가거든.

기리야. 세리롱 색상 세리롱 색상 실건 실건 세리롱 색상 실건 실건 세리롱 색상 실건 실건 톱밥이 하늘 풀을 나오더니 박통속이 횡 흥부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적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 버리고 나무 조상길만 훔쳐내놨구나. 여보 마누라, 여 갖다 내버리소. 흥부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하,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오.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이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내 재벌이 속으려. 흥부가 괴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부씨 괴탁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괴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부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힘으로 탈라이 몰아놓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오고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부어내고 대안내고 대안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안내고 대안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안내고 대안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도로 하나 가

그대로 부어놨든지 그 돈과 쌀을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들고 돈 한 끼미를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보는디 흥! 보가 좋아라 박흥보가 좋아라고 돌난 꼬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맹산군의 술래밭기처럼 둥

집을 찾아오소. 나도 날 못하기는 그러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 타는 대목, 국가무역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난초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시나위 푸살 듣겠습니다. 박범훈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노종락의 징 연주입니다.

경기 시나위 푸살, 박범훈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노종락의 징연주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의 오늘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은 마침내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 땅의 학생, 직장인, 평범한 시민, 그 누구라도 민주화를 향한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돼서 외쳤습니다. 그날의 기억 잊지 않으면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잊지 않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 캐대언 노래처럼 진짜 어디를 가도 맨날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100년 전에도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난리 났던 그런 대박 노래가 진짜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은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한민복 시인의 시 나를 위로하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반디의 노래 한우가 듣고 왔습니다. 아, 마음이 울적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비법 정도 하나씩 갖고 계실까요? 저는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마음이 별로일 때 꽃가게를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선물하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울적할 때는 스스로에게 꽃 선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한 송이도 좋고 한 다발도 좋고 그럴 때 꽃 선물을 하는 편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기분이 풀리는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을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포엠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제주 바다.

0: 포엠 콰르텟의 연주 제주바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3주 만에 봬요.
1: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0: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지난 3주간 저는 야외 활동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이 6월이라는 시기가 그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딱 몇 안 되는 시기잖아요. 너무
0: 맞아요.
1: 덥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뭐 서울 재즈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그냥 야외에서 조그맣게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연 같은 것도 좀 찾아다니고.
0: 네.

0: 이러면서 바깥에서 음악 좀 많이 들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1: 부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휘자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두 거장 이야기 나누었었죠.
0: 네.
1: 카레안과 번스타인. 자, 오늘은 영화 음악가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0: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저도 좀 복기를 해보다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뭐 현대음악 작곡가들도 많지만 우리의 삶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활약한 작곡가들이라면 역시 영화음악가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1: 네.
0: 이제 영화음악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누구와 누굴까요?
0: 네. 존 윌리엄스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와. 한쪽은 이제 유럽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리고 한쪽은 이제 미국의 터를 잡았던 저번과 이제 비슷한 구도로 유럽 출신, 미국 출신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1: 뭐 이 두 영화음악 작곡가들은 엄청 또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뭐 애니오 모리코네는 시네마 천국은 다 아실 테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미션 뭐 이런 곡도 다.
0: 그렇죠.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예. 너무너무 유명하죠.
1: 지금까지도. 존 윌리엄스도 두 말하면 뭐합니까?
0: 스타워즈 바로 떠오르잖아요.
1: 스타워즈 바로 나오죠.
0: 네.
1: 뭐 조스 이런 것도 했던가요? 자,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영화음악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 영화음악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의 장르로 구분이 되었을까요?
0: 이 영화음악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무성영화 시절에는 그냥 이제 그 동네에 가장 뛰어난 악사가
1: 네. 뭐
0: 피아노로 그냥 즉흥적으로 반주를 하는 식으로 영화랑 음악이 만나는 접점이 생겼었을 텐데 이제 유성영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아주 걸출한 뮤지컬 영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영화에서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1: 그렇죠.
0: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1: 네.
0: 그래서 20세기 한 중반쯤부터 이제 점점 이 음악의 중요도가 점 커졌다면은 이제는 이제 영화에서 음향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음악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
1: 중요해졌죠.
0: 영화에서 중요한 네, 것이 되었죠. 근데 이 영화 음악이 조금 제가 보기에 조금 특별한 지점은 처음에는 그냥 영화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명히 출발을 했고 이제 정말 배경음악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작곡가들의 그 뛰어난 음악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의 영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이 20세기에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는 지금 또 클래식 음악계와 다시 한번 만나는 지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대중음악을 감상할 때와 같은 감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선율, 내가 좋아하는 이 분위기 이런 걸 딱 찾아듣는 역할로도 쓰이면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 이제 발을 걸칠 수 있는
1: 네.
0: 유연한 음악이 이제 영화 음악인 것 같아요.
1: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그 공연 소식을 전해주는 뭐 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보면 특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너무나 유명한 그걸 기반으로 한 오케스트라의 공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게 갑자기 이 시장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1: 네.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 한국의 오케스트라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아주 국공립에 걸출한 오랜 역사를 지닌 악단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사립 오케스트라단에서 하는 이제 레퍼토리의 다양성을 훨씬 더 유연하게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
1: 네.
0: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음악 근데 오케스트라로 선보이기 좋았던 그 영화 음악을 이제 딱 공연의 레퍼토리로 가져오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고
1: 아무래도 친숙하게 느끼니까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청중의 어떤 기대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다고 했을 때 보통 클래식 영역 안에서는 뭐 주로 뭐 하이든 정도, 뭐 하이든 모차르트부터 뭐 말러, 뭐 슈트라우스 뭐 이 정도의 후기낭만까지의 그 오케스트라 곡들을 주로 듣게 되는데 이거를 오케스트라 곡으로 할 수 있는 곡이 물론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맴도는 느낌이 조금 다소 또 있기도
1: 네.
0: 했죠.
1: 네.
0: 그런데 이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후기 낭만에서 이어지는 그 오케스트라 작법을 너무너무 잘 계승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여야만 할 수 있는 풍성하고 화려한 음색
1: 아.
0: 이런 같은 것도 이제 영화 음악에서 너무 잘 드러나서 여러모로 관객 입장에서도 되게 즐거운 오케스트라 음악 경험
1: 맞아요.
0: 이제 내가 사랑하는 선율도 들려오고 연주자들도 이제 그런

0: 음악을 연주하는 걸또 좋아하고 또 그들 또한 하나의 관객이기도 하니까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접점들이 이제 탁 맞물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렇게 확 폭발적으로 이 음악 시장이 또 생겨난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 방금 말씀하신 그 이후에 조금 더 활성화된 기분이 있지만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됐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조금 최근의 일이지만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가다 보면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들어가는 그 음악을 LA에 있는 뮤지션들이 막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LA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뭐 LA 피라모닉이라던가 혹은 이제 또 보스턴 심포니 단원들이 이런 영화 음악 연주에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꽤 예전부터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운영이 됐었고 그래서 한 7, 80년대 때부터 이미 이 전문 오케스트라단이 영화 음악을 연주하고 그래서 공연에서 이제 막 제대로 선보이는
1: 네.
0: 그런 관습이 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화의
1: 그렇죠.
0: 중심지였다 보니.
1: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가들이 이 영화 음악 자체를 이거 좀 상업 음악이잖아 라고 약간 구분짓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을까요?
0: 사실 완전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이 음악가들 또한 이 상업성으로 이제 딱 프레이밍 되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1: 네.
0: 확실히 이게 정말 처음에는 영화의 반주로서 시작했던 장르다 보니까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어떤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상징적인 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독일어권의 음악들을 이제 너무너무 잘 선보이기로 이제 정평이 나 있었던 도이치 그라모폰이라고 하는 음반사가
1: 네.
0: 있죠.
1: 네.
0: 실뢰의 노란 딱지라고
1: 맞아요.
0: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음반사에서 영화 음악들을 이제 음반으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예컨대 빈 피라모닉이 연주하게 한다던가
1: 아.
0: 하는 식으로 굉장히 예. 철옹성 같았던 그 클래식의 완전 본거지에서도
1: 네.
0: 이 영화 음악 그리고 영화 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자기들의 이제 씬으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일이 2019년, 20년 이때쯤부터
1: 얼마
0: 시작이
1: 안 됐네요,
0: 되었어요.
1: 진짜 그렇게 따지면
0: 그렇죠. 네.
1: 오.
0: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장의 수요를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음반 산업 그리고 이 클래식의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봤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제 주변의 작곡가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작곡가들은 다 영화판에 있다 이렇게
1: 그
0: 이야기를
1: 정도로.
0: 하거든요.
1: 네.
0: 네. 왜냐하면 영화에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그 음악의 그 범위 그런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 풍성하고. 다뤄야 되는 악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협업에도 굉장히 능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 재능들을 막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행보가 영화 쪽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아 이제 그럼 다시 영화 음악의 고전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우리 레퍼토리로 하자
1: 아.
0: 하면서 클래식이 받아들인 게 아닐까
1: 네.
0: 저는 그런 생각하고
1: 시대에
0: 있습니다.
1: 따라서 또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오늘 영화음악 작곡가 두 명 소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인데요. 먼저 엔니오 모리코네 어떤 음악가인지 살펴볼까요?
0: 네,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말 그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리고 뭐 시네마 천국의 테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대표곡으로 이제 바로 설명이 될 수 있을 만한
1: 네.
0: 음악가였는데 사실 이 엔니오 모리코네가 영화 음악가의 길로 가기 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1: 네.
0: 그 진지한 음악을 좋아하는
1: 아.
0: 그런 작곡가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1: 감성적인
0: 네. 네, 풍경이 확 펼쳐지는 듯한 그런 묘사적인 음악도 너무 잘 쓰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여느 현대 음악가가 이제 겪어올 법한 그런 루트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6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아버지가 이제 또 그 재즈 음악을 좀 많이 가까이서 지내시던 분이어서
1: 네.
0: 어린 시절부터 또 트럼펫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런 일찍부터 음악적 재능을 이제 가졌던 만큼 12살에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이분에게 이제 어떤 음악가로서 살아남는 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가들은 이제 정말 좋은 인프라 속에서 정말 작곡에만 매진할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생업을 병행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0: 이 엔뉴 모리코네 또한 낮에는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재즈 클럽에 가서 트럼펫을 연주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졸업할 때 트럼펫 그리고 작곡 그다음에 관악 편곡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전공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다고
1: 네.
0: 했습니다.
1: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처음부터 영화 음악에 집중했을 것이다가 아니었었던 건데, 그럼 영화 음악으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었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편곡에도 그 전공 전문성을 이제 발휘하는 거를 학교 때부터 했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즈 클럽에서의 연주도 하고 편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소위 상업적인 음악계에서 필요한 일들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영화 음악을 뭐 바로 엔뉴 모리코네 이름으로 뭐 바로 음악 감독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니었고, 어디에 이제 들어갈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것을 편곡해 주는 일로 이런 일들을 조금 조금씩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세르지오 레오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 세르지오 레오네도 어느 순간 모리코네? 쟤네 동창인데? 하면서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고, 근데 제가 너무 편곡을 재밌게 잘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 해서, 그 자기가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어떤 장르의 그런 영화들을 만들 때 이제 모리코네에게 음악을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리코네도 어느 정도 그 준비된 음악가이기도 했고, 이제 레오네라고 하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 감독 예,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그 연.
1: 역시 친구를 잘 둬야 돼.
0: 학연이.
1: 이탈리아도 어쩔 수 없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아, 그렇게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0: 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쭉 지냈지만,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출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랑 이제 스페인 등지에서 촬영한 미국 서부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촬영을 하고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서부의 이야기를 담는. 그래서 그 보통 이제까지 막 나왔었던 할리우드 서부극 같은 경우는 되게 화려한 오케스트라랑 막 빠방한 그런 영웅적인 느낌이 훨씬 강했나 봐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날 황야의 무법자 서부극 하면은 황량한 황야를 떠돌고 권총 한 자루 들고 다니는
1: 그렇죠.
0: 그런 고독한 늑대 같은 그런
1: 맞아요.
0: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이미지를 이제 모니꾸네의 음악에서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다고 이제 평가가 됐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풀 오케스트라로 빠방한 음향을 쓰는 게 할리우드의 예산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또 거기에 음악가들이 이제 막또 협조도 해주는 일이었겠지만, 유럽에서 찍는 이 서부극에서는 훨씬 더 예산의 절감 같은 것도 필요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꼭 엄청 많은 악기를 쓰지 않더라도 몇몇 특수한 악기들, 효과적으로 이 음향을 써서 이 서부의 황량함을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 그냥 종소리, 일렉기타, 하모니카, 그리고 하프,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하프 같은 것들이 이제 튕기는 소리, 이런 악기들로 이제 서부의 모습을 촥 음악적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그 황야의 무법자가 엄청난 이제 대인기를 끌게 되죠.
1: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비롯되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핍이 새로운
0: 그렇죠.
1: 것을 창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0: 네.
1: 자, 지금 황야의 무법자 얘기도 해주셨고 스파게티 웨스턴 뭐 이런 어떤 그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작이 된 영화 그것도 살짝 그러면 이야기하고 갈까요?
0: 네. 그래서 이 황야의 무법자는 사실 초창기의 대표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자기가 좀더 자신감 있게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던 내 음악이야 했던 것은 훨씬 더 나중에 일들이긴 했고,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에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자기 본명을 써놓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댄 사비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크레딧에 표기를 해놨는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제작진이 이 영화가 미국 영화처럼 보이기 위해 원했기 때문에 가명을 썼다.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너무나 이탈리안의 이름을 쓸순 없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원치 않았던 게 아닌가.
1: 원래 더 하고 싶은 다른 음악이 있었다라는 어떤
0: 그렇죠.
1: 의미로.
0: 네, 원래는 이제 진지한 그런 아방가르드한 현대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초창기에는 특히 그런 욕망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비밀리에 활동했던 일들이 이게 초반에는 조금 더 있었죠. 하지만 후반부에는 이제

0: 영화 음악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합니다.
1: 드디어 댄 사비오를 버리고 엔니오
0: 그렇죠.
1: 모리꼬네로 활동하는 네,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건데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의 특징이라면 어떤 점일까요?
0: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워낙 다양한 장르를 다뤘어요. 이렇게 서부극 말씀을 조금 오래 들었지만 이 사람의 아주 오랜 협업자 중에 이제 호러를 이렇게 많이
1: 호러요?
0: 하는 네, 다리오 아르젠토라고 하는 감독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호러를 못 봐서 이건 보지는 못하고 OST만 들었지만 뭐 호러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극, 갱스터 무비, 멜로, 코미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폭넓게 다룰 수 있었던 그런 유연한 작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리꼬네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오케스트레이션이 너무 훌륭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들려줄 어떤 핵심적인 선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배경처럼 깔아둘 수 있는 그런 음악도 있고 효과음처럼 쓸수 있는 소리도 있고 한 음악을 이루고 있는 그 풍경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선율을 예컨대 바이올린이 했을 때 멋질까, 오보에가 했을 때 멋질까 하는 그런 악기에 대한 선택을 잘 하는 것을 이제 일단 느슨하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악기 소리를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모리꼬네 음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어쨌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악 구조적으로 좀 굉장히 단정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선율이 딱 나와. 여기서 이제 반복이 또 돼. 여기서 또 변화하면서 확장이 돼. 하는 그런 구성의 아름다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모리꼬네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그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이기도 하죠.
1: 그렇죠. 사실 그것만 기억이 나요. 지금 막 여러 개 설명해 주셨지만
0: 네.
1: 과연 엔니오 모리꼬네의 다른 성격의 음악을 내가 들어봤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따라라라라 이게 바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선율을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음악에서도 뭐 대위법, 화성법 이런 법칙들을 알려주는 음악 이론이 있지만 선율 작법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게 교육할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좀 이해가 되는데 선율은 진짜 타고난 천재들의 몫이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모리꼬네도 선율 천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선율 천재 엔니오 모리꼬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 어떤 곡 선곡을 해주셨을까요?
0: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명곡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뭐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추억에 젖게 만들까 아니면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 그 사랑의 테마를 이제 또 가져올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모리꼬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줬었던 좀 그에게 상징적이었던 음악을 가져오면 어떨까 싶어서 모리꼬네의 출세작 황야의 무법자의 타이틀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엔니오 모리꼬네 작곡 영화 황야의 무법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메인 테마입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0: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 영화 황야의 무법자 OST 가운데 메인 테마 함께 들었습니다. 와,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 지금 황야에 있잖아요.
0: 네, 네. 그 사막 한가운데서.
1: 그렇죠.
0: 권총 없어요?
1: 아유, 바로.
0: 아니, 근데 음악 들으니까 진짜 아까 설명해 주신 그 뒤 배경에 등장하는 어떤 음악들.
1: 그렇죠.
0: 그런 게 조금 들리네요.
1: 그렇죠.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뭔가 탁탁 치는 소리
0: 같은 소리도 있고, 네.
1: 맞아요. 그래서 그 벨소리, 뭔가 치는 타악기, 그런 특수 효과를 내주는 타악기들이 뭔가 이 영화의 무대를 훨씬 더 입체감 있고 생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대작들을 많이 작곡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뭐 헐리우드 영화들 많이 했으니까 그럼 이제 미국으로 할리우드 집을 옮겨서 좀 더 활발한 그런 영화 음악 작곡을 했을 것도 같은데 로마에 계속 머물렀었다고요?
1: 네. 그래서 그 어떤 모리코네의 뚝심 같은 게 엿보이는 그런 회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0: 아.
1: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대요.
0: 네.
1: 그 모리코네의 이제 유명세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이제 영화의 후반 작업에는 얼마나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어요.
0: 그렇죠.
1: 곡을 주고 뿐만 아니라 편집 과정에서의 그런 타이밍 조절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아 몸만 오셔라. 우리가 집이고 뭐고 다 준비해 놓았다.
0: 네.
1: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주무시면 된다 했는데도 그냥 한사코 거절을 하고 나는 로마에 계속 있을 것이니까 이제 나랑 협업을 하고 싶거나 혹은 이제 회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뭐 그때 왔다 갔다 하거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와달라. 네. 내가 있는 쪽으로. 그런 입장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게 강한 분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상을 받으러 가거나 뭐 후보에 올랐다,
0: 네.
1: 뭐 시상식에 참석해달라 네, 이런 네. 이야기도 꽤 많이 왔을 텐데
0: 그런
1: 거 가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셨대요.
0: 상 따위는
1: 상도 귀찮아. 뭐 내가 후보인데 그냥 꼭 가야 되나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좀 귀찮아하셨던 것 같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제작자들, 막 감독이 제발 좀 와달라 같이 가자 해서 갔다는 회고도 있고요.
0: 네. 모리코네의 이런... 어떤 성격 같은 것 그렇죠. 그런 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1: 네. 그리고 자기 악보도 이제 사실 이제 영화음악 감독들은 최근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모리코네는 완전 혼자 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악보 직접 필사하는 것, 이제 뭐 오케스트라 총부를 만드는 것 이런 건 누구한테 맡길 법도 한데
0: 네.
1: 그거를 다 직접 필사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0: 어떤 몰입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해도 되네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네.
1: 하긴 또 내가 곡 써야 되는데 지금
0: 네.
1: 시상식에 갈
0: 지금 어디를 오라가라
1: 창작하는데.
0: 아니 근데 좀 새로웠고 좀 의아한.

0: 부분이 이 모리꼬네가 정말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엄청 상을 많이 받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상복이 또 의외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게 맞나요?
1: 네, 이게 딱그 아카데미 오스카랑 이제 딱 연관이 되는데 이제 다른 상들은 이제 크게 작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기에서 영화음악상을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유명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최우수 음악상 같은 것을 받은 게 굉장히 말년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상을 쓸어 담은 분이실 줄 알았는데
0: 네.
1: 조금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 저희가 모두 사랑하는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 OST가 있었던 영화 미션으로 그 영화 음악 후보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막 쟁쟁하거나 뭐 그렇진 않았대요.
0: 네.
1: 허비앤콕이 있긴 했지만 허비앤콕이 이제 처음부터 그 오리지널 스코어를 다쓴건 아니고 어떤 곡을 편곡해서 이제 선보인 곡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처음부터 창작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OST 만들었는데
0: 네.
1: 그래서 이때 그 상을 못 탔던 것에서
0: 아, 그때도
1: 약간
0: 상을 못한 거예요?
1: 못한
0: 그래서?
1: 거예요. 네. 미션 이
0: 아.
1: 가브리엘의 오보에로도 못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약간 강탈당한 느낌을 좀 받았다라고 직접 회고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낙심하셨던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를 장식하는 음악이 있는데 이때는 또 배급사가 후보 서류를 제출하는 걸 누락해서
0: 어머머머.
1: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서름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명예 오스카상을 받는데 그때 마침 시상자가 이제 황야의 무법자의 주인공이었던 당시에는 그냥 TV 배우 정도였었지만 이제 그 영화 하나로 이제 또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모리꼬네에게 그 명예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음악상은 아니었었죠. 그 명예상은.
0: 네.
1: 그러다가
0: 언제
1: 이제
0: 받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0: 네.
1: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0: 네.
1: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라고 하는 또 우리
0: 네.
1: 시대에 너무 흥미로운 영화를 만드는 그 감독과 이제 같이 작업한 헤이트풀 에잇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87세의 나이로 그때
0: 아.
1: 최고령으로 영화 음악 그 스코어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아,
1: 네.
0: 꽤 오래 걸렸네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계에 딱 데뷔해서 이제 그 수상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만들었지만 그 시작과 끝은 뭔가 서부극으로 시작해서 또 이렇게 서부극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묘한 역사가 또 모리꼬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자, 아, 엔니오 모리꼬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의 라이벌로 불리었던 존 윌리엄스. 어떤 대표작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네, 사실 대표작이 제가 오늘 딱 와서 영화 음악 얘기하겠다라고
0: 네.
1: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아나운서님이 바로 말씀해
0: 그러니까
1: 주셨던
0: 저도 그게 떠올라서.
1: 바로 딱 그거죠.
0: 네.
1: 조스
0: 딴,
1: 따단
0: 따단,
1: 따단
0: 따단.
1: 진짜 이렇게 딱두 개의 음만을 가지고 엄청난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었던 그 조스가 이제 존 윌리엄스의 대표작이고 또 이제 루카스 감독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워즈 세계관 그 시리즈의 오프닝 테마 뭐 너무 바로 다들 기억이
0: 네,
1: 나실 거예요.
0: 한번
1: 그
0: 불러주세요.
1: 딴딴
0: 따따따따.
1: 따따따따
0: 자, 바로 그
1: 바로
0: 곡입니다.
1: 그 곡입니다.
0: 네.
1: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제 세대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스타워즈보다 더 사랑하는 그 판타지 세계관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해리포터일 텐데요.
0: 네.
1: 그 해리포터의 오프닝 사운드 따다다다다다다
0: 네.
1: 노래를 자꾸 하게 되네.
0: 괜찮네요.
1: 네, 그 첼레스타라는 악기로 이제 막 들려오던 그
0: 아,
1: 마법의 세계를
0: 맞아요. 좀
1: 열어주는 그
0: 판타지
1: 테마.
0: 느낌 나는.
1: 맞아요.
0: 네.
1: 그것도 이제 이존 윌리엄스의 작업이었죠. 그 외에도 뭐 주라기 공원, 인디아나 존스 뭐 그냥 영화사의 가장 유명한 영화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필모그래피가 이제 존 윌리엄스의 필모그래피이기도 한것
0: 네.
1: 같습니다.
0: 자, 모리꼬네는 이탈리아 출신, 존 윌리엄스는 전형적인 이제 미국인 가족에 대해서 출생해서 네, 성장한 것이죠.
1: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출생을 했었고 그 모리코네보다 한 4살 아래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리코네의 아버지도 이제 음악과 가까운 사이였었던 것처럼 이 존 윌리엄스의 아버지도 이제 재즈 드러머였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었던 만큼 이 존 윌리엄스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이제 재즈 드러머이시다 보니까 이제 또 관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연을 맺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윌리엄스도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이런 여러 악기들을 섭렵을 하면서 굉장히 음악적인 유년기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한 10대 중반쯤 딱 절묘하게 가족들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할리우드 한복판에서 이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배웠던 어떤 재즈와 여러 악기들의 맥락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으로 이제 확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마련이 됐던 거죠.
0: 그러면 이렇게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하면서 영화 음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그 계기는 이제 이 사람은 뭔가 현장에서 정말 차근차근히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회를 잡게 된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꿨었대요. 그래서 LA에서 살면서 이제 UCLA에서 작곡을 공부를 하다가
0: 네.
1: 당시 이제 51년에는 잠시 이제 공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거기서 피아노랑 동시에 이제 금관악기 연주도 같이 병행하고 군악대에 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편곡하고 지휘하고 하는 식으로 단순한 피아노 연주를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역량을 이제 보여주는 일을 군악대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 군악대에서 제대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자기 고향이었던 뉴욕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피아노에 대한 열망이 엄청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이제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가서 피아노를 엄청 열심히 이제 전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학교를 다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네. 피아니스트였어요.
0: 네.
1: 그래서 반 클라이번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이제 임윤찬인데
0: 네.
1: 그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네. 엄청난 이제 스타가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존 윌리엄스의 그 동문이 바로 그 콩쿠르를 만든 그 피아니스트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당시부터 너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피아니스트였고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제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존 윌리엄스도 아 나도 어디 가서 별로 못 친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장난이 아니다
0: 네.
1: 하면서 선생님한테 저 사람이 저의 경쟁 상대가 된다면 저는 피아노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막 했고
0: 네.
1: 이제 그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분도 존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었던 워낙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알고 있었으니까 작곡 쪽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격려를 하면서 작곡가, 편곡가로서의 활동이 그때부터 이제 좀 준비가 되기 시작했대요.
0: 네.
1: 그래서 줄리어드에서는 그런 이제 전공 변화의 시기를 겪고 다시 이제 LA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는 이제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피아노 반주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내가 뭐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0: 네.
1: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음악 작곡가들의 그런 어떤 크루 같은데 들어가서 약간 견습생처럼 일하면서 선배님들이 일하시는 거 보고 내가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을지 보고
0: 네.
1: 하면서 편곡의 기회를 얻고 그러다가 이제 작게 이제 작곡 하나 곡 하나 이제 보내보는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점점 여기서
0: 실력을 그
1: 실력을 키워갔다고 해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차곡차곡 돌 하나 하나씩 쌓듯이 그렇게 실력을 키워간 거네요. 영화 음악을 만들기 위한 길로.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존 윌리엄스에게는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0: 네.
1: 정말 많은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0: 뭐
1: 언제는 일주일에 TV 드라마 음악을 막 12편짜리를 막 녹음을 했을 정도로
0: 네.
1: 엄청난 작업량으로 훈련을 했었대요. 그래서 거의 7년 동안 그렇게 매일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게 자기의 어떤 대학원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0: 네.
1: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와, 그 시절이 헛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스,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뭐 쉰들러 리스트, 주라기 공원 뭐 이런 작품들 다 기억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들인데
1: 네.
0: 어쨌든 꽤 많은 작품을 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0: 만들어 간 거잖아요. 이두
1: 그렇죠.
0: 사람은 또 어떻게 인연이 되었을까요?
1: 네, 그래서 워낙 이렇게 다작을 하고 있었다 보니
0: 네.
1: 이 사람이 만든 어떤 TV 드라마 음악이나 이제 영화의 한 꼭지 이런 것들이 스필버그의 눈에도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이제 스필버그와 만남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스필버그가 이제 존 윌리엄스를 만나러 갔을 때나 너의 음악 팬이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왔.

0: 빼고는 엔간하면 다 이제 같이 작업을
1: 오,
0: 하는
1: 네.
0: 가장 중요한 협업 상대가 되었었다고 했고, 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존 윌리엄스를 좀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음악이라고 하면은 역시 조스였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조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이거 첫 리허설 느낌에 뭘 들려줬을까?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냥
1: 땅.
0: 시다 이것만 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것을 믿고 기다려준 스필버그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진짜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진짜 이거라고 조스인데
0: 이게 된다고?
1: 이게 그렇게 나온다고 상상을 잘
0: 그러니까요.
1: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1: 정말 많은 작품들의 영화 음악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뭐 스필버그 이외에도 작업을 했을 텐데 존 윌리엄스 음악의 특징이라면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0: 존 윌리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제가 아까 모리코네 이야기하면서 헐리우드의 어떤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어떤 빵빵한 사운드가 원래 이제 그 서부 음악의 스타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빵빵한 사운드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스타워즈의 오프닝 그 음악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벅차오르는 듯한
1: 맞아요.
0: 왕국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뭔가 풍요로운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만드는 게 일단은 윌리엄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윌리엄스의 음악은 70, 80년대에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헐리우드의 이제 첫 황금기에 만들어진 그 풍성한 느낌의 음향들을 윌리엄스가 너무너무 잘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음악적으로도 클래식 의 맥락에서 후기 낭만주의랑 맞닿는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바그너라고 하는 작곡가의 라이트모티프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뭐 사랑의 묘약이 나온다 하면 이 묘약을 상징하는 음악이 나오고 뭐 스타워즈에서 제국군이 나온다 그럼 늘 제국군을 상징하는 음악이 나오는 식으로 일종의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그런 기법을 이제 존 윌리엄스도 너무너무 잘 썼고. 그래서 후기 낭만주의와 어떤 현대적인 그런 느낌과 그런 영화 음악의 전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런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게 윌리엄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훗날에 이존 윌리엄스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기도 한다고요? 이것은 다시 클래식으로 또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건가요?
0: 그 사이에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영화 음악이랑 이런 TV에 나오는 음악들을 많이 연주했었던 악단이 보스턴에 일찍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상임 지휘자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클래식으로 방향을 바꿨다기보다는 클래식의 관습 안에서 펼쳐지던 그런 악단의 공연들에서 영화 음악을 고전적인 그런 클래식화했다라고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전에도 이제 지휘를 좀 하긴 했었겠지만 나중에는 지금 이제 막그 도이치 그라모폰이나 뭐 빈필 이런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악단들을 지휘하는 즉 자신의 작업을 이제 거기서 지휘까지 하는 무대들도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또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된게 사실 작곡하기에만으로도 바빴을 텐데 이렇게 지휘로도 같이 하는 게 결국 영화 작곡가들, 영화 음악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음악계에서의 입지랄까? 위상?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활동도 병행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훗날 회고를 합니다.
1: 처음 시작하실 때 모리꼬네와 존 윌리엄스가 4살 차이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0: 네.
1: 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굉장히 주목받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영화 음악가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 둘의 접점이 있을까요? 둘이 만났다든지 서로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워낙에 뭐 서로 이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워낙 거장이지만 사람들은 범인들은 라이벌 관계 어땠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해 하니까요.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서로 엄청 의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 네.
0: 근데 어쨌든 한 영화에서 같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뭐 같이 작업을 한다던가 뭐 그런 직접적인 접점이 많지는 않았대요.

0: 네, 그냥 들려오는 그런 회고들, 인터뷰에서의 언급들 이런 걸 보면 존 윌리엄스는 언제나 엔리오 모리꼬네를 존경하고 또
1: 네.
0: 존경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리꼬네는 예컨대 그 스타워즈의 음악 같은 것을 듣고 거기에 이제 제국군 행진곡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다스베이더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근데 그런 행진곡이 우주 배경의 음악에서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포인트에서 약간의 비판적 쪽을 드러내기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음악 장르랑 뭔가를 맞붙인 거 아닌가 하면서 음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
1: 내
0: 정도의
1: 생각이야, 이러면서.
0: 맞아요. 내 생각은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있었던 점이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되게 사소한 부분이고 서로 굉장히 존경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스타일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존경하는 그런 입장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내 모리꼬네가 오스카에서 이제 상을 받았을 때 마침 옆자리에 같이 후보로 앉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축하의 포옹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좋네요. 자, 아까는 우리가 모리꼬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황야의 무법자의 OST 중에서. 자, 오늘 끝곡으로는 존 윌리엄스 음악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선곡해 주셨어요?
0: 이것도 정말 고민이 깊었는데요. 그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목소리로 불러드리기도 했고 바로 떠오르는 그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작은 이제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있다면 조금 더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숨은 명곡을 이렇게 또
1: 뭘까요?
0: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 윌리엄스가 어떤 풍요로운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잘 만든다고 했지만 윌리엄스도 굉장히 또 뛰어난 또 다른 선율 천재거든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너무 아름답고
1: 명작이죠.
0: 네, 그 영화의 OST를 가져와 봤습니다.
1: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영화 음악의 두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아, 오늘 감사했고요. 다시 3주 뒤에 만날게요.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 영화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지만 그것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은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작곡,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OST 가운데 메인 테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발걸음. 인터넷에서 우연히 마주한 빛바랜 사진의 한 대목이었어요. 어느 6월의 광장 가득 어깨를 걸고 서 있던 이들의 뒷모습을 그렇게 불렀던데요. 1987년 6월 10일. 오늘은 그날의 뜨거웠던 외침을 기억하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이죠. 구호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품고 있었기에 그 자체로 귀했던 걸음들. 그날의 광장에는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매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던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라는 귀한 열매를 맺어준 셈이죠. 39번째 맞는 6월의 청정한 하늘 아래서 내가 발을 딛고선 이 평화로운 일상을 가만히 마주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비단의 연주였어요. 하늘 소리 첫 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푸른 새벽, 지붕 위로 떠오르는 여명을 맞이하는 느낌의 곡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60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어느새 39주년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39회라는 세월을 찬찬히 짚어보니까 이날은 그냥 그저 교과서 속 딱딱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시절을 치열하게 건너온 사람들의 진짜 삶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시절, 그 많은 사람들이 흘렸을 땀방울과 눈물들이 켜켜이 쌓여서 평화라는 이 단단한 지층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매일 안전한 하루를 이렇게 선물 받고 있고요. 그냥 무심히 흘러가는 6월이지만 39주년이라는 세월의 깊이를 얹어서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가 더 귀하고 눈부시게 다가오네요. 광장을 메웠던 이름 없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오늘을 이토록 반짝이게 가꿔준 셈이죠. 오늘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너무 당연했던, 그래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내 일상 속 진짜 보물들을 가만히 그리고 소중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풋낯의 노래와 연주로 항해 전해드리죠.

훗나체 노래와 연주로 항해 전해드렸어요. 7208님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김인설님 음악이 흐르는 마루로 12시에는 발걸음해요. 찾아와주시고 6642님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길게 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평범함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날이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 그 편안함 두 시간 또 가득가득 채워서 함께 할게요.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혜주의 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저자는 24년 동안 치매 어르신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곁을 지킨 사회복지사예요. 그녀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을 박동진 명창의 소리, 한일섬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자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희망도 꿈도 다 잊고 살던 나에게 다시 봄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며 달래는 곡 전해드립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노래와 연주로 한숨, 별 듣고 오시죠.

타나 기다리다 한숨만 초라한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노래와 연주로 한숨 별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에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오랜만에 오신 듯한데요. 서울 날씨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주도 좋아요. 오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덥지도 않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서 지금 같은 날씨면은 여름도 다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드는 수요일입니다. 7740님께서 모내기 철이라서 옛날 그 모심께 할 때 추억 나셨나

생각나셨나 봐요. 못줄만 잡는 사람, 써레지라는 사람, 못진 거 던져놓은 사람, 밥만 하는 사람, 역할이 다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모심기 할 땐가 봐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까지가 모내기 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아, 이제 또 모심기 하고 나면은 논에 물 대고 물 자꾸 보러 다녀야 되고 우리 농부님들 정말 바빠지는 시기가 되겠네요. 그만큼 또 푸릇푸릇한 그벼 자라나고 있겠죠. 가을 되면 또 누렇게 익어갈 테고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비아트리오의 연주인데요. 정선아리랑 로렐라이. 만나보시죠.

한옥 찻집.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어떤 끈은 철사처럼 강력하게, 또 어떤 끈은 거미줄처럼 희미한 듯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동네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기억이 흐릿해져 불안할 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은 그 어떤 약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어떤 재활 프로그램보다 일상의 활력이 되고, 그 어떤 심리 상담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연결은 이렇게 강력하며 생기 있고 다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과 더 연결되기 위해 다양한 기종의 휴대폰을 상시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충전기를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의 고향, 예전 직업, 좋아하는 음식, 습관, 18번 노래를 파악합니다. 3남매든 5남매든 7남매든 자녀들의 이름을 모조리 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어르신과 저의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드리고 싶어도 미자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우리 마음을 전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글을 써서 위로해드리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안아드립니다. 그 마음 다 알지 못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품에서 품으로 전해지도록 정성껏 안아드립니다. 어르신 얼굴에 웃음이 살며시 나오면 제 마음이 전해졌구나 싶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 않냐고. 당연히 힘들어요. 어제는 딸처럼 예뻐해 주시다가 오늘은 소리 지르는 어르신을 보면 자괴감도 듭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먼지 같은 회복력이 보입니다. 밥 숟가락도 들지 못했던 분이 밥 한 공기를 뚝딱 하시고 걷지 못했던 분이 한 걸음씩 아기처럼 걷기 시작하며 혈압약을 반으로 잘라 드셔도 되는 회복의 순간들. 너무 작은 찰나의 순간이라 자칫 지나치기 쉬운 감격의 순간들. 그 먼지 같은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 우주 같은 행복을 이룹니다. 그러니 이 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해주의 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방금 들려드린 책 속의 글처럼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녹록지 않죠. 어제는 분명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던 분이 오늘은 낯선 사람 대하듯이 소리를 지르실 때면 참 야속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고된 하루하루를 다시 버티게 하고 미소짓게 만드는 건 결국 어르신들이 보여주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밥숟가락을 스스로 쥐시는 손길,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 같은 그 사소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요, 거창한 게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처음 만나는 어르신들의 눈빛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회복의 순간들이겠죠. 몇 번을 처음 만나도 늘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그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어르신들과 깊고 다정하게 연결되는 시간 보내고 있겠죠. 오늘은 이해주의 에세이 몇 번을 처음 만나도 좋은 사람의 일부분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유리의 노래, 서영도의 연주로 끝없는 마음 전해드릴게요.

차올랐다. 사라졌다. 치솟았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멈춰섰다. 돌아봤다. 떠올렸다. 나는

끝없는 마음 듣고 오셨어요. 김유리의 노래, 서영도의 연주였습니다. 차오르고 사라지고 치솟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끝없이 흐르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곡이었어요. 그렇게 흐르면서 또 비워내고 채워짐을 반복하는 거겠죠? 이어지는 곡은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인데요. 완전과 온전 사이 듣고 오시죠.

0: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였어요. 완전과 온전 사이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윤혜석 가시도친 불군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라봤어요. 정은혜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만고강산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 만고강산 유

장과 삼형주의 아니냐 죽장 짚고 풍월 실어 동네 산을 구경할 때 경포 동영은

0: 하니
1: 전복마라
0: 부용더런 하나알닭 개소사 있고 백절폭포 급판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들

0: 계시고 분명구나.
1: 그렇지.
0: 내 말 참 모준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운한 새는 준광, 준색을 자랑한다.
1: 그렇지.

어디서 누구 못 본 지가 몇 해 은고 다 아.

0: 그렇지.
1: 다 그렇지.
0: 이곳을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어와 세상 반입 내야 상전벽해르지 마소. 옆진하라 이 없을 곳.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 알래스카의 사랑해 전해드렸어요. 송소희의 노래였는데요. 인류의 가장 크고 고귀한 힘, 사랑해가 언제나 우리 머리 위에 떠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전하는 곡이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랑이라는 해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7740님께서 아까 그 모내기 철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각자 또 모심기 할 때 역할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어머니들은 점심을 담당하셨는데 엄마들 보면 항상 그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들에 나가실 때 손으로 안 잡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 광주리를 손으로 안 잡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 보면서 어머니들은 균형 감각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셨대요. 요즘 사람들은 그 지프로 동그랗게 만든 똬리를 아실랑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 지푸라기로 돌돌 동그랗게 말아서 머리 위에다 얹고 이제 광주리를 그 위에 올리잖아요. 광주리 바로 머리에 얹으면 무겁고 아프니까 이제 무거운 건 마찬가지기는 하나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이제 딸이라고 할 수 있죠. 모심기, 농사 이런 얘기하니까 김인설님께서 농부님들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농부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음 표현해 주셨고요. 두꺼비님께서 저희가 1부 마지막 곡으로 만고강산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님의 신청곡 전해드렸는데 그 닉네임을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눈에서 같이 가시도친 장미님. 근데 그렇게 충분히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윤혜성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까지 이제 쓰려고 하셨는데 그 닉네임 저장이 딱 10글자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밑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닉네임은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님이십니다. 아, 또 두꺼비님께서 이렇게 또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애칭이 참 특이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정확한 닉네임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두꺼비님께서 그러시면서 모심기 할 때 그 거머리, 다리에 이제 거머리 붙었던 그런 추억도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아무튼 지금 농부님들 한창 바쁘실 때죠. 애쓰십니다. 덕분에 저희가 또 가을에 이제 그 수확한 햅쌀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2부 순서에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을 박동진 명창의 소리, 한일섬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앙상블 더 류의 연주인데요. 산새 울어 듣고 오시죠.

앙상블 더류의 연주로 산새 울어 듣고 오셨습니다.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어널널 상사 뒤 어여뒤어 상사 뒤 우리에게는 노래로 사실 더 익숙한 박영근 시인의 시 소라 소라 푸른 소라의 한 구절인데요. 그 시절 한 시대의 아픔 또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던 시와 노래들이 있었죠. 임을 위한 행진곡, 상록수, 그리고 꽃다지의 음악들까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줬던 선율들이었는데요. 백마디 말보다 때로는 가슴을 파고드는 노래 한 소절이 더 큰 울림이 돼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어깨를 걸고 함께 부르짖었을 그 시절의 노래소리가 이 6월의 푸른 녹음 사이로 여전히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하네요. 민중가요를 넘어서 국민적 애창곡이 된 소라소라 푸른

꽃다지의 노래였어요. 당부 듣고 오셨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한 시대의 아픔과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던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고 왔습니다. 다음 곡으로 아리랑 앤 도라지 전해드릴게요. 서울 아츠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0: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인간적인 눈물과 날카로운 풍자가 빛나는 대목이죠. 바로 세타령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박동진 명창의 생생한 소리에 한일섬 명고의 묵직한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리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적벽강을 가득 채운 불길을 피해 조조는 그야말로 꾀탈앙탈을 부리며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새만 펄쩍 날아가도 적의 병사인가 의심을 하고 나뭇잎만 사각거려도 한나라 장수가 나타났나 깜짝 놀라며 부하 정욱을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정욱아, 귀 뒤로 화살이 피르르르, 목 넘어 창칼이 번뜻번뜻, 사람 간장이 다 녹는다. 정욱이 겨우 달래며 아이고 승상님, 이제 겨우 포위망을 벗어났으니 목 좀 넣으십시오 하는데 그 순간 발밑에서 메추라기 한 마리가 표르르르 날아오르니 조조는 제 목이 달아난 줄 알고 혼비백산에 소리칩니다. 아이고 정욱아, 내 모가지 있나 보아라. 그 모습이 하도 기가 막혀 정욱이 눈치 참 밝으십니다. 메추라기 보고 이리 놀라시니 독수리 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핀잔을 주자 조조는 민망함을 감추려 그놈 바싹 구워놓으면 술안주로 좋겠구나 라며 짐짓 허세를 부리죠.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눈 쌓인 깊은 골짜기에 바람은 매섭게 부는데 살아있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 끝마다 새들이 날아와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 새가 아니라 적벽강 싸움에서 억울하게 죽은 백만 군사들의 원혼이 새가 되어 조조를 원망하는 것이죠. 백만 군사 자랑하더니 오늘 패군이 웬일인가 하고 삐죽새가 비웃고 자칫 영웅 간 곳 없고 살궁리만 하는구나 하며 꾀꼬리가 지적입니다. 굶주린 군사들의 병에는 쑥국이 좋다며 쑥국새가 울고 화살을 피해 날아오르는 종달새와 조조가 버리고 도망친 붉은 도포를 대신 입었다는 따오기까지 수많은 새들이 도망자 조조의 앞길을 막아서는데요. 사방에서 떼를 지어 우는 군사들의 원기를 보며 조조는 결국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립니다. 저것이 모두 내 밑에서 죽은 군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나를 원망하는구나.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전쟁의 참혹함과 영웅의 나약함을 각양각색 새소리의 해악으로 풀어낸 절창. 판소리 적벽가 중 세타령, 박동진 명창의 소리와 한일섬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나볼 텐데요. 특히 이 대목은 판소리의 대중화를 이끈 거목이자 적벽가의 대가인 박동진 명창이 특유의 재치와 걸걸한 목소리로 즐겨 부르던 장기 중에 장기로 꼽히죠. 구부녀의 길이로 감상해 보시죠.
1: 기다려 양달 도망 흘지 새만

아 여보 승상님, 아 이제 목 좀 들으시오. 아 이제 호구를 벗어났소. 이제 호구를 벗어났냐? 초조가 망목을 들이라고 하는디 뜻밖의 발밑에 숨었던 묘초래기가 펄 날라가니 초조가 깜짝 놀래. 아이고 정호가 내 모가지 놔봐라. 목 넘어 화살이 펄 한다. 정호기 기가 막혀. 참 승상님 눈치 박소. 아 묘초래기 보고 놀래실 때와 똥소리 톡소리 보았으면 똥 싸겠소. 조조 무료하야. 야 그님이 묘초래기냐? 그놈 파싹 구워놓으면 술 한 점 촌이라. 조조 정신 차려.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어

적격과전 죽은 군사

각시의 손질 못하도 쌓인 군사 고향이 뛰기 못한가 귀척도 부려기대 슬피 군원 전추군세 연산불량 취지로 주녀 노력질이 한때로나 서탱소탱 저 흉년세 백만 군사를 차량 던진 금일 태군이 웬일인가 햇빛 쪽 적빛 쪽세 차치

응대로를 만나고 심사정님의 까마귀 까까 가련하구나. 저 까마귀 주제는 창조진들 냉정인들 아니들까 병에 줬다 쏙꼭쏙꼭 장류는 화를 들어 살겠다 걱정 마라 살 간다 손으로 캐어 호반세가 반공의 동동 높이 떡 써둑 남풍은 놀랜 양육 하루바람 염려마다 내가 이제 막아주랴

그것은 왔다. 화병아 우지 마라. 너의 친들 처종단세 황계호통에 거부흑을대여 불이한 홍부들 대이뿐네. 따옥따옥이 저 따옥이 오림의 부르니라. 적벽풍파가 니라 온다. 서가 자처에 오랬어. 운난 끝에는 놀래장유를 갈 수도 있기 열망 국군의 폭병을 보고 도망간다. 이리 가면 팽당 끄르르 저리 가면 팽당 끄르르르 사슬 바른 저 할미세 적병고병 패한장졸 순금 갑옷살 어디가 두고 살도 먹고 창을 질려 희한의 군물을 들여 내 단장을

홍목소에 빼쪽한 가리국에 뿌리며 찌꺼 꾸벅대 내리며 찌꺼 꾸벅

0: 탄신도 저것이 모두다. 나 어제저 죽은 군사가 후국을 돌아가지 못한 원귀되어 나를 보고서 원망을 거는구나. 어찌할까나 어쩔꺼나 이리 간지어 흐름을꾼다.
1: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적벽가는 삼국지의 웅장한 도도함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남성적인 기계가 필요한 소리꾼들에게는 최고 난이도의 소리로 꼽힙니다. 이 거칠고 선 굵은 바탕 안에서

또 적벽강 싸움에서 대패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는 조조와 또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어서 새가 되어버린 이 군사들의 원혼이 서로 만주하는 참 가슴 먹먹하면서도 풍자적인 대목이죠. 온갖 새의 울음소리를 빌려서 폐악을 부리던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를 이토록 낱낱이 꼬집는 묘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깊은 곳에 울림과 통쾌함까지 전해주는데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자처하던 조조가 한낱 작은 새소리에도 온몸을 떨면서 내 모가지 있나 보아라 하고 허둥대는 모습. 고단한 군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지배층을 향해서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해악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 세타령 대목 바로 뒤에는 적벽가에서 가장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내는 그 유명한 화용도 대목이 이어져요. 조조가 도망을 치다가 결국 관우를 만나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새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웅크렸던 조조가 이제는 화용도 길목에서 서슬퍼런 관우의 칼날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는 인간적인 비장미가 이 소리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죠. 억울하게 쓰러져간 이들의 목소리를 새소리에 얹어서 위로하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위령의 마음. 적벽가는요, 이처럼 거친 기계 속에서도 약자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연대감을 품고 있어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세타령을 박동진 명창의 소리, 한일섬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 박병천 우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구음 시나위 전해드리죠.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구음 시나위 오늘 끝곡으로 함께 감상해봤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은 다음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보리를 수확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시 모내기를 시작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달입니다.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던 5월의 화사함이 지나간 자리에 6월은요, 이렇게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면서 내실을 채워가는 정직한 시간을 건네는데요. 화려하게 꽃피는 삶도 물론 좋지만 조용히 허리를 숙여서 씨앗을 뿌리는 6월의 농부처럼 나의 매일을 채워갈 때 우리 삶도 한층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남은 하루는 내 삶에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들을 마음속에 깊이 심어보는 그런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젊은 국악인의 새로운 도전부터 우수한 국악 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작 지원 공모까지 국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악방송의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2016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악을 만들어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창작 경연대회인데요.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상팀 오름세의 축하 공연과 참가팀들의 합동 무대도 마련되는데요.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국악방송에선 2016 공연 실황 중계 국악무대 제작 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한 국악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정된 공연은 국악방송의 전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실황 영상으로 제작돼서 국악방송 TV의 국악 무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 놀이마당 전통 상설 공연이 6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놀이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작 국악과 연희,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가족 나들이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국가 무형유산인 은율탈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익살스러운 탈춤의 매력과 흥겨운 놀이판을 만나볼 수 있고요. 다음 날인 14일 일요일엔 서해 만성가가 펼쳐집니다.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바닷사람들의 삶과 흥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20일 토요일엔 청배연희단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연희 공연을 선보이고요. 21일 일요일엔 가야금 앙상블 현이 준비한 여름 문턱에서 여럿이 빚은 하나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여러 대의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7일 토요일에는요. 사단법인 배정의 춤연구원이 전통춤의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신전통춤 무대를 선보이고요. 마지막 28일 일요일엔 윤영욱과 김기범 그리고 풍류열악이 함께하는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피리와 태평소의 깊은 울림으로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야, 탈춤부터 연희, 전통춤, 거기다 퓨전 국악까지 주말마다 펼쳐지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한마당, 서울놀이마당 전통상설공연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놀이마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땀과 웃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 하나의 풍류가 되는 특별한 음악극이 찾아옵니다.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2003년 창단에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단 사물놀이 땀띠와 판소리 트래블러가 함께 만드는 음악극인데요. 땀띠가 걸어온 시간과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흥겨운 사물놀이와 판소리 그리고 낭독극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장애를 가진 관객을 포함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입니다. 공연 중에 자유로운 입트장이 가능하고요. 모든 회차에 자막과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공연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웃음과 신명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0: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요런 날씨에는 이제 공짜 영양제죠. 비타민 D 쟁여둬야 됩니다.
1: 공짜입니다, 공짜.
0: 네.
1: 실제로 전문가들도 여름은 비타민 D를 정말 실컷 섭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던데.
0: 네.
1: 가을 겨울 햇볕보다는 여름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 효과를 더 많이 챙길 수 있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국제 피부과학회에 의하면요. 여름철 정오 무렵에 팔과 다리를 드러내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다고 해요.
1: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라고 하는데
0: 네.
1: 햇볕을 받은 다음에는 선크림을 바르면 된다고 하네요.
0: 자, 공짜로 쟁여둘 수 있는 비타민 D 합성 여름에 잘 챙겨두면 뼈 건강에도 좋죠.
1: 그렇습니다. 자, 뼈 튼튼 마음 튼튼 오늘도 즐거운 오후 2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출발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아주 상콤한 노래네요. 예결 밴드의 니나노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비타민 D 합성하기에 정말 최적의 날씨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햇빛을 피하는 분들이 워낙 많죠.
1: 피부 탈까봐.
0: 맞아요.
1: 백옥 같은 피부를 위하여.
0: 예. 네. 주름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피해 다니시는데 여름철에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주면은 하루치 천연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1: 뼈 튼튼. 네. 뭐 눈도 튼튼.
0: 그렇죠.
1: 이렇게 되죠.
0: 그렇습니다. 네.

0: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나
1: 네.
0: 또 뜨거운 날씨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1: 아, 그렇죠. 누구나
0: 네,
1: 그렇죠.
0: 선선하고
1: 네.
0: 좀 시원한 듯, 좀 따뜻한 듯, 요 정도가
1: 네.
0: 저는 딱 좋거든요. 좀 제가
1: 그렇죠.
0: 생각보다는 되게 까다로워서.
1: 그건
0: 네.
1: 누구나 그래. 아우, 난 너무 뜨거워서 행복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0: 그런가?
1: 너무 추우니까 난 너무 행복해. 뭐 이런
0: 아니
1: 분들은 없을 것
0: 뭐
1: 같은데.
0: 그럴까?
1: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에이, 더위보다는 추위가 낫다.
0: 아.
1: 혹은 어우, 나는 추위보다는 더위가 나아. 뭐비 오는 날보다는 차라리 뜨거운 게 낫다.
0: 이를테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날씨 성향들, 취향 뭐
1: 예. 네.
0: 이런 게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날씨랄지 싫어하는 날씨는 어떤 건지
1: 네.
0: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 씨는 바람 부는 선선한 날씨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바람 부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왜요?
1: 헤어스타일 세팅하고 나왔는데 바람 때문에 엉클어진 머릿결.
0: 그럴 수
1: 그럴 수도
0: 있겠군요.
1: 있죠.
0: 전또눈 내리는 거를 좋아하기도 해요.
1: 그쵸.
0: 예. 근데 또눈 오면 운행을 업으로 하신 분들은
1: 별로 안 좋아할 수
0: 싫어할
1: 있죠.
0: 수도 있죠.
1: 그쵸.
0: 그렇겠네요, 진짜.
1: 그리고 비 오는 날씨, 운치 있어 하고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고,
0: 네네네.
1: 아유, 눅눅하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쵸, 그쵸, 그쵸.
1: 약간 취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씨, 싫어하는 날씨, 재미있게 자유롭게 문자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투 시대.
1: 파투의
0: 상사됩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장명서의 대나무 숲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씨 혹은 반대로 싫어하는 날씨, 날씨에 대한 이야기 문자 받고 있고요. 5856님께서 아침에 텃밭에 갈 때 꽁꽁 싸매고 다녔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네요. 아침 쨍쨍 좋아요 하셨어요.
0: 아, 아침에. 네. 아침에는 그렇죠. 뭐 조금 선선하면서도 괜찮으니까. 네.
1: 근데 텃밭 일을 뭐 10분 15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1: 1시간 2시간 하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햇볕 받고 네네. 또 싸매야죠.
0: 그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뱀 이런 것 때문에 장화도 신어야 되고 그렇죠. 안전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비타민 D는 한 15분 정도만 받아도 네네네.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합성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또 너무 또 과다하게 햇볕에 노출되는 건 안 좋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적당히만 하고 네. 다시 이렇게 좀 보호 그렇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사회님께서 청주에 사는 이상달 애청자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비나 눈이 올 때를 좋아합니다. 대신에 바람 부는 날은 시저시저
1: 진짜 시저시저 이렇게 돼 있어요.
0: 유유 왜냐 먼지 날리잖유 이렇게 에이. 애교가 있으시네. 이상달님은 시저시저 이렇게 애교가
1: 성함으로만 보면은 남성분인 것 같은데
0: 남성분이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상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달이에요.
0: 아니죠. 예. 남자 느낌.
1: 네, 남자 느낌이 예. 확실한 것 같은데.
0: 시저 상달이는 바람 부는 날 시저 유유유 이렇게 하시죠.
1: 예. 아니 뭐 매력적이시네요.
0: 남자도 애교가 있을 수 있고
1: 있을 수 있어요.
0: 필요하죠.
1: 맞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회님 네. 네 감사합니다.
1: 함부로 주변에는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0: 우리는 뭐 네,
1: 저희는 좋아요.
0: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1: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자 2390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더위보다 추위가 낫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패딩 등 옷도 잘 나오고요. 피할 수가 있는데 더위는 옷을 다 벗고 다닐 수도 없고
0: 큰일 나죠. 경찰 잡혀가죠.
1: 네, 체력적으로도 진 빠지고 참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저도 양자택일을 하라고 한다면 추위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싸매면 되는데
1: 맞아요.
0: 더 이상 여름에 오픈을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제한되어 있잖아.
1: 손풍기로도 한계가 있고
0: 안 돼.
1: 에어컨은 이동성이 불가능하고
0: 네.
1: 그렇죠.
0: 진 빠지고 처지고
1: 겨울에는 롱패딩 하나만 있어도
0: 아 그죠
1: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0: 내복 한 장으로 부족하면 두 장.
1: 두 장 입고.
0: 석장 이렇게 네. 가면 되는데.
1: 거기에다가 이제 핫팩 같은 거.
0: 그죠, 그죠. 그죠.
1: 들고 다니면은 언제라도 추위는 좀 버틸 수 있어요.
0: 공감합니다, 진짜. 네. 7147님께서 화창한 날씨가 사실 제일 좋아요.
1: 그죠.
0: 빨래도 잘 마르고 환기하기도 좋고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1: 기분도 좋아져요. 날씨가 화창하면.
0: 맞아. 적당히 화창한 거.
1: 맞아요. 네,
0: 막 무더운 거 말고.
1: 네.
0: 우리나라는 진짜 그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여름이 좀 버티기 힘든데.
1: 그죠.
0: 건조하면서 화창할 때가 최고인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저희가 선물로 7147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맛있게 드십시오.
1: 8724님 오늘 부산 날은요 살짝 흐린 가운데 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에? 해운대를 갔어요.
0: 왜요? 왜요? 왜요?
1: 태풍을 온몸으로 맞고 싶어서.
0: 아, 고등학생 되니까.
1: 에, 나중에 엄마한테 말했다가 등짝 스매시.
0: 그죠.
1: 지금도 태풍 좋아합니다. 아유 큰일 나요.
0: 약간 거센 바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 보니까.
1: 아,
0: 그 막 바람 뭘 맞으면서 뭔가 하, 이거를 또 이겨내고 약간 이런 네. 거를 즐겨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조심하시면서 그쵸. 하면 좋죠. 위험하니까.
1: 유상규 선물 드립니다.
0: 네네네. 3272님께서 대구에 사시네요. 오늘 대구 날씨는 약간 꾸물이 구름이 많아요 하시면서.
1: 약간 경상도 쪽은 흐린가 보네요 지금.
0: 그렇군요. 옥수수 수염 예약이 있는데 해가 없어요. 수염이 빨리 안 마르네요. 옥수수 수염차
1: 판매하시나?
0: 그러신가 보다.
1: 어허.
0: 이 관련되는 뭔가 업을
1: 예.
0: 하고 계시고 지금 얘네를 건조시켜야 되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해가 좀 나야죠. 그죠?
1: 예. 예. 옥수수 수염차 굉장히 맛있는데.
0: 그죠.
1: 고소하고.
0: 예. 예. 아무튼 대구가 지금 현재 그렇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7082님.
0: 네.
1: 명주실을 쓰는 국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0: 명주실요?
1: 장마철에 아무리 조율을 해도요.
0: 네.
1: 습기 먹은 명주실에는 음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0: 아.
1: 에어컨을 켜고 켜도 습기가 여러 줄 동일하게 건조되는 게 아니라서
0: 네네.
1: 가는 줄부터 습기가 먼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급자는 초급자대로 전문 연주자는 전문 연주자대로 힘들어하세요.
0: 명주실이.
1: 아 그렇구나.
0: 몰랐습니다.
1: 습도를 그냥 몇 도 정도 맞춰주면 되겠지 했지만 실의 굵기에 따라서
0: 예.
1: 그 또 달라지는
0: 거예요. 얘네가 이미 습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1: 예.
0: 오늘 그 명주실 사용하시는 분이 오늘 나오시거든요.
1: 명주실 위에서 정말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에요.
0: 근데 지금 쓱 봤을 때는 명주실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1: 그래요?
0: 예. 폴리에스테르 아닌가? 약간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명주실이신가? 아무튼
1: 저희가 좀 거리감이
0: 오늘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 수요일 2부에서는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이 준비가 돼 있죠.
1: 네.
0: 오늘 이 신인 끼쟁이는요 실력 있고 색깔 있는 가야금 연주자 즉 명주실을 다루시는 분이시죠. 임도경 연주자와 오늘 파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리.
0: 그렇습니다.
1: 최근에 다시 젊은 산조 연주자로 선정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가야금 산조를 녹음도 하고 앨범이 나왔는데요.
0: 네네.
1: 아까 잠시 리허설을 봤더니 진짜 똑 부러지게 타시더라고.
0: 그러시더라고.
1: 정말 잘 타시더라고.
0: 네네네.
1: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가야금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임도경 씨의 2부 라이브 토크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4017님께서 저는요 여름이 싫어요. 땀이 많이 나서 힘들어요. 다른 사람보다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충북 영동에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하셨고요.
1: 네.
0: 와인축제가 이제 시작이군요.
1: 그렇군요. 6월 11일부터 네. 내일부터네요. 그러면
0: 내일부터
1: 어허.
0: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들 가시겠네요.
1: 저 작년에 이제 페스티벌이 있어서 영동 잠깐 들렀다가
0: 네네네.
1: 와인축제도 쓱 한번 봤는데
0: 네네네.
1: 인원이 진짜 사람이 엄청나더라고요.
0: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0: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1: 네. 네. 영동의 아주 대표 축제죠.
0: 그렇습니다.
1: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칠하나 공하나님께서 오늘 스트레스 너무 심해요.
0: 왜?
1: 그래서 일찍 출근해가지고 바투 들으면서 지금 안정을 해야겠습니다.
0: 아이고야.
1: 하셨어요.
0: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1: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날이 있고. 일이 왜 이러지? 야,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막 꼬이고 뭘 해도 안 되는.

0: 그러시구나.
1: 그런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습니다.
2: 칠하나 공 하나님 항상 이렇게 좀 하하하하 웃으면서 네.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 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1: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죠.
2: 있으시구나. 네. 뭐 음악 좀 좋은 거 쫙 들으시면 기분이 좀 싹 풀리시려나.
1: 맞아. 스트레스는 일단 진짜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죠.
1: 빨리 딴 데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2: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붙잡고 있어봐야 네. 마음만 상하니까.
2: 네네네네.
1: 음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상자루의 별달거리.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좀 푸세요.

0: 상자루의 별달거리 듣고 왔습니다.
1: 자, 날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5730님께서는 해 짱짱 해가지고 우산 안 가지고 나왔는데 비 올 때 날씨가 얄밉죠.
0: 그럴 때
1: 있어요. 아, 그럴 때.
0: 에. 갑자기 막 쏟아질 에. 때. 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1: 맞아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
0: 아.
1: 날씨까지 봤어요. 오늘 비 안 온대. 그리고 밖에 봤더니 구름 한 점 없고 해가 쨍쨍해요.
0: 아, 그럴 때 있었죠.
1: 근데 이제 퇴근할 때 되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0: 그것도 전기 자전거니까.
1: 예, 어두워져가지고 어이 설마 비 오나 예보에도 없었는데 상화 씨가 딱 보더니 야 안 와 안 와.
0: 야 출발해.
1: 괜찮아. 안
0: 괜찮으니까.
1: 와. 출발하자마자 5분 뒤에 막 쏟아지는데 와 이거 진짜.
0: 그래서 전화했죠. 에. 야 봉영아 너 괜찮니? 그래서, 아 형님 어디 피신해 있어요.

0: 앞을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내리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게 날씨고 네. 인생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1: 6490님이 저는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해요. 비 오는 날 나가는 거는 싫고 실내에서 이렇게 비 구경하는 거 요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싶고 귀여우님도 비 오는 날 좋아하신다 하시면서 어허. 특히 집에 있는 날에 비가 오면은 좀 적당히 센치해지면서 좀 차분해져서 좋습니다. 밖에 일정이 많은 분들은 비가 싫으시겠죠? 하시면서. 네, 그쵸, 그쵸, 그쵸.
0: 뭔가 막 이제 채워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비가 방해거리가 되는데,
1: 그쵸.
0: 마음을 좀 뭔가 비워 놓을 수 있을 때는 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1: 맞습니다.
0: 9922님, 원래는 비 오는 날 너무 좋았는데요. 야구 좋아해서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어졌어요.
1: 아.
0: 비 오면 야구가 취소됩니다 하셨는데.
1: 그렇죠. 아, 우리나라는 하나만 동구장이죠. 나머지는 다 오픈돼 있죠.
0: 동구장이 저기 어디 있나요? 저기
1: 구로
0: 목동 저기, 쪽에
1: 고척돔
0: 하나 있죠.
1: 예, 예, 예. 네. 거기 외에는 지금 다 그거죠.
0: 그렇죠. 비 오면 이제 야구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죠.
1: 맞네. 그럼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지금 뭐 돔으로 하고 뭐 약간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아예 이제 복합센터로 네. 해가지고 야구장 플러스 옆에 상가까지 이렇게 좀 백화점이 들어오고 막 약간 이런 건 뉴스를 봤었었는데, 예, 잠실도 새로 지어요. 그렇군요.
0: 지금 막 공사하는 것 같긴 하던데.
1: 예.
0: 아 예예. 예.
1: 아 그럼 주변이 또 어마어마해지겠네요. 진짜.
0: 그럴 수 있겠죠. 축구는 비가 와도 하거든요.
1: 아 파이팅 있네.
0: 예, 무조건 하는 거예요.
1: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파이팅 있게 축구는 한다
0: 해요.
1: 이런 거네.
0: 왜냐면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구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제 안 보이고 되니까.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축구는 네. 공이 안 굴러가도 해요.
1: 아 대단하네.
0: 물이 고여 있는데.
1: 내일 모레죠.
0: 내일 모레가 월드컵이죠.
1: 아 대한민국.
0: 예. 네.
1: 몇 강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0: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해봐야 별로 맞지도 않기 때문에.
1: 아, 왜요 왜요.
0: 저는 함부로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요.
1: 그래도 축구 굉장히 매니아시고 나름 또 식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대진표랄지
0: 네.
1: 세계 흐름이랄지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약간 그 개인의 의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일단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변수가 고지대거든요. 고지대.
1: 네.
0: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금 한 2주 정도인가요? 먼저 가가지고 지금 가서. 몸을 만들고 있는데 첫 경기 그 체코 팀이 그 본선 진출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고지대 적응을 못하고 지금 경기를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1: 또 그런 게 있군요.
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를 반드시
1: 잡아야 돼.
0: 잡아야 되고 만약에 체코 경기를 못 잡으면 뒤에 경기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정도까지.
1: 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분석 그건 부탁드릴게요.
0: 아 분석은 가능합니다.
1: 그러니까 분석으로 갑시다.
0: 아 예. 네. 그 예상은 불가능해요.
1: 오케이. 그러겠네요. 왜냐면 고지되니까
0: 변수가
1: 너무 많고 하니까.
0: 근데 첫 경기 체코전은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을까.
1: 아, 파이팅.
0: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축구팀 멤버가 구성이 네. 아주 좋아요.
1: 아 좋아요, 좋아.
0: 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첫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사회님께서 일단 저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네요.
0: 네.
1: 우와 바투의 상사디야 소리 질러.
2: 꺄악!
1: 함성.
2: 꺄악!
1: 전혀 생소한 분위기로 출근한 지 언 2개월 10일째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죠? 이렇게.
0: 어허. 지금 새로운 직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
1: 2개월 10일째.
0: 이제 살짝 적응할 때쯤 됐네요.
1: 그렇죠. 직장의 어떤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까지는
0: 예. 파악이 먼저 돼야죠.
1: 예. 누구한테는 부탁해도 되고 누구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0: 그렇죠.
1: 대충 예. 견적이 나온
0: 그렇죠.
1: 그 정도 상태.
0: 맞아요.
1: 회식을 갈 거냐 말 거냐도 예. 대략 예. 느낌이 온 상태.
0: 그렇죠. 네. 견적이 좀 필요합니다.
1: 견적이
0: 내야
1: 필요하죠. 낄낄빠빠 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견적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1: 복잡하죠.
0: 예.
1: 그렇습니다.
0: 4878님. 비 오는 날이 깜깜하기도 하고 비 맞고 감기 든 적도 있어서 큰일이 아니면 비 오는 날은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농사 잘 되는 날씨가 제일 좋아요. 하셨어요.
1: 농사 쪽 그쪽 하시는군요.
0: 근데 농사가 잘 되려면 비도 좀
1: 적당히 와야죠. 맞아요.
0: 볕도 좀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1: 자영업하신 분들은 비 오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0: 왜냐면 이제 유동 인구가
1: 적어지고
0: 적어지니까
1: 오늘 비 오니까 뭐 내일 가지 뭐 약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0: 매출과 바로 직결되는데.
1: 세차장 사장님들.
0: 아 그렇죠.
1: 비오는 날. 네. 그냥 안 되죠.
0: 그냥 셔터 내려야죠. 네. 근데 뭐 1년 중에 비오는 날은 거의 평균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딱딱 또 네. 정해져 있으니까.
0: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아 오늘 날씨가 나한테 휴가를 주네.
1: 아 그래 그래. 아,
0: 놀라고 얘기해 주네. 그럼. 긍정적으로 네. 생각해야죠.
1: 4851님께서 더워지니까요. 가을 겨울이 또 기다려지네요.
0: 우리가 그래요. 겨울 되면 또 따뜻한 날을 기다리게 그쵸. 되고
1: 아침에 꽃끝이 쨍하게 추운 겨울을 저는 좋아합니다. 목도리 칭칭 감고 코트 입는 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하시면서
0: 아 분위기 있죠.
1: 그렇죠.
0: 겨울만의 패션 분위기가 있습니다.
1: 겨울 향이 있어요.
0: 맞아요.
1: 저도 겨울 향을 참 좋아합니다. 되게 신선한 느낌이고
0: 맞아요.
1: 굳이 표현하자면 냉장고를 막 열었을 때 그 느낌.
0: 아.
1: 예, 예. 깨끗한 어떤 그 느낌. 예.
0: 겨울 좀 그립다. 그럼 냉장고 문을 열면 되겠네.
1: 저는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0: 어, 겨울이다. 이렇게.
1: 그렇죠.
0: 물론 전기는 좀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1: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눈이 필요하다. 제빙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아, 갈아가지고 가능하네. 얼음으로 예. 갈아가지고 아, 팥빙수 예. 만들 때 아. 한 번씩 촤악.
0: 눈이다. 소리 질러.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 일광욕 하셨다는 알타리님 어서 오시고요. 1966님 추우면은 아무리 껴입어도 뼈까지 시리답니다. 아. 저는 추위를 너무 타서 사계절 여름이면 좋겠어요. 오, 이런 분들 진짜 계세요.
1: 맞아요. 네. 손발 시리고 추위 많이 타신 분들은
0: 맞아요.
1: 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가디건 갖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0: 에어컨 같은 거 이제 네. 막으려고.
1: 저같이 이제 열이 많은 사람은 네. 안 더워?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니 나는 괜찮아. 네. 난 추워서 뭐 이렇게.
0: 체질도 진짜 다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1: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다 외투 하나씩 갖고 네. 다니시는 분들 계시니까.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은 얼마나 공평해요. 아. 각자의 취향들을 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배분해
1: 네.
0: 주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진짜 뭐 빈부격차가 없잖아요. 날씨에는.
1: 아 없죠 없죠.
0: 네.
1: 맞아요.
0: 참 그렇습니다. 윤혜성님께서는 흐린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맑은 날씨가 아, 좋아요.
1: 그러실 수 있죠.
0: 기압 때문에.
1: 네네. 네,
0: 무릎이 아프거나 또 그럴 수 있어요.
1: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5984님의 문자까지 보겠습니다. 날씨를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잘 달래면서 살아야죠. 저는 모든 날씨가 다 좋습니다 하시면서
0: 아,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1: 아,
0: 정답이 왔네요.
1: 그 날씨 하나하나에 지금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럽네요 진짜.
0: 아, 사죄하세요.
1: 마음을 달랬어야 됐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근데 겨울을 또 느끼려고 애를 쓰고
0: 에. 에너지 소비가 좀 컸죠.
1: 죄송합니다.
0: 네. 아이고 정답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마음을 잘 달래면서 살아야죠. 저는 모든 날씨가 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네요.
1: 네.
0: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떡 선물 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숙선의 소리로 춘향가중 농부가 자진 농부가 듣고 오겠습니다.

또 하면 우리 농부 제자리를

상서 뒤유 여보

일이 한참 매기더니만은 해가 슬푸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해보던 것이었다. 두루둥 퉁퉁퉁 개갱매갱.

상사리 우리 남은 사판이다 어찌하여 사판인가 우리 우르간지 문동판주 상처 저수는 듯판이라

0: 앞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들이야.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디아 K뉴스 홍앵커입니다. 이 기자.
1: 네, 이 기자입니다.
0: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악주간이 이어지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숲에서는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뛸판

0: 한 놀판 살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1: 예.
0: 어제는 청소년 연희단들의 연희가 있었고요. 오늘은 줄광대 남창동 씨와 예인 집단 아재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1: 예. 내일은 봉산탈춤의 원형을 계승해온 봉산탈춤 보존회와 재치 있는 재담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연희 집단 더 광대, 12일 금요일에는 호남 여성농악보존회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공연 외에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해볼래 전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국궁활쏘기부터 전통 공던지기 놀이인 포구락놀이, 소 코뜰에 걸기 같은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자, 탈춤, 줄타기, 농악이 다 이 연희에 포함이 된 건가요?
0: 네. 대중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연희라는 말은요, 펼쳐 보이는 놀이라는 뜻으로서 풍물, 농악, 탈춤, 줄타기, 사자춤, 판소리, 제담 등 우리 조상들이 마을 잔치나 명절에 함께 어우러져 즐기던 모든 전통 공연 예술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1: 그렇군요. 국악의 날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악 주간에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전통 문화와 국악을 만나면 좋겠네요.

0: 최경만 외에 많은 분들이 연주였습니다. 능계 그리고 자진 능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자, 6월 5일이 제2회를 맞는 국악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계속 국악 주간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들과 행사들, 국악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서울 운영궁에서는 오늘 오후 5시 정악, 민속악 명인들이 함께하는 전통음악 공연, 그리고 13일, 14일 주말 서울숲에서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공연, 또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 김주원과 노름마치, 첼로 가야금, 충전소 등이 참여하는 도심 속 국악 마당에 펼쳐진다고 하네요.
1: 네, 저는 어제 광무대에서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 또 진행을 하고 왔는데
0: 네네네.
2: 좋더라고요.
1: 아, 그 명인 지역의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였었는데 자, 그 공연도 4일 동안 이어진다고 하니까
0: 네.
1: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관람을 해주시고 이런 주간을 여러분들이 국악을 누리는 즐기는 어떤 기회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스페인에 가보신 분들은 바르셀로나에서 아름다운 성당을 보실 수가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셨을 텐데요. 지금도 건설 중인 성 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요. 1882년 3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145년째 짓고 있는 미완의 성당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6월 25일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이 사람의 타계 100주기를 맞아서 중앙탑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카사밀라, 구엘공원, 카사바트요 등 독특한 건축 예술을 남긴 이 사람은 이 건축가는 누구일까요?
0: 스페인의 건축가 하면 딱 이 사람이죠, 사실.
1: 네.
0: 1번 프리츠커, 2번 가우디, 3번 안도 다다오.
1: 네.
0: 워낙 유명하니까요.
1: 네.
0: 근데 참 스페인도 대단하죠.
1: 그러게요.
0: 이분의 뜻을 또 받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지금 뭐 기술로는 후루락 뚝딱 할 수도 있을
1: 가능하죠.
0: 텐데. 가능하죠. 참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 하면 이 건축가가 또 떠오르는데 네. 프리츠커, 가우디, 안도 다다오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일본 건축가 분이
0: 맞아요.
1: 지금 계시고
0: 네.
1: 하나는 건축상 이름 아닙니까?
0: 네,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나요? 그렇습니다.
0: 힌트를 드리자면
1: 네.
0: 사투리가 좀 생각이 났어요.
1: 사투리요?
0: 네.
1: 아.
0: 네. 그래서 몰라 하고 갔어.
1: 네.
0: 그러면 와서 둘이서 다른 사람 둘이서 야야야야 야 봉영이 걔 땡땡땡
1: 응?
0: 땡땡땡
1: 봉영이 걔

0: 프리츠커?
1: 어, 봉영이 걔 프리츠커? 응. 아니면 야 봉영이 걔 어? 가우디? 아니면 봉영이 걔 안도 다다오?
0: 안도했어?
1: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실패죠?
0: 예?
1: 실패 같죠?
0: 근데 재미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재미있었어요. 저는

0: 있습니까?
1: 모르겠어요.
0: 아이 참 프리보이 카우보이
2: 에?
0: 카우보이 여기
2: 카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0: 카우
2: 카우보이
0: 카우보이
2: 에?
0: 예 안도보이
1: 어
0: 예 따가는
1: 그렇게 들리겠다고
0: 네.
1: 자동차 브랜드도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건 그렇죠. 좀 안 될 것 같고
0: 에... 네네네 독일차
1: 예
0: 동그라미 네 개
1: 그렇죠 약간 에... 그 올림픽기 좀 비슷하게
0: 그렇죠.
1: 생겨가지고 그것도 생각이 좀 났었고
0: 자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1: 네 스페인 하면 뭐
0: 네
1: 일부러 지금 이분의 그런 것들을 보러 뭐
0: 맞아요.
1: 아예 관광 상품으로도 돼 있으니까
0: 맞아요 네. 안토니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안토니오 네 정답 많은 분들이 또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1: 네
0: 책으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신 1078님도 계시고요 요즘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하신 4643님
1: 오.
0: 어, 스페인어 잘하면 그것도 진짜 매력적인데
1: 어, 그렇죠
0: 프리토킹을 나중에 해보고 싶다 오.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안토니오 가우디
1: 가우디였습니다
0: 정답이었습니다
1: 가우디? 야야 걔 가우디?
0: 가우디? 아, 카우보이
1: 어디 갑자기 가인데 가.
0: 가우보이.
1: 알겠습니다.
0: 자, 떡 선물의 주인공은 9922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도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상균 걸고 갑니다. 여러분들 손톱에는 세로줄이 있나요? 가로줄이 있나요? 손톱에 있는 세로줄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 보고 계시네요, 상우 씨. 나이가 들면서 손톱의 수분과 단백질이 감소하면요,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가로줄은 손톱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췄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아플 때 손톱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추면 가로줄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말에는 가로로 놓은 실, 가로를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음 중 가로로 놓는 실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C줄, 2번 날줄, 3번 금줄.
0: 어려운데? 저는 몰랐습니다만.
1: 가로로 놓는
0: 실을 네.
1: 뭐라고 말하느냐? 가로.
0: C줄, 날줄, 금줄.
1: 줄은 다 갔네요.
0: 줄은 다 들어갔는데.
1: 네. C, 날, 금.
0: 그렇죠.
1: 저는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해도 될까요? 영어로?
0: 영어요?
1: 네. 네. 비타민.
0: 비타민 C, 비타민 날, 비타민 금.
1: 네.
0: 아, 이걸로 힌트 주시면
1: 네, 비타민이요. 네. 네. 바이타민. 네. 네.
0: 저는 저는 소리 힌트로 가볼까요?
1: 소리요?
0: 네.
1: 와 대단한데요. 여섯 가지 국악인. 네.
0: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1: 네.
0: 어, 이제 수박을 먹어요.
1: 네? 아유 방송이 그러면 어떡해요? 아 뭐 하십니까? 아니 방송이잖아요.
0: 수박을.
1: 아유.
0: 요걸 뱉죠.
1: 어머.
0: 아, 요걸 뱉었어요.
1: 아. 네. 어떻게 하지? 오답.
0: 아, 지금 오답이 많대요.
1: 잠시만요, 여러분. 가로로 놓는 실인데요.
0: 수박. 아니면 참외. 네. 먹을 때도 안에 엄청 많잖아요.
1: 비타민.
0: 네.
1: 여러분, 비타민요. 비타민. 비타민 C, 비타민 날, 비타민 금 중에. 네. 자, C줄, 날줄, 금줄 중에.
0: 퇴라니까요, 퇴. 뱉는다니까 네. 수박 먹으면서 뱉잖아요 퇴 그게 뭐예요
1: 가래
0: 가래를 왜 뱉어요
1: 가로로 놓는 실을 맞춰주시면 돼요
0: 자 수박 씨 수박 날 수박 금
1: 네
0: 네
1: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답은
1: 1번 C 줄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답을 날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1: 세로로 놓는 실이 날줄이래요
0: 네
1: 세로
0: 약간 헷갈릴만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가로로 놓는 실은 C줄이다.
0: 아, 수박 먹는 소리 힌트 고맙습니다.
1: 오, 이렇게 도움이 yes. 되셨다면 다행이네요.
0: 네. 자, 유상균의 선물의 주인공.

0: 저는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7703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드십시오.
1: 맛있게 드세요.
0: 자, 이제 1부 마무리 해야겠죠. 노을양의 한산 모시짝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요즘 젊은이들 진짜 똑똑하고 실용적이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결혼식도 가성비를 따진다네.
1: 그래, 나도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는 일생 한 번 하는 건데 폼나게 하자였다면 요즘은 한 번 하는 건데 숫자

0: 5천만 원을 왜 쓰냐 이런 분위기래요.
1: 맞아. 그래 셔셔셔 몰리는 곳이 바로 전통 혼례래. 일반 예식의 4분의 1 수준의 비용에 개성 있고 실속 있고 동시에 한국의 멋까지 다 잡을 수 있어서 진짜 인기래.
0: 오, 한 결혼정보회사가 결혼한 지 5년이 아직 안 된 기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을 물어봤더니 일단 집값 빼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이 6,298만 원이었고 우와. 올해 5월 기준 전국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은 2,088만 원이래.
1: 반면에 전통 혼례는 식대를 빼고 평균 400에서 500만 원 손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0: 비용은 줄이면서도 개성과 한국적 정체성을 살리는 새로운 결혼 문화가 이제야 자리 잡고 있다는데 전통 혼례를 선택한 예비 부부 얼마나 좋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10일 수요일 2부 첫 곡은 김주리 밴드의 닷다라닷 듣고 왔습니다.
1: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0: 네.
1: 요즘 젊은 분들은 똑똑한 것 같고 진짜 실용적인 것을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 같고요.
0: 네.
1: 획일적인 웨딩홀의 예식 대신에 전통 혼례를 선택하는 예비 부부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고요.
0: 네.
1: 실제로 서울의 한 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통 혼례 프로그램은 하루에 한 세 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데
0: 네.
1: 매주 예약이 마감이 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개성과 실속에 거기에 더불어서 한국적 정체성.
1: 그렇죠.
0: 그리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 또 멋진 사진이 나오거든요.
1: 예.
0: 그런 것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전통 혼례가 최근 새로운 결혼 문화로 자리 잡는 분위기예요.
1: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이래저래 뭐 준비할 것도 많은데
0: 네.
1: 결혼식 자체에 너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이걸 줄여볼까?
0: 아깝죠, 사실.
1: 이거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고물가 시대의 일반 예식 대비 전통 혼례가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0: 아유, 4분의 3 남겨야죠.
1: 뭐 경쟁력이랄지 가성비랄지 뭐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그래도 나는 뭐 저기 일반 예식장에서 하려고 하면 뭐 하는
0: 그렇죠.
1: 거고
0: 예, 예. 각자의 선택인 거고
1: 그렇습니다.
0: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예비 부부들은 하객들과 그 함께하는 다도 체험이라든지 전통 문양 장식, 뭐 한옥 공간 연출 등을 즐기는 그런 어떤 체험형 결혼식으로도 전통을 굉장히 공유하고 싶어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런 전통 혼례가 좀 다각화해가지고
1: 네, 네.
0: 다양한 곳에서 다채롭게 또 전통 혼례라 그래가지고 다 어떤 하나 규격화 말고
1: 네.
0: 전통의 요소들을 굉장히 잘 디자인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개성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찾아보면 꽤 있을 거예요. 전통
0: 그쵸?
1: 혼례. 네. 저쪽에 석관동 그쪽 근처에도 하나 있었던 거 무슨 세종대왕 무슨 거기도 있었었고
0: 네.
1: 예전에 그 전쟁기념관 거기 안에도 있었었고
0: 네. 네. 전통이 꼭 한복 다 입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1: 네네네.
0: 아주 모던하게 잘 디자인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1: 저도 성당에서 했었어가지고
0: 네.
1: 굉장히 또 네, 저렴하게 했었던 것 같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결혼해보고 나니까요. 결혼식 비용을 진짜 아끼는 게 최고 좋은 것 같기는 해요.
1: 그거는 맞는 것
0: 네,
1: 같아요.
0: 네.
1: 그렇다고 또 너무 좋다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좀 그건 안 되죠.
0: 도경 씨가 지금 웃잖아요.
1: 누가 웃어요?
0: 아 임도경 씨가
1: 아 그래요?
0: 아, 지금 피식하고 웃었어요.
1: 웃겨 드리려고 긴장 푸시라고.
0: 아 긴장 푸시래요.
1: 아,
0: 네.
1: 아 좋잖아요. 웃으니까
0: 아, 네.
1: 얼마나
0: 그래,
1: 좋습니까? 그래. 형이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0: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 같던데.
1: 어유 큰일 날 소리
0: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오해가 있었고 자 이제 긴장 풀린 임도경 씨 손 풀리고 입 풀리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1: 아 장난 아니죠?
0: 네 가야금 연주자 도경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끼룩.
0: 고등학교 때요 이분이 처녀 귀신 몬스터 괴물로 불렸던 가야금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왜 그녀는 어찌하여 무슨 일 때문에 처녀 귀신 몬스터 괴물로 불렸을까요?
1: 자, 최근 다시 젊은 산조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앨범을 발표한 가야금 연주자 임도경 씨와 오늘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자 인도경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첫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첫 느낌 괴물은 진짜 안 어울리시거든요. 괴물.
2: 모르지, 겉모습하고 또 다르니까.
1: 근데 천혁이 씨는 약간 있네요.
3: 왜요?
1: 게다가 약간 흰 옷도 입고
0: 아,
1: 오셨고.
0: 네, 의도했습니다.
1: 아, 그런 건가요? 아, 컨셉에 맞춰서.
2: 네. 왜요? 왜 저희가 일단 조심스럽고요. 천혁이 씨 괴물이라고 불렸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 왜 그런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0: 아, 네. 아, 조금 오래된 이야기라 민망하긴 한데요.
2: 네. 민망합니까?
0: 네. 오. 그 제가 국립국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1년 정도를 새벽에 운동장을 뛰었거든요.
1: 깜짝. 학교 네. 학교에서요?
2: 몇 시요? 몇 시?
0: 5시쯤 뛰었어요, 항상.
1: 학교에 5시요?
2: 네. 여름이건 겨울이건.
0: 네. 그때 기숙사를 5시. 썼었는데 네. 그 새까만 추리닝을 입고
2: 트레이닝복
0: 네. 그리고 뛰었는데
1: 1년 내내 뛰었어요?
0: 네.
2: 5시에?
0: 네.
1: 아니 학교
2: 그랬는데요.
1: 가는 것도 사실 힘든데
2: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셨다니까
1: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0: 네 맞아요.
1: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것도 다들 약간 늦잠 자고 이러는데
2: 그랬는데.
0: 그 운동을 하고 항상 새벽 연습을 하고 등교를 했거든요.
2: 근데 머리를 풀고 뛰었어요?
0: 아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운동복이 또 새까만색이고 새벽도 어둡고 하니까
1: 예.
0: 이제 새벽마다 새까만 게 운동장을 유유히 돈다 이렇게 예. 소문이 돌았는데
1: 아 소문이 돌았어요.
0: 네. 저는 사실 몰랐고
1: 예.
0: 나중에 발표할 일이 있어서 제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친구들도 선생님도 예. 아, 그게 너였어 이렇게
1: 아 그게 너였어 네. 그러면서 그게 그래서 생긴 별명이 천여귀신이에요 괴물이에요?
0: 그거는 귀신입니다.
1: 아 요거는 아, 귀신이야. 귀신. 오케이 요거는 아, 귀신이고
2: 이것 때문에 괴물은 아니고요.
0: 네.
2: 왜 괴물은 또 괴물은 뭡니까?
0: 아, 괴물도 또 역시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쉽게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그 다음 레슨 때까지 무조건 고쳐간다 이런 생각이 엄청 사로잡혀 있었어요.
1: 아, 연습을.
0: 네. 그래서 그때는 약간 모토가
1: 예.
0: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미쳐야 미친다. 약간 무협지처럼
1: 예.
0: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라.
2: 아버지가 혹시 군인이십니까?
0: 아, 그런 건 아닌데.
2: 군대 가면 다 그러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 써 있거든 여기. 안 되면 되게 하라.
0: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이제 자만할까 봐 얘기를 안 하시고 예. 교무실에 가실 때마다 아 너무 무섭다 얘는 괴물이다.
1: 오, 아 그래서 괴물이구나. 네.
0: 그 쉽게 고칠 수 없는 습관 같은 것들도 네. 그 다음번에 다 고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좋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괴물로 통하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네, 졸업할 때쯤.
1: 아 그래서 천여귀신 네. 괴물이라는 네. 별명이 생겼어요.
2: 그냥 딱 받은 느낌은 내가 꼭 이렇게 잘 해봐야지 뭐 이런 느낌은 알겠어요. 근데 절실했고 뭐 최선을 다했다 알겠는데 왜 그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연습을 하신 네. 거예요? 왜?
0: 사실 제가 중학교는 인문계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그 경기도에서 가야금을 하고 또 그때까지는 그냥 딱히 연습을 안 해도 그냥 잘 됐어요. 그래서
2: 대회 나가도 네, 상 받고
0: 네, 네.
2: 아, 나 진짜 천재구나.
0: 네,
2: 그냥 조금만 해도 되네.
0: 그쵸.
2: 야 세상 쉽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0: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만했다가
1: 네.
0: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완전 깨진 거죠.
2: 난다 긴다는 아. 친구들 다 있으니까.
0: 그쵸.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그때 느끼고 성적도 완전 바닥이었고 그러니까 전공 성적이.
1: 네.
2: 아, 학교 공부 성적은요?
0: 공부 성적은
2: 괜찮으세요?
0: 저 중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 야.
0: 다 너무 잘
1: 어울려요. 어울려. 근데 진짜.
2: 전교에서 놀았냐고.
1: 예. 네. 그 정도의 진짜 열심히 하는 뭐라고 해야 돼? 깡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진짜 사람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아, 어떻게 학생이 새벽 5시에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가지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2: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키울
1: 어떻게
2: 수 있죠?
1: 교육을 하셨습니까?
2: 막 그,
1: 부모님이
2: 그 소위 말해서 멘탈 관리 부모님이 알려 주셨던 좀 중요한 게 있나요?
0: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딸버보시고 엄청 부드러우신 유연하신데
2: 외동이에요?
0: 아니요. 오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어머니께서는 조금 어릴 때 그래도 조금 단호하게 엄격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두 분의 밸런스가
2: 잘 좀, 맞았어요. 네. 아.

0: 아, 그리고
1: 네, 심적으로 굉장히 의지가 됐고.
2: 오빠도 전교 1등 했어요?
1: 오빠요? 아, 오빠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오빠가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일 때 오빠 군대 가고 막 이런 시기라
0: 네,
1: 그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0: 그의 학창. 네, 알겠습니다.
3: 그러면 그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0: 그래요.
1: 연습을
3: 네.
1: 그냥 학교 수업 듣고 잠자는 거 말고는 계속 엄청 했던 독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3: 뭐 놀러 가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1: 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그 김연아, 박태환, 소년제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때였거든요.
3: 네,
1: 그래서
3: 네.
1: 저도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인 줄 알았어요.
2: 나만의 태능 선수촌을 만들었네요.
1: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보고 막 이러면 선수들이 얼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보이니까.
1: 네, 시간표도 막 뜨고 그러잖아요.
3: 예.
1: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그래서 그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무식한 감이 없지 않았다. 왜냐면 그 새벽에 운동장 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잤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3: 돌아가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1: 잠자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3: 그래요?
2: 친구랑은 놀았어요?
1: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있지만 거의 놀 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는 약간 연습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3: 네.
1: 하루에 4시간 하면 4시간밖에 못했어 하고 엄청 자책하는 바보같이
0: 나랑은 정반대다.
3: 근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 이제 밖에 막 다니고 막 이러면서 공연하러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안 했어요. 자, 도경 씨의 대학 시절은 어땠습니까?
2: 고등학교 때까지 그럴 수 있어요.
0: 그럴 수
2: 고등학교
0: 있어요.
2: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들 하니까.
0: 있으니까.
2: 네. 대학교 때는 좀 노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1: 아니요. 대학교 때도 정말
3: 괴물이요 또?
1: 답답하게 대회 활동 좀 할 걸. 동아리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또 연습만 했습니다.
2: 후회 안 돼요?
1: 후회 되죠.
2: 그죠?
1: 네.
2: 그 시간은 안 오는데.
1: 그니까요.
3: 아니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봅니다.
0: 어떻게요?
3: 그 시간들이 지금의 가야금 소리를 만드셨다. 아까 들어보니까 진짜 가야금 뭐라 그래야 되지? 성음이 딱 차 있는 느낌 있잖아요.
1: 감사합니다.
3: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그렇죠. 그건 좋은데
3: 네.
0: 가야금만 있는 건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3: 나중에 하면 되지.
0: 온. 알겠습니다.
3: 때가 다 있겠죠. 뭐.
0: 예, 예, 알겠습니다.
3: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임도경 씨의 어떤 길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연습하시면서 오늘 라이브를 또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 약간 떨리세요? 어떠세요?
1: 좀 긴장이 되네요.
3: 그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김연아 씨 얘기를 해서 그런가? 약간
2: 나는 아이유 씨 닮았어.
3: 아니 나는 김연아 씨가
2: 저는 아이유
3: 눈에 보여가지고.
2: 자 투표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3: 보이는 라디오 보세요 여러분.
2: 아이유 씨를 조금 더 닮았는지 김연아 씨를 조금 더 닮았는지.
1: 네. 안 돼요.
2: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그러세요?
3: 왜 그러세요? 하지 말란 얘기죠.
2: 아니 그럼 이제 연주하실 건데 그렇게 많이 연습하면. 몸에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혹시 뭐 그런 고질병 같은 거 없습니까? 뭐 터널 증후군이랄지 뭐.
1: 그런 게 생각보다 없는 편인 것 같기는
2: 다행이네요.
1: 한데 이게 그래도 서른이 넘어가니까
3: 네.
1: 조금 그렇게 많이 연습하는 게 꼭 좋진 않더라고요. 신체적으로.
2: 그렇죠.
1: 네.
2: 선수들도 30대부터는 좀 쉬어가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3: 네.
2: 그럼 요즘은 알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처럼 그렇게는 연습을 안 합니까?
1: 아니요, 근데
2: 네 시간밖에 많이... 못했어.
1: 지금 사실 박사 다니고 있는데
3: 네.
1: 이제 석사가 학부보다 더 어렵고
3: 네.
1: 박사가 석사보다 더 어렵고 할 게 많더라고요.
3: 네.
1: 그래서 연습을 더 하면 더 했지 못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의지랑 상관없이 너무
2: 최근에 여행 가본 적은 있습니까?
1: 최근에 5월 초에 그 연휴 때
2: 2026년도 5월이죠.
1: 네. 가족끼리
2: 가족끼리
1: 아래 지방 다녀왔습니다.
2: 누가 가자고 해야 가는
1: 그것도
2: 건가?
1: 사실 제 연주 일정이 있어서 그 앞뒤로 가족들 다 데리고
2: 스스로 나 오늘 이번에는 돈을 좀 모아서 여기 좀 가봐야지 혹시 그랬던 적은 혹시 있습니까?
1: 재작년에

0: 친구들이랑
1: 2024년도
0: 네. 네. 그때 겨울에 네. 친구들이랑 일본 다녀왔던 거.
1: 아이고, 다행이네요.
0: 네. 네. 가끔 가긴 합니다.
2: 아, 왜 좋습니다. 형님이 숨을 쉬세요?
1: 아, 조금 즐겼으면 좋겠어서.
2: 가야금을 즐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도경 씨 모셨던 것도 네네. 그렇게 깊이 파고 그치. 드는 그 산조의 소리가 아. 이렇게 젊은 연주자가 이렇게 올곧게 산조를 이어간다라는 거에 감명을 받은 우리 제작진이 이분 꼭 모셔야 된다
0: 아, 정말요?
2: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산조가 또 그냥 산조가 아니던데요. 약간 고째 보건 산조에도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1: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소개 좀 해주세요.
0: 아, 네, 첫 번째 연주할 곡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모리부터 중중모리 엄모리까지고요.
2: 네.
0: 두 번째로 들려드릴 산조가 윤윤석제 가야금 산조인데요.
2: 네.
0: 이게 그 윤윤석 선생님께서 아쟁 명인이시잖아요.
2: 그렇죠. 네,
0: 생전에 철아쟁으로 산조를 타서 녹음하신 게 있어요.
2: 아. 네.
0: 네. 어릴 때부터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거 가야금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몇 년 전에 들어서 그걸 채보를 해서 좀 해보다가
2: 채보까지 하셨어요?
0: 네, 아, 이게
1: 혼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0: 처음에는 채보를 이제 혼자 해보고 하다가 예. 이게 도저히 혼자 해선 될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그 아드님이신 윤석영 선생님,
2: 네.
0: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이거를 가르쳐 주십사 청해서 네. 이제 배움을 받았습니다.
1: 아~
0: 네.
1: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0: 네.
1: 될 것 같고요. 아까 장단 맞춰 보셨잖아요.
2: 네.
1: 그 굉장히 봉영 씨가 원래 되게 잘하는데
2: 네.
1: 헤맸던 류가 이거예요? 김병호류예요?
2: 아, 둘 다요.
1: 1분마다 멈추던데요?
2: 어렵,
1: 그렇게 말고요.
2: 에,
1: 길게요.
2: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1: 끊으면 안 돼요.
2: 아까 중머리 좀 당겨 그 3분 박 이후에 당겨 달라 네. 그랬죠? 그거 기억해야 되고 또 뭐 있더라?
1: 뭐 있더라?
2: 아, 엄머리 넘어갈 때 네, 늘어지지 않고 딱 붙여서 네. 가야 돼요.
1: 오케이. 아 그리고 아까 빨리 타신다 그랬었어.
2: 에?
1: 빨리 타시는 스타일이라 그러셨어.
2: 네, 알아서 할게요.
1: 장단이 느리다고.
2: 알았어,
1: 뒷목을 잡고 해야 돼. 뒷목을.
2: 알아서. 나 오늘 안 되면 나 사공부 들어가서 4시간씩 연습한다.
1: 아이유 씨 닮았어. 아이유 씨.
2: 에?
1: 아이유 씨 닮았어.
2: 김연아 씨 닮았다니까.
1: 알겠어.
3: 해보겠습니다.
2: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김연아 잘 탄다.
1: 아이유 씨가 가야금 켜는 것 같아요.
2: 아, 너무 잘하시네요. 어쩜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청아한데 그 여음까지 끝까지 다 신경 쓰는.
1: 문자가 좀 왔거든요. 네. 이상달님께서 소리가 청아하고 신의 물소리 같대요.
2: 어, 신의 물소리.
1: 네. 어, 그리고
2: 공정거래님.
1: 네, 국가기관인가 보네요. 공정거래님께서 어, 너튜브에서 한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평상복 차림하는 건 처음 뵙니다 하시면서.
2: 어, 그래요? 평소에는 무대 오를 때 한복을 좀 주로 입으시나 봐요?
3: 그런가 봐요. 네, 어. 그렇습니다.
1: 네. 5628님께서 손가락이 너무 예쁘네요. 언제 어떻게 가야금을 시작하게 됐나요? 우리 딸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야금야금님께서 이분 누구신가요? 고수의 향기가 난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야금을 언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3: 가야금은 그 만 7세에 시작을 했고요. 초등학교
2: 만 7세요?
3: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때 그 고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이 개설되었거든요.
1: 몇 학년이요? 4학년?
3: 4, 5, 6학년
1: 고학년이니까.
3: 대상으로. 네, 네. 그래서 저학년은 못 듣는 거였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가야금 소리를 듣고 아, 이거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1: 2학년 애가.
3: 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제 통보를 하고 가야금을
1: 하겠다.
3: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장실에 찾아가서 네. 문 두드리고
1: 누가요?
3: 제가.
1: 엄마가 아니고.
3: 네, 제가 교장 선생님께 저학년도 가야금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기특하게 보시고 예. 열어주셨어요. 저학년도 듣게 하라. 네.
2: 유일하게 뭐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또래들도 어, 같이 들어갔어요?
3: 또래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그래서 저학년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이제. 네. 들어가게 되었고
2: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가야금 딱 잡았을 때 행복하셨어요?
1: 이 맛이야. 이랬어요?
2: 그래.
3: 아 그냥 그 재밌었던
1: 네. 이 손맛. 아, 이 손맛.
2: 아, 이 물집 맛.
1: 그래 이 물집. 그래 이 맛이야.
2: 어떠셨어요?
3: 네. 되게 재밌고 또 원래 애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 또 거기에 네. 흥미를 가지잖아요. 네.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전공을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오, 해주셔서.
2: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그러니까 나타내셨네.
1: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회를 나갔나 봐요. 예. 병창 독주 대회. 거기서 언니들 다 제치고 거기서 1등 했대. 1등.
2: 아.
3: 네, 처음 시작을 병창으로 했거든요. 아, 네, 중학생 때까지 병창을 하긴 했는데
1: 그때 처음 했던 곡이 뭔지 기억나요? 맨 처음?
3: 그때 민요로 했어요. 그, 밀양아리랑을 병창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밀양아리랑. 네. 그렇구나. 참 기특하네 진짜. 아니 근데 가야금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명주실인가요? 저거 폴리에스테르 어, 저거 아닌가요?
3: 네, 완전 명주실이고요. 전통 전통 가야금 맞습니다.
1: 그렇게까지 정세에 가시면 그렇지 않아요. 네. 명, 완전 100%? 네, 100%. 네. 리아.

0: 네. 네, 명주실. 가야금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1: 아, 네. 이게 그 평소 들으셨던 가야금보다 조금 더 고째 소리 같지 않으셨어요?
0: 완전 고째였어요. 네, 네. 완전 100%.
1: 네. 네. 이거는 그 아쟁 명장 최태진 선생님께서 네. 그 옛날에 만들어 두신 악기이고요.
2: 네.
1: 그러니까 아쟁 악기사에서 만든 가야금인 거죠, 말하자면. 오. 네. 근데 음색이 굉장히 고음반 소리도 나고
2: 네.
1: 여음도 굉장히 길고
2: 여음이 길더라고요.
1: 예. 그래서 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저의 정말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2: 그럼 선생님이 만드신 이제 마지막 가야금인 거예요?
1: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시는.
0: 네, 네. 그럼 이 선생님의 가야금을 막 찾아 헤맨 거예요? 아니면 뭐 가만히 있었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1: 아, 찾아 헤맸습니다.
0: 어머, 네. 이 선생님의 가야금.
1: 네.
0: 저 소리가 약간 깊고 그렇대 이 얘기를 알고.
1: 네, 네.
0: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선생님의 작품이 이제 손에 갖게 됐군요.
1: 네, 네.
2: 와, 그럼 진짜 보물이겠네요.
1: 네.
2: 그러면 악기를 좀 보관을 잘 하셔야겠는데 그러면?
1: 그러게요.
0: 집에 그러면 네. 습도랄지 온도랄지 굉장히 신경 써서
1: 네,
0: 보관하십니까?
1: 습도 늘 조절하고 있고. 네.
0: 아니 그러면 이 가야금으로 이번에 새로운 산조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녹음한 겁니까? 이 악기로?
1: 네 맞습니다.
0: 오,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2: 네, 이 프로젝트 자체에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 다시 젊은 산조라는 그 음반 공모가 올라왔는데요.
2: 네.
1: 이게 한 20년쯤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명인 선생님들이 젊은 시절에 그 산조 녹음했던 그 시리즈 음반이었어요.
2: 네.
1: 젊은 산조.
2: 네.
1: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흥해보자 하는 기획으로 만들어진 그
0: 프로젝트인데
1: 프로젝트였고
2: 네.
1: 공모가 한 1월쯤에 올라와서 이번에는 성금연유를 한번 내볼까 해서 지원을 했는데
2: 네.
1: 네, 돼가지고 감사히도 성금연유를 이 악기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원래 성금연유를 많이 주로 하시던 류예요?
1: 아니요. 사실 성금연유가 제가 가장 처음 배운 산조이기도 하고
2: 네.
1: 저희 첫 선생님께서 성금연 선생님의 제자셨거든요.
2: 아,
1: 네. 네. 그래서 성금연유를 오래 하기는 했지만 사실 주력했던 산조는 아니었어요.
2: 근데 왜 이번에 성금연유로 내신 거예요?
1: 그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반 중에 하나가 가장 네. 좋아하는 음반인데 그 성금연 선생님 그 LP 음반을 복각한 음원이 있는데
2: 네.
1: 그게 음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연주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네, 하셨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엄청 좋아해서 즐겨 들었는데 그래서 틈틈이 그걸로 혼자 공부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네. 김병호류랑 윤윤성류는 음반이 있어서 음원이 있어서 이번엔 성금연유로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 잘 돼가지고 네, 열심히 했습니다.
0: 고째산조랄지 복원산조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그러면?
1: 네. 새로운 산조도 관심이 있고 저희 선생님이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그 이지영류 가야금 산조 만드셨거든요.
0: 아, 네. 이지영 선생님이 선생님이세요?
1: 네. 그래서 그것도 발표도 했었고 독주회로 석사 논문도 그걸로 네,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산조에서 벗어난 선율을 어떻게 산조처럼 들리게 할지 그거를 고민했던 시간이었고.
2: 아, 그러니까 산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조가 있는데
1: 네.
2: 그 조를 조금씩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1: 네. 이정 선생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존에 네. 있던 가야금 산조 선율을 피해서 만드셨어요.
2: 아하. 네. 오, 그러면은 산조처럼 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1: 되게 창작곡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그 판소리 이런 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2: 예, 예.
1: 만드셨기 때문에
2: 네.
1: 오히려 어쩌면 더 성악곡, 그러니까 판소리스러운 부분도 있고
2: 예.
1: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산조였어요. 왜냐하면 그 범패도 들어가고 산조 안에 네, 판소리도 들어가고 무속 음악도 들어가고
2: 네.
1: 공부를 엄청 해야지만 잘 연주할 수 있는 산조였는데
2: 나중에는 이지영류로 앨범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1: 아, 네. 열심히
2: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1: 네, 네. 너무 재미있게 연주했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2: 각각의 류마다 느낌 다 다르죠?
1: 네, 네.
2: 성금연유는 기존에 하시던 김병호류나 또 어떤 차이가 좀 있던가요?
0: 윤윤석제도 그렇고
1: 네. 네. 그 윤윤석류랑 김병호류는 굉장히 굵고 진한 남도 계면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산조 느낌이었으면
2: 예.
1: 성금연유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선이 얇고

0: 화사하고
1: 약간 경치 쪽.
0: 예, 맑고 조금 다른 느낌으로 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산조로 주력했던 그 올리려고 했던 능력치랑은 조금 결이 다른 방향이어서 그런 거를 살리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번 듣고 공부를 좀 했어요.
1: 그러니까 쉽게 설명, 청취자 여러분들을 쉽게 설명하면은 약간 김병호류나 윤용성류는 약간 판소리 같은 느낌이라면 성금연류는 경기 소리 같은 느낌.
0: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2: 쉽게
1: 분류를 하자면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1: 아, 그런 차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임도경 씨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연습을 팔
2: 그러니까
1: 정도로 이 산조를 붙들고 계셨는데 산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2: 이거 어렵다.
1: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좀
0: 없던
1: 어렵겠지만,
0: 스크립트에 없던
2: 인생이
1: 원래
2: 그렇죠.
1: 그래요.
2: 그 대본대로 인생이 그 갑니까? 그게?
1: 왜요? 좋네요.
2: 아니죠.
0: 네. 산조의 매력이요?
1: 네. 어떤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셨을까요, 산조?
0: 사실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정말 그 헤아릴 수 없게끔 깊은 음악인 것 같아요.
1: 알겠다 싶은데, 또 있었네?
0: 네, 맞아요.
1: 또 있었네 하고 계속 들어가는.
0: 아, 그리고 성금연 선생님 음반에 꽂혀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람이 말하듯이 타시더라고요.
1: 막 정교하게 막 이게 아니라 뭔가 툭툭 말하듯 이렇게.
0: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 진짜 공부해서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1: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공연장에 딱 올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라면 옛날에 그냥 가져가다 그냥 그게 다스림이야 그냥. 그리고 그냥 하다 보면은 장구가 들어와. 그때부터 산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차이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진짜 좀 편안하게
1: 편안하게.
0: 그냥 말하듯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하시더라고요.
1: 말씀하시듯.
2: 임도경제류를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0: 아, 네,
2: 나의 산조.
0: 나중에 당연히 꿈 중에 하나고요.
2: 네.
0: 아, 아직은 그래도 연주로서 공부할 게 조금 남아 있다는
2: 있어서
0: 생각이 있어서 창작에 막 그렇게 욕심이 나는 단계는
2: 아니고
0: 성향이 좀
2: 깊이 파고드는 약간 학자 스타일 쪽
0: 약간 연구
2: 이쪽이시네요.
0: 혼자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1: 어떤 생각들을 좀 주로 하십니까? 평소에?
0: 평소에요?
1: 네.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지만 크게 뭐 일을 생각한다라든지 일상에서 뭐 생각하는 것들?
0: 사실 막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1: 계획은 아니고,
0: 그냥 약간 공상하는 것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딱히 주제가 없는? 그리고 아니면 음악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그 약간 상상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1: 오,
0: 하거든요.
1: 나온다, 나온다. 예.
2: 상상력.
1: 이어가 주세요.
0: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만큼 음악에 담을 수 있고 또 그게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굉장히 연주자한테 중요한 예술인이라면 중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
1: 그쵸.
0: 이게 약간 동심과도 같아서 안 쓰면 자꾸 퇴화하더라고요. 좀 감각이 좀 다치더라고요.
1: 소멸되죠.
0: 그래서 좀 연습할 때나 그럴 때 그런 상상력이나 감수성이나 이런 걸좀 깨우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1: 감각을 계속
0: 감각을 좀 열어두려고
1: 일깨우려고
0: 노력을 하는
2: 노력한다.
0: 편입니다.
1: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인 게 원래 연주 잘하려면 이거 100번 연습해야 뭐 1000번 연습해야 이거 되면은 잘했어. 이게 우리 사실 그냥 일반 교육적인 론이었다면 지금 다른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셨어요. 상상력. 그러면 실제로 레슨해주거나 수업해주실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세요?
0: 물론 수학적으로 딱그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도 하지만 좀 이럴 땐 이런 걸좀 생각해봐, 이런 걸 떠올려봐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을
1: 사고를 열어주시는
2: 아,
1: 거구나.
2: 지금 학교를 출강 중이시네요?
1: 중학교.
0: 네.
1: 국악중학교.
0: 네, 맞습니다.
1: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0: 아니요.
1: 강사요, 아니면?
0: 강사고 교사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2년 정도
2: 가 있어야 돼요.
0: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했습니다.
1: 아,
0: 네, 했었어요.

0: 지금 이제 강사로 또 출강 중이시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나도 임동혁 선생님처럼 산조를 정말 올곧이 하고 싶어. 그런 후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제자 후배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놀아라?
2: 연습만 계속해.
3: 선생님 4시간밖에 못했어요.
0: 공상으로 놀아라.
2: 상상해서
3: 놀아라. 상상.
0: 아니 근데 진지하게 진짜 임도경 씨 마음속 안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2: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0: 네.
1: 아 제가 뭐 말을 해주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 네.
1: 일단 듣는 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듣는 거
1: 네.
0: 맞아요.
1: 듣는 귀가 좋아야 뭔가를 보고 또 따라도 해보고
0: 네.
1: 내가 내는 소리가 뭐가 이상한지 어떤 게 좋은지도 알고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건데
0: 네.
1: 듣는 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0: 네.
1: 또 깊게 생각하는 거 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2: 네. 가만 있어봐. 라이브 하나가 더 있잖아요.
0: 맞아요.
2: 들어봐야죠.
0: 네.
2: 윤윤석재 가야금산조 자진머리부터 휘몰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 이게 아까 그 봉혁 씨가 헤맸던
0: 제일 많이 꼬였었어요.
2: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방송 끊고 상공부를 들어갈 예. 수도 있는 거죠.
0: 아까 김경호류는 어땠어요, 장구? 아, 그때 좋았대요. 다행이고.
2: 표정이 안 좋았던 것
0: 같아요. 아니, 괜찮았었어요.
2: 아, 이거 약간 미간에 주름이 4천자가.
0: 여기서는 이제 아까 무슨 말씀하셨더라? 휘몰이에서 장구가 끊어지면 안 돼요.
2: 끊지 말라 했어요.
0: 네, 끊지 말고
2: 약하게라도 계속 타라 그랬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장난이에요.
0: 맞아요. 네. 오케이.
2: 그거 평균치보다 약간 빠르게 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네. 약간 땡겨가지고. 네.
2: 그 코멘트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0: 직접 치실래요?
2: 아닙니다.
0: 나 좀 치기 귀찮은데 갑자기.
2: 저는 약간 감독 스타일.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네.

0: 간다.
1: 아유. 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지금 임대경 님의 한 마디가 되게 중요할 때입니다.
2: 네.
1: 한 사람이 지금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3: 아.
1: 어떻게
3: 아,
1: 지금
3: 아, 최고였습니다.
1: 네. 아, 그래요?
3: 네.
1: 아, 템플스테이 보내려고 했는데. 아, 여기 있어도 될까요?
3: 네, 네.
1: 만족 고객님의 만족하신 됩니다. 아, 진짜 들어보니까 윤윤성 선생님 아쟁산조의 가락의 느낌도 맞아요.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요거를 좀 부탁할게요. 9431님께서 최고의 성음을 가진 가야금 연주자 임도경 님. 북한 말로 가야금의 롱현에 대해서 설명도 아주 잘합니다.
0: 이렇게 아, 아시는 분들 재밌는 것 같아요.
1: 북한말로 가야금의 롱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한대요.
3: 아, 아니에요.
0: 아주 무슨 말 하느라고 그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1: 이거 안 하시면 저 방송 끝내지 않겠습니다.
3: 누구야 정말.
1: 해주십시오.
0: 누구야 정말.
1: 해줘요.
0: 하나님.
1: 해줘요. 어떻게 아, 하는
0: 기가 있으세요?
3: 옛날에 네. 그냥 그 친구들이랑 놀다가 네. 북한말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1: 네네 아, 롱해 네. 롱 아.
0: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1: 아, 해줘요 뭐, 해줘요 너무 궁금해요
3: 아 집에 가고 싶어
1: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3: 아 정말
1: 해줘요 롱현 해줘요 설명을 어떻게 한다고
3: 아 근데 진짜 다 까먹어서 그 딱 멘트가 있어야지 하는데
1: 아, 어떻게 쳐드리면 될까요 아닙니까 아,
3: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우연히 그 북한 가야금 교본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 농현도 롱현이라고 써져 있고
0: 아 진짜요?
3: 네, 뭐 오른손에 고르러운 롱현을 막 이렇게 써서 그걸 했었는데 네. 정말
1: 아, 아 이런 거 좋잖아요 인간미
0: 아 내용은 뭐예요 내용?
1: 그러니까 롱현의 책에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그, 돼 있었나 봐요
3: 하늘처럼 연습 손가락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 네. 이 곡은 뭐 오른손에 예. 고르러운 뭐 오른손 주법을 연습할 수 있는 곡이다. 아, 네. 뭐.
0: 그러니까 북한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랑 말하는 설명이 비슷한 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어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1: 여러분은 지금
0: 아 방지원 씨 어때요?
3: 예. 아 정말.
1: 젊은 산조 앨범에서
0: 아, 지원 씨 안 바빠요?
1: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를 녹음하신 임도경 님의 예. 설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0: 방지원 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 굉장히 친하고요. 네. 그 저보다 선배인데 네. 네. 대학생 때부터 계속 같이 작업한.
0: 아. 네. 네. 방지원 씨도 저희 방송에 이제 자주 출연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다 잘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네요.
1: 아,
0: 네. 아, 너무 좋네요.
1: 지금 박사과정이시라고요?
3: 네, 맞습니다.
1: 박사 연주회가 있으시네요?
3: 네. 박사 매 학기 연주를 한 번씩 해야 되고요.
1: 아, 매 학기 합니까?
3: 네.
1: 아, 네. 와. 6월 달은 아직 안 하셨죠?
3: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 지금 여념이 없고.
1: 어?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사 연주.
3: 네.
1: 어디서 합니까? 몇 시에 합니까?
3: 서울대 저기 콘서트홀에서 네. 하고요.
1: 네.
3: 6월 21일 1시 반에 예정돼.
1: 아, 점심 시간에 합니까?
3: 네, 네.
1: 아이고. 일하시는 분들 못 보겠네.
0: 뭐 설마 보러 가시려고 그러세요? 혹시
1: 제가 보고 와도 될까요, 여기?
0: 아,
1: 한정국에.
0: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또 민속악단에서 청년 교육 단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1: 아, 네. 청년 단원이셨어요.
0: 교사로도 네. 교직 활동도 예전에 또 하셨고. 아, 진짜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교사 자격증도

0: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연주자의 길도 있을 테고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연주자의 길, 교직 생활의 길, 뭐 단체 생활의 길 여러 가지 길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걸 원하세요?
1: 그러게요. 그냥.

0: 네, 기회가 된다면 국악원 그 청년단원도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1: 네. 그래서 단체 생활도 좀 잘 맞던가요?
0: 네.
1: 거기서도 혹시 연습실은 내 거?
0: 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1: 아, 그래요? 네. 거기 연습실 많거든요. 아, 근데 다 잘 어울리십니다. 교사도 잘 어울리시고 연주자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시고. 그러시고요. 그럼 꿈은 뭘까요? 앞으로 인생의 목표? 아. 네.
0: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동심이나 상상력 동심. 같은 감각이 네. 무뎌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2: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0: 그러니까 늘 열려 있고 깨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예술, 제가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을 하고, 또 사람들이 예술을 그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뭔가 다른 경험을 제공하잖아요, 예술이.
1: 네.
0: 자기가 있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니까.
1: 맞아요.
0: 네, 저도 제 음악으로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2: 멋있으시다.
1: 네, 멋지십니다. 임도경님을 자주 땡튜브에서 뵙고 있는데 좋아하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앞으로도 많이 연주해 주세요. 2823님. 혹시 박사 연주회 말고 또 뭐 지금 그래요.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2: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0: 네, 네. 그 민속악 공연이 계속 쭉 잡혀 있고요. 여러 개. 또 10월에는 그 일본의 고토 연주자랑 하프 연주자랑 셋이서 콜라보 네, 연주도 해요.
2: 네. 어디서요?
0: 그 카페 반줄이라고 좀 그런 음악 공연 많이 열어주는 카페인데 그것도 한번 소식을 제 인스타에 오시면 제가 네,
1: 정말
0: 네.
2: 해외도 가지 않으십니까?
0: 해외요?
1: 조윤선 씨
0: 아 네네 그 굉장히 유명하신 그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선생님이랑 네. 콜라보도 몇 번 했었는데
1: 네.
0: 선생님이랑 좀 해외를 타겟으로 연주도 좀 기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1: 아 바쁘다 바빠
2: 바빠야 돼요.
1: 게다가 이제 논문도 쓰셔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진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많은 임도경 씨예요.
2: 되게 좀 든든하신 것 같아요. 음악을 올곧이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공부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진짜.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좀 뭐 재미있으셨어요?
0: 너무 편안하고 네. 되게 걱정했는데 제가 절까봐. 근데 너무 좋아.
1: 표현이 굉장히 툭툭 튀어나오네요. 고째 말씀 같았어요. 네.
2: 실수할까봐라는 게 있는데
1: 언어가 고째였어.
0: 너무
2: 예의 있잖아. 절까봐.
1: 절절. 네. 네. 절을 하게 될까봐.
2: 그러네요.
1: 예.
2: 네.
1: 아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네. 임도경 씨
2: 끝 인사를 네.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1: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2: 북한 말로 될까요?
0: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2: 안 됩니까?
1: 방지원 씨 제보 감사합니다. 계속 제보 많이 주시고 끝 인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0: 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깔끔하네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네. 아 계속 그 단어가 막 떠올라가지고 절하고 있는
2: 제가 여기서 오늘
1: 곱디곱게 말하면서
2: 제가 절까봐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놀랐어요.
2: 인간미잖아. 네.
1: 자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야말로 네. 연습의 귀재
2: 네.
1: 연주자의 귀재 네. 우리 가야금 연주자 임도경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멋진 연주 멋진 음악 많이 또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절을 해주시네요.
2: 아우 기분 좋네요.
1: 만약에 절을 딱 세 번 해주셨어. 앉아 계세요.
2: 앉아 계세요. 왜냐면 이제 끝인사 해야 되니까.
1: 네, 저희도 이제 클로징만 네. 하면 됩니다.
2: 궁금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내일 대구를 갑니다. 예, 궁금하시진 않으셨죠?
0: 궁금했어요.
1: 아, 예. 그걸 우리 청취자한테 얘기하니까 도경 씨한테 얘기라고
2: 그래서
1: 있어요.
2: 내일과 모레는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고요.
1: 슬퍼.
2: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어떤 분이 대신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봉영 씨,
1: 네,
2: 슬프시죠?
1: 너무 슬퍼. 얼마나 좋아.
2: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내일 스페셜 DJ와 함께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은 파트 시대.
1: 파트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래 사는 생물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북이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거북이는 초조함을 모른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거기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와중에도 거북이는 느릿느릿 자신만의 속도를 지킵니다. 실제로 늘 긴장 속에서 사는 맹수보다 순하고 여유 있는 동물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사람도 비슷하겠죠. 조금 내려놓고 느긋할 때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허리쯤에 와 있는 수요일입니다. 남은 하루는 거북이처럼 나의 속도를 지키면서 여유롭게 지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금미, 조경희의 노래로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금미, 조경희 두 분의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장수하는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내려놓고 느긋할 때 좀 더 장수할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그린란드 상어라고 합니다. 뭐 500년을 산다, 400년을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어의 특징도 느리게 헤엄을 친다고 하네요. 에너지 소비를 극한으로 줄이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침에 괜히 운동을 갔다 왔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예전에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쓸데없이 힘 빼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만 줄이면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적인 명창이죠. 이화중선의 소리로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이화중선의 소리로 남도 작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함께 들었습니다. 장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서 이제 중간에 음악이 살짝 끊기지 않습니까? 이게 앞판 뒷판일 텐데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가 사실 속도상으로 큰 차이가 없죠. 예. 장단도 요즘 저희가 치는 이제 삼박 국거리, 예, 요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새삼.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 참 좋은 게 그런 겁니다. 맨날 듣는 건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또 들리고 하는 거. 예. 사고를 쳐도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남풍조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앞서서 이화중선 명창 소리 듣고 사고를 쳐도 매일 용돈을 주는 어머니 부모님 같다 말씀드렸는데
2: 참 좋아요. 저도 유성균만 수집할 때 네네. 맨 먼저 수집했던 음반 중에 하나가 이 육자배기예요.
0: 방들은. 예. 네.
2: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워낙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반 수집하면서 아주 흔하게 네네네. 발견이 되는데
0: 상대적으로. 네. 예.
2: 근데 멀쩡한 게 없어요.
0: 오.
2: 얼마나 틀었는지.
0: 그러게요.
2: 예.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늘 또 들어보니까 네.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이 육자배기를 김소희 선생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 육자배기가 워낙 그 유명하기도 하고 잘 부르기 때문에 네, 네, 네.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화중선 명장처럼 육자배기를 잘할까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대요. 어머니 네. 어쩜 이렇게 육자배기를 잘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식 이 자식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0: 오늘 오프닝 때 거북이 말씀드렸는데 약간 거북이의 꾸준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쓴 책을 읽는 이유가 실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세상을 좀 살아야 육자배기 사연도 이렇게 풀어낼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2: 결국 그 얘기고 네. 경험 인생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알아야 네. 되고 또 공력도 쌓아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화중선 명창 같은 육자배기가 나오겠죠.
0: 좋은 노래들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들려서 그래서 자꾸 찾아 듣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2: 저도 이 육자배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오늘 네. 들어보니까 또 그 새삼 아 참 대단한 명창이구나. 네. 참 좋은.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0: 시작이 좋습니다.
2: 네, 좋습니다.
0: 지난 시간에 정

0: 김정렬, 이동백, 명창의 조조, 취중, 장담 대목을 들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 적벽가를
1: 네, 화용도 타령이죠. 예. 예, 그 다음 대목이에요. 예. 그 다음 대목은 이제 장승타령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0: 아, 예. 요즘에도 후반부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대목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선생님? 이 대목이 예. 예, 오늘날에는 이 대목이 좀 흥겨운 느낌을 주죠. 예, 중중머리로 예. 짜여져 있어서.
0: 그래서 뒷부분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장수 나온다가 예. 이제 줄을 이루거나 여보 승상님 듣조시어거나 여보 장군님 듣조시어거나 예. 이렇게 중머리 천국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와중에 장승타령이 중중머리로 돼 있어서 예. 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대목이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런데 예. 이동백 명창이 부르는 이 장승타령은 요즘 장승타령하고 또 달라요. 노랫말도 좀 다르고 예. 또 장단 자체가 달라요. 중중머리가 아니라 중머리로 부르는 그런 대목이고 또 예. 앞에 그 도입 부분이 있는데 그 대목은 자진머리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날 그 장승타령하고 좀, 좀 색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런 대목을 보면 판소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아주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백 명창이 워낙 잘 불러요.
0: 장승이 요즘 세대의 어떤 이제 어린 세대들 예. 친구들은 사실 잘 볼 수가 없고 이해시키려고 하면 저는 사실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이거 맞아요. 보이지? 예. 약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1: 예, 맞아요. 그거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오늘날은 아마 그 민속촌이라든지 그렇죠. 뭐 관광지 네.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0: 맞아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장소에 예, 이렇게
1: 그냥
0: 지어져 있습니다.
1: 그 길거리를 장식하는 것이 네네네네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옛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교통 표지판이에요. 랜드마크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그 도로도 발달돼 있고 또 인가도 뭐 저 인구가 많으니까 예. 인가도 자주 보이고 이제 그러는데 옛날에 그 깊은 산속이라든지 예. 갈림길이 있는 숲속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한번 길 잃어버리면 큰일이죠.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호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 호랑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한테는 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 리다 하는 것도 적혀 있기도 하고 네네. 또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기능은 이것이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러게요. 장승한테 꼭 뭘 이렇게 빌거나
1: 빌기도 네. 하고 뭐 돌을 하나 네. 얹기도
0: 그래서
1: 하고요.
0: 옆에 돌탑이 자연적으로 네. 생성이
1: 그렇게
0: 되고
1: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종교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 동네를 지켜주는 또 수호신 역할도 하고 네. 그런 건데 이 장승이 있는 곳은 꼭 장승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이 그 알타이 문화권 그러니까 무속이 흔히 샤머니즘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런 종교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들이 다 있어요. 몽골에 가면 왜 그 초원에 보면 돌탑이 있죠.
0: 네네 그 색색 천으로 이렇게
1: 네, 그 어워라 그러든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초원에서는 동서남북이
0: 구분하기 힘들죠.
1: 어렵죠. 예. 그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럴 때 나그네들이 이제 길을 가면서 돌을 하나씩 얹다 보니까 그렇게 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한 바퀴 뭐 세 바퀴를 돌고 가라든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0: 이게 애초에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군요. 선생님.
1: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0: 네. 어울려 사는
1: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도 안전하고 네네네.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해주는 뭐 어떤 집단의 지혜, 지성 뭐 이렇게 네네네.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적벽가에 이렇게 장승타령이 나오는데 중국에는 장승이 없는 건 잘 알고 계시죠?
0: 아, 저는 잘 몰랐습니다.
1: 중국에는 장승이 없습니다. 적벽가는 원래 삼국지 이야기잖아요. 예. 그 삼국지는 중국의 원래 속극이에요. 그게 흔히 강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꾼이 예. 뭐 간단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

0: 돈을 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 재미난 대목을 갖다 이야기를 딱 멈춘단 말이에요.
1: 아, 그럼 이제 돈을 내면 다 들을 수 있네. 예.
0: 그래서 삼국지 이야기가 소설책을 보면 그 이야기를 문장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소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건데 예. 삼국지를 보면 그게 120회로 돼 있어요. 120부작 연속.
1: 그 회로 회차로 돼 있는 거군요. 회차로
0: 돼 있죠. 그래서 회장 소설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것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읽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국지가 원래 중국에서는 삼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국지연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3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잖아요.
1: 우리나라 민족적 특성인 것 같기도 했어요. 석유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이로 가공을 해서.
0: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삼국지 연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똑 떼어낸 거예요. 그렇게 적벽화전하고 화용도 대목을 똑 따온 거란 말이에요.
1: 여러 대목들이 많았을 텐데.
0: 아니 뭐 재미난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1: 근데 이 두 가지가.
0: 요 대목을 똑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옛날에 적벽가 이름이 화용도 타령이잖아요. 예. 그 화용도 타령이라는 것은 화용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용도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누구냐 하면 관훈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관훈장에게 사로잡혀서 근데 관훈장 입장에서는 적장을 사로잡았잖아요.
1: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게 사로잡아서 목을 베려고.
0: 그렇죠? 목을 베야 되죠. 예. 당연히 목을 베야 되죠. 아니면 항복을 받아서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야기가 그 관훈장이 조조를 용서해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복수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바로 종교적인 함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조선에 건너와서 그 조선에서 이야기가 재구성이 되면서 삼국지 연의의 본래 이야기를 벗어나서 조선의 이야기로 재창조가 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없는 왜냐하면 중국은 한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타이 문화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권이 달라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승이 없죠. 그러니까 중국 이야기에는 없는 장승이 들어와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승 타령은 단순히 길 가다 장승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1: 예.
0: 적벽과 화용도 타령 이것 이야기의 원래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대목인데 이동백 명창의 그 장승타령 이 대목들은 지금 전승되는 거하고는 이제 그 계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옛날 그 사설인데 굉장히 유식한 사설로 돼 있어요. 물론 뭐 장승타령 자체가 조금 여러 고사를 쓰기는 하지만은 네. 지금 사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재미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동백 명창의 소리로 장승 잡아드리는 대목.
0: 앞쪽에 김창룡 네. 명창의 창이 조금 나옵니다.
1: 아, 네네.
0: 여러분이 이제 창극으로 엮었기 때문에 그래요.
1: 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야, 그거 다 그만두고 행군해라. 화룡산상은 연기가 나오고 남군대려오는 동쟁이 없사오니 은혜질로 가오리까.
3: 꽤 있는 괭맹이가 대로 입을 뼈하고 화룡도로 못 가게 질러놓은 허인뿌리라. 염려 말고 들어가자. 화룡!

0: 정신없이 들어가는데 한편으로 살펴보니 뜻밖의 어떤 자들가 나가 가던 중도에 우뚝 서서 조조를 살펴보니 쳐져 깜짝 놀래야 제국도록 묻는다.
1: 예, 정호가.
0: 예.
1: 저기 섰는 게 저 운장이 와이냐?
0: 운장이 아니라 심리 장승열씨다.
1: 어? 장승님이 나를 이렇게 놀랬네 말이야. 잡으시오.
0: 예, 장승 잡아드렸어.
1: 이놈, 장승님 내들아라. 내 본래 군산지물로 생겨서 사모풍대를 하였지. 무슨 표살이 있으며 다시 볼고 하늘 내지 무슨 부남을 받으며 눈까지 쪄졌으니 번쾌히 녹시냐 콧마루가 높아지 헌구조의 후시냐 혈미 지르시니 염창군이 동료야 배우에다가 씌은 글자 손짓내 의수냐 발명 말고 짓고 와라.
2: 이동백, 정정렬, 김창룡, 명창의 소리로 장승 잡아드리는 대목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정렬, 명창의 소리를 선생님과 함께 계속 그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이 명창의 어떤 천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김창룡, 명창 목소리를 들어서 성음을 들어서 그럴까요? 이 상대적으로 정정렬, 명창이 좀 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리고 정정렬, 명창의 소리가 현대 판소리 많이 가깝죠.
2: 네.
3: 김창룡, 명창 워낙 목이 좋으니까
2: 좀 이렇게
3: 실감이 나죠. 목이 좋다는 말이.
2: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칼칼한 콩나물국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3: 이렇게 성음이 쭉 느려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저 굳은 느낌이 전혀 없죠.
2: 네.
3: 아주 시원시원하죠.
2: 뒷부분에 이제 중중머리 혹은 자진머리로도 뭐 이렇게 그 해석을 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 장단의 어떤 붙임새나 이런 것들도 현대와는 대단히 다른 대단히 네, 이렇게 잘 그래, 감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3: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이제 나중에 패턴화되면 중중머리로 이제 넘어가는
2: 네네,
3: 그런
2: 네.
3: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또 자진머리
2: 네 그렇습니다
3: 이 느낌도 나는 예. 원래는 자진머리에서 온 것 같아요
2: 변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지
3: 그럴
2: 않을까요?
3: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판소리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는데 이제 요 뒷 네. 대목 장승타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음반 다음 면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다시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2: 네.
3: 이제 앞부분부터 이제 풀이를 해야 되겠죠.
2: 네. 이제 그 군사 점고를 끝내고 다시 이제 행군을 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에라 그것 다 고만두고 행군해라. 화룡산상은 연기가 나옵고 남군 대로에는 동정이 없사오니 어느 길로 가오리까?
3: 예, 이게 이제 정욱이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조조에게 물어보는데 요 대목은 원래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소로 산변에 유 수처 연기하고 그러니까 그 좁은 길 산 그 기술계는 몇 군데에서 연기가 일어나고
2: 네.
3: 그다음에 소로에는 병무동정이라 좁은 길에는 아울러 저 동정이 흔적 그 사람의 인책이 없다 이 말이죠.
2: 이게 제가 공명이 약간 작전을 꼬아서 이제 작전을 세운 거죠.
3: 허허실실이라 네. 그러죠. 없는 곳은 비워두고
2: 네.
3: 있는 곳은 있는 척하고
2: 가위바위보 할 때 참 유용한 작전이거든요.
3: 조조 꽤 많은 조조를 속여 먹기 위해서
2: 그러니까 조조의 캐릭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3: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네. 나아간 거죠.
2: 꽤 조조가 이야기합니다. 꽤 있는

0: 공명이가 대로에 복병하고 화룡도로 못 가게 질러놓은 허인불이라.
1: 허인이라는 게 거짓, 거짓으로 유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0: 염려 말고 들어가자.
1: 네, 그러니까 연기 펴놓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0: 화룡도 좁은 길로 폐진장졸 앞을 세우고 기운 없이 들어갈제. 수목은 탱천하고 천봉의 바람이 치고 만하게 눈 쌓일 적에.
1: 네. 여기 수목은 탱천이란 말은 탱은 지탱한다는 뜻이에요. 네. 하늘을 지탱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찌를 뜻이 이제 수목이 그러니까 숲이 이제 나무가, 예. 나무가 이제 빽빽하게 그 높은 큰 나무들이 서 있고 이제 그런 예. 뜻이잖아요. 천봉에 바람치고 만하게 눈 쌓을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죠.
0: 적벽가 세타령에서.
1: 예. 근데 구절이죠. 김창룡 명, 명창의 세타령을 들어보면 예. 요 대목이 이제 요 사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김창룡 명창이 세타령을 부를 때 진양으로 불러요.
0: 아.
1: 그래서 김창룡 명창의 세타령은 적벽가 세타령이죠.
0: 예.
1: 그건 진양으로 돼 있다는 거. 그런 녹음들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이 세타령을 적벽가에 가져왔을 때 원래 잡가로 부르던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그 판소리에 집어넣을 때 어떤 장단으로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것들은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네네네네.
1: 그래서 김창룡 명창 같은 분들은 이제 진양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또 세타령을 거의 그대로 가져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상당히 변형시키기도 하고 여러 실험을 하다가 이제 오늘날 세타령으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조금 보입니다.
0: 네. 예. 새만 푸르르르 날아가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내견만 떨어져도 군병일까 염려되어 이리저리 살피다가 정신없이 들어가는 뒤 한편을 살펴보니 뜻밖의 어떤 장수 하나가 가던 중로에 우뚝 서서 조조를 살펴보니 조조가 깜짝 놀래어 정욱더러 묻는다.
1: 네, 중로라는 게 길 가운데단 말이죠. 네. 우뚝 서가지고 조조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0: 예, 정우가 예, 저기 서는 게 저 운장님 아니냐. 운장이 아니라 심리 장승이 오시다. 어? 장승놈이 나를 이렇게 놀랜단 말이냐. 어흠, 잡아드려라. 예이, 장승 잡아드렸소. 이놈 장승놈 니 들어라. 니 본래 공산지물로 생겨서.
1: 예, 거기에서 이제 조조가 그 판에도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죠.
0: 그 박봉수 명창 바디에는 아예 깜짝 놀라서 저기 누구냐 장비라고 하니까 장승이라고 하니까 장빈의 한 일가냐 이렇게 묻는 대목들도 있더라고요. 저 혼자서 깔깔 웃었던 적이 있는데.
1: 예, 여기 근데 이제 그 판에도 이제 조조가 이제 허세를 부려요.
0: 예.
1: 그러면서 네 본래 장승놈 들어라. 네 본래 공산지물로 생겨서 그러는데 공산이라는 것은 보통 무주공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0: 예.
1: 그게 산이 비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0: 예.
1: 근데 산 속에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0: 아.
1: 공산이란 말이 뭐 새나 짐승이나 나무나 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공산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공산지물로 그러니까 인적 없는 산 속에 있는 물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0: 사모 품대를 하였으니 무슨 벼슬이 있으며.
1: 자, 이건 이제 장승을 보고
0: 예.
1: 장승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거예요.
0: 예.
1: 사모 품대를 하였으니 이게 사모라는 것이 그 비단으로 만든 모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0: 네.
1: 이거는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 결혼식 할 때 구식 결혼식 할 때 신랑 쓰는 모자.
0: 네네네. 전통 원례 할 때. 네, 네.
1: 전통 원례 할 때. 그게 원래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0: 네.
1: 근데 이제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모자를 한번 쓸 기회를 주는 거예요.
0: 일생에 한 번.
1: 장가 가는 날.
0: 네.
1: 그래서 그게 신랑이 쓰는 모자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머리에 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모 품대라는 것은 허리띠잖아요.
0: 예.
1: 여기 품이라는 것은 1품, 2품 할 때 그
0: 품계가 적혀
1: 품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계에 따라서 허리띠의 뭐 재질이라든지
0: 예.
1: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대라는 것은 벼슬 하는 벼슬아치들의 허리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벼슬아치의 그 복 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0: 장승이 그렇게 생겼죠.
1: 장승이 예. 저 사모를 썼잖아요.
0: 네네네. 그래서 네가 무슨 벼슬이 있으며
1: 예.
0: 낯이 붉고 화를 내니 무슨 분함을 봐시며.
1: 그게 장승의 얼굴을 뻘겋게 이제 칠해 놨으니까 붉은색을 칠해 놨으니까 이제 뭐 보고 그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0: 이것도 근래 장승 보신 분들은 아, 장승이 얼굴이 빨갰나 이렇게 하시는 분.

0: 분들도 계실
1: 예,
0: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0: 눈 가시 찌어졌으니 번쾌의 덕시냐.
1: 예, 이 이동백 명창의 그 장승타령이 오늘날하고 이제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게 이 상당히 이거 옛날에 고사를 알아야 이 말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이것만 가지고는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 고사를 다 아니까 되게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이 번쾌라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그 한나라 고조 있잖아, 유방.
0: 네.
1: 한나라 유방이 이제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진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그 장수였단 말이에요.
0: 네.
1: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항우와 유방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원래 항우의 군대가 더 강했고 유방은 좀 약한 그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나라 서울에 먼저 입성을 한 게 유방이에요.
0: 네.
1: 근데 그때 진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약조를 했냐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입성을 하는 사람을 왕을 하기로 하자. 약속을 했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항우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0: 그렇죠.
1: 자기가 애는 더 많이 쓰고 힘은 네. 더 센데 유방이 새치기해서 먼저 들어가 버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항우가 유방을 치기로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큰일 났잖아요.
0: 예.
1: 맞붙으면 이제 뭐 지금 죽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그 유방이 항우에게 협상을 하러 가요. 거기에 가서 협상하는 그 만남 잔치 자리가 홍문년이에요.
0: 홍문년.
1: 예. 이 홍문년에 갔는데
0: 예.
1: 홍문년에서 칼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칼춤을 추는 척 하다가 그 유방을 제거하기로 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0: 네.
1: 풍전등화란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들은 번쾌가 그 자리로 방패를 들고 뛰어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그 항우를 쳐다보는데 눈초리가 찢어질 듯이
0: 아, 딱 고한줄.
1: 예.
0: 오.
1: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 위로 솟고
0: 예.
1: 눈가시 그러니까 예. 눈시울이 찢어지게 항우를 쳐다봤다.
0: 오.
1: 그 대목을 갖고 온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눈가에 찢어졌으니 번쾌의 넋이냐.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런 대목이 나오면 깔깔깔깔 웃죠. 재미나는 대목인데
0: 네.
1: 지금은 잘
0: 아쉽네요. 콧마루가 높았으니 한 고조의 후신이냐.
1: 네, 한나라 고조 유방이에요.
0: 네.
1: 그 사기에 보면 유방을 묘사하는 말이 나와요.
0: 네.
1: 한나라 고조의 외모 얼굴을 묘사하는 말이 나와요. 융줄용한 그렇게 나와요. 융이란 말은 클 융자니까 높다는 뜻이고요.
0: 예.
1: 줄이란 말은 그건 콧마루예요. 콧잔등이.
0: 네.
1: 그 용안이라는 게 용의 얼굴이다 그 말이죠.
0: 네네네.
1: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고조의 관상이 코가 아주 우뚝하게 솟았다. 그러니까 지금 장승이 코를 이렇게 주먹코를 크게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한고조의 후신이라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0: 수염이 길었으니 염창군의 동명이라.
1: 이것도 상당히 유식한 말인데
0: 예.
1: 중국 진나라 때 위진남북조 시대 그 진나라입니다.
0: 네.
1: 그때 치초라는 사람이 장수가 있었는데 수염이 엄청나게 이렇게 덥수룩했던
0: 예.
1: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그 염참군인데 치초라는 사람인데 참군이라는 벼슬을 했어요.
0: 아.
1: 그런데 수염이 워낙 났으니까 이 수염의 염자란 말이야. 그래서 수염 많은 참군이다
0: 아.
1: 이런 뜻으로 별명이었대요.
0: 네.
1: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사기를 좀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설이 상당히 유식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요새 와서는 없어졌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특히 양반들이 이런 적벽가나 판소리를 들을 때는 이런 대목이 들어가면 그 광대 유식해서 아주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0: 네. 배 위에다 쉬운 글자 손빈의 외숙이냐. 발명 말고 직구하라.
1: 이 이야기도 그래요. 손빈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전략가잖아요. 그런데 이 손빈과 동문수학한 사람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0: 네.
1: 이 둘 다 이제 전략가예요. 그런데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손빈이 워낙 똑똑하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늘 질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0: 예.
1: 이제 이 박연이라는 사람이 그 손빈

0: 동물을 미워해가지고
1: 예.
0: 동 친구잖아요. 동물 수확한. 예. 그런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발을 잘라버려요. 예. 그리고 손비는 원한을 품고 망명을 해서 제나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나라에 가서 방연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예.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전략가잖아요.
1: 예.
0: 작전을 쓰는데 손빈이 방연이 공격을 하니까 계속 패하는 척하고 후퇴를 해요.
1: 예.
0: 그런데 부하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그 숲에
1: 예.
0: 숲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붓글씨로 방연이 오늘 여기서 죽는다라고 써놔라는 거예요.
1: 오.
0: 그렇게 써놔라 그래서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0: 방연이 막 그 추격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단 말이야.
1: 예.
0: 그리고 숲에 들어가니까 나무가 허옇게 벗겨졌는데 뭔가 글씨가 쓰였어.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 글씨를 써놓고 불이 켜지면 활을 쏴서 죽여라 이렇게
1: 예.
0: 명을 작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방연이 그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불을 켜라 이래가지고 불을 켜서 보니까 그 순간 방연이 오늘 여기서 죽는다라는 글씨를 읽자마자 화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연이 여기서 죽습니다.
1: 근데 심지어 그게 그 벗겨진 나무에
0: 예.
1: 쓴 글자와
0: 예.
1: 장승배에 쓰여진 천하대장군,
0: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1: 이거를 얘기하는
0: 그걸
1: 거예요.
0: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재미나는 이야기들이죠.
1: 다이나믹하네요.
0: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옛날 어른들은 되게 재밌어하죠. 전부 유식한 얘기예요.
1: 예.
0: 이동백 사설이 이렇게 때로는 대단히 유식한 이런 장면들이 있고 재미나는 사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명 말고 직구하라 그랬는데 발명이라는 게 여기서는 변명이라는 뜻이에요.
1: 네.
0: 변명 말고 바른 대로 일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조조가 장승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1: 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들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0: 또 들어요. 하나하나 또 이런 사설을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재미도
1: 네.
0: 있잖아요.
1: 아, 재밌네요. 네.
0: 재밌어요.
1: 음악을 한 번 더 뒷부분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음악을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승타령이라고
0: 예.
1: 하는
0: 요거는 이제 장승타령의 장승타령이 기니까
1: 예, 예.
0: 조조가 묻는 말과 장승이 대답하는 말로 돼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장승이 이제 대답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1: 중머리 장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동백 명창의 소리로 장승타령 보내드립니다.
2: 장승이 무슨 말을 했구만. 물고 직신이냐고로 말을 했다지. 예, 예, 아리리다. 천지간에 있는 나무 좋은 팔자 많아지요. 벌궁의 선언 단계 황하의 정자도 되고 요지업 접도 되는 서악무의 과실이요.

건걸요. 노나라 살고 나고 공부자님 강단이요. 서산을 천하무자서 추워 철역고 진나라 노송나무는 오대불변사를 하니 그런 나무는 다 좋으나 같을 수는 없실망정 이내 일시는 대광판이라 말했더니 어떠간 무지한 놈이 당장 부절을 제모르고 독행 드라비고 함부로 광광 게다가 제사요고 남은 것 청년하야 제의 하대지 어느 곳인지 주박호 방울론 타락쇠영인 일이며 이 지금 날 사모풍대 우리정 장신이라 지형은 활용도라

살면 파리에서 도망할까 불핀 폭 산난 양식이 무신죄가 있다고 자부나라 그어오나라 이런 오기 좋았다가 군장님을 만나거든

0: 이동백 명상의 소리로 장승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듣는 장승타령은 장승이 이제 꿈에 나와서 아 나보다 잘난 나무들도 많고 나는 그런 나무도 못 되고 내 처지가 이런데 한번 봐주십시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는 너 지금 나 잡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 네, 사뭇 다르고 네. 또 이동백 명창의 소리가 참 당당하죠.
0: 네. 네,
1: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소리를 하는데 또 장담도 중머리로 이렇게 하니까
0: 네.
1: 이렇게 차분차분하는 또 분위기도 상당히 오늘날 네. 장승타령하고는 좀 달라요.
0: 장승이 무슨 말을 할 꼬만 물고 즉신이 있느냐 고로 말을 했다지.
1: 네.
0: 예.
1: 이 대목이 아주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물고 즉신이란 말은 원래 고자가 아니라 물구 즉신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물건이란 뜻이잖아요. 예. 구란 말은 오래를 구자예요.
0: 예.
1: 물건이 오래되면 곧 귀신이 붙는다고 말이죠.
0: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 있어요. 도깨비 붙는다고.
1: 그 저 빗자루 몽땅 빗자루가
0: 빗자루 막 키 뭐 예, 이런
1: 그런
0: 거.
1: 것도 오래되면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민왕 씨 집에서 닭 길러 오신 적 있죠. 닭 오래되면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귀신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빨리 잡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닭이든 개든 너무 오래되면 그게 사람 말 다 알아듣잖아요.
0: 저 강아지가 오래되면 저희 동네 어른들이 강아지 너무 오래 키우면 엿이 된다.
1: 예.
0: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기억이
1: 납니다. 그래서 물건이 오래되면 귀신이 붙는다는 그런 말인데, 근데 이제 이 말하고 뭐가 이제 유추가 됐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예요.
0: 예.
1: 물고라는 말과 유추가 된 거예요.
0: 물고요 할 때 그
1: 예, 그 물고란 말은 그때 물이란 말은 인물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요 그러면 사람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은 사람은 고인 그러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러니까 물고란 말은 죽었을 때 물고를 내렸다 하면 죽여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구 즉신이 물고 즉신으로 이렇게 유추가 된 거예요. 뭐 그 말이 이제 그 말이기는 한데 이동백 명창의 사설이 이제 물고즉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물건이 오래되면 귀신 붙었느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0: 장승이 이제 말을 했다.
1: 말을 그러니까 장승도 오래 묵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귀신이 붙어서 말을 네네. 한다 이 말이지. 상당히 논리적이죠.
0: 그리고 이제 장승이 대답을 하는 대목이죠.
1: 그러니까 이제 장승은 원래 말이 없는 건데 귀신이 붙어서 이제 말을 한다 이제 이런 설정이에요.
0: 예예 아르웰이다. 천지간에 있는 나무 좋은 팔자가 많어지요.
1: 많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노래를 하니까 많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려진 겁니다.
0: 예. 월궁에 섰는 단계 황하에 정자되고.
1: 예, 월궁이란 말은 달이죠.
0: 네.
1: 달 가운데.
0: 개수나무
1: 예.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0: 예.
1: 그 단자는 붉을 단자예요. 개는 개수나무고요.
0: 예.
1: 붉은 개수나무란 뜻이 아니고
0: 예.
1: 거기에서 단이란 말은 신선이란 뜻입니다.
0: 그러니까 단약 같은 거 얘기하죠.
1: 단약 또는 단사라 그러기도
0: 예.
1: 하죠.
0: 예.
1: 선단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자가 나오면 신선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 예.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라니까 선계 있는 개수나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0: 그러면 황하가 아니라 항아.
1: 항아죠 항아. 근데 이제 발음상 예, 예, 이제 그렇게 예. 황하로 발음을 했는데 월궁에 있는 항아라는 선녀 이야기잖아요.
0: 예.
1: 그 항아의 정자되고 정자라는 말이
0: 예.
1: 송정이란 말 아마 춘향가에 나올 겁니다. 좌편에는 송정이요 우편에는
0: 예.
1: 중림이요. 그런데 소나무 정자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근데 소나무로 만든 정자가 아니고
0: 예.

0: 소나무 밑에 그림 그 저 사람이 이렇게 앉게 되면 그게 소나무가 지붕처럼 보이잖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게 이제 송정이라는 말이 소나무로 만든 정자가 아니라 소나무 밑에.
1: 야, 여태 잘못 알고 있었네.
0: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예. 단계 개수나무가 항아가 그 밑에서 정자 삼아서 그 밑에서 이제 논이니까 항아의 정자.

0: 이렇게 됐나요?
1: 함께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재미난 이야기들 또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저희 듣는 소리와 대단히 달라서 예. 뭔가 새로운 노래를 듣는 듯한 느낌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거의 새로운 노래죠. 예. 나중에 예. 이제 뭐 현대 소리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도 예. 있을 거예요. 아주 재미나는 대목이니까 예.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역시 뭐 이동백 명창의 소리야 저희가 이제 거의 주입식 교육하듯이 좋다 좋다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부 끝곡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백 명창의 소리로 장승 타령 대목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야 그거 다 그만두고 행군해라. 화룡산상은 연기가 나오고 남군대려오는 동쟁이 없사오니 은혜질로 가오리까.
3: 꽤 있는 괭맹이가 대로의 벌표하고 화룡도로 못 가게 질러놓은 허인뿌리라. 염려 말고 들어가자. 화룡!

0: 정신없이 들어가는데 한편으로 살펴보니 뜻밖의 어떤 장소가 나가 가던 중도에 우뚝 서서 조조를 살펴보니 초정 깜짝 놀래야 지국도록 묻는다.
1: 예, 정호가.
0: 예.
1: 저기 섰는 게 저 운장이 와이냐?
0: 운장이 아니라 심리 장승열씨다.
1: 어? 장승님이 나를 이렇게 놀랬나 말이야? 잡아주라.
0: 예, 장승 잡아드렸어.
1: 이놈, 장승님 내들아라. 내 본래 군산지물로 생겨서 사모풍대를 하였지. 무슨 표살이시며 나시 볼고 해를 내니 무슨 부남을 받으며 눈까지 쩔어지니 번쾌이 녹시냐 콧마루가 높아시 헌구조의 후시냐 혐의 지르시니 염창군이 동료야 배우에다가 씌은 글자 손짓의 의수냐 발명 말고 짓고 와라. 장신이 무슨 말을 할구만. 물고 직신이냐고로 말을 했다지. 예, 예, 아리리다. 천지간은 있는 나무 좋은 팔자 많아지요. 월궁의 선언 단계 황하의 정자도 되고 요지야 벽도 지난 서악무의 과실이요.

양소하고 양을 오동무건 순인물이 큰거요. 논나라 살구나고 공부야이 강단요.

0: 방장 부자를 제모르고 독해 드라비고 함부로 광광 귀에다가 제사요구 남은 것 평연하시의 하늘이 어느 곳에 이제 주박고 방울로 타락시영인 일이며 이 지금 날 사모풍대 우리정 장신이라 지형은 활용도라 끝! 시어드둥이 비싸 말을 걸며 파리에서 도망할까 불핏폭 산난장신이 무신죄가 있다고 잡으
1: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나갔던 유덕선 들어오더니 광호 일경에 돈풍량 들었다. 오, 오, 오, 오.

조용승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인천 강화의 배치기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도 작가 영변

백영춘의 소리로 서도 작가 영변가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랑 씨. 어젯밤에 밤샘 조업 갈치 낚시를 다녀와서 휴식하면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직 씨알이 잘고 50마리도 안 되게 잡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샘 갈치 낚시가 저희 큰형님이 한번 그 일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은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꿀맛 같은 휴식이 노래가 좋다 덕분에라도 더 달달하게 휴식을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28님께서 황미랑 선생님 또는 PG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김영택 명인의 녹음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벌써 군침이 돕니다. 제 요청이 늦었다면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온갖 비단이 나오는 대목 보내드립니다.
1: 주간 모상 3대초 본득보다 일광란 아기양 루코소대오 적성의 월광다 서악모조지연의 진상허둔 전동원 천하구주 산천 초목을 그려내는 지도못 적설이만 근근은 이 정부기상의 송대단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자우 대단 열명초당의 경조은 내 천하영웅의 완단 사회가 분본주란 허니드국 함성의 영초당 금방 골방 가로다지 북화세진 완야문 초당전 황계성의 머루다래 포도문 화랑춘성만 화방창 공격불분의 화초당 꽃소풀척까지 얼그러진던 중문 동영칠자개반의 안성유지대전문 강군노인 개강다 배부른다고 한포당 두개주마 호걸들을 해와중풍의 장중 밝은 사랑의 정드님이 나를 버리고 가야주 두 손길 한번 잡고 가지 말라 두리불수 임보내고 홀로 간다 독수공방상사단 주얼경마공단이요 심산궁곡송관은 무섭다 후피단 인정있는 눈조사 공기단은 복수단 걸식과의 국초단 행설부적어 끝초단이요 절개 있는 모초 서롱섭적 세발랑 노방주 천사 홍사 통견이며 백랑루 홍랑루 월화사우당 폴포 시양포 수도통구주 성천군주 경상 황저포 대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원유 공주옥구자리 길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묘지며 해남꽃두리마 장성모시 건사안지 강산세모시 생수산팔갑진고사관사 천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소화세까지 그저 꾸역꾸역나오는구나 흥보 마누레가 송화색 한 피를 얼른 들고 하는 말이 아이가 그거 좋기도 하다 무명보다 광도 훨씬 더 넓고 이렇게 긴 보디를 세상에 어디서 구했을까 이 비단짠 여인네가 팔뚝도 어지간히 길든가베 흥보가 서시렁궁 대답하되 비단 짜는 여인네들은 팔뚝이 훌쩍 길지. 그렇기에 대국선은 며느리 선볼 적에 팔뚝을 먼저 보거든. 그러고 저러고 여보 마누라 날 만난 지 후로 한 번도 잘 입어보지 못하고 항상 의복담에 한이 되었으니 이제는 원대로 무슨 비단이든지 의복을 지어 입으시오. 비단 중에 무슨 비단이 우쩌구리감이 좋던 게요. 나는 죽어도 송화색 사모장 쩌구리가 제일 좋습디다. 전 마누라라 어쩔 수 없다. 그럼 어디 송화색이 좋다 하니 송화색으로 한번 꾸며보. 흥보 마누라가 재린다. 흥보 마누라가 재리는데 의복을 지어서 입고 체리자면 며칠이 될 줄을 모르겠으니 무슨 말로만 체린다 나는 송화색으로 체린다면 송화색 댕기에 송화색 쪼그리 송화색 초마에 송화색 단어 송화색 바지에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거리띠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 부절 송화색 포선에 송화색 방에 송화색으로 수건을 들면 내면

0: 뜨거워서 뭐가 듣더니 그렇게만 차렸으면 그 참 볼만 하겠어. 버들나무 속에 꾀꼬리 새끼 아니면 초밥 먹고 눈 똥땡이 영락 없겠소. 아이고 참. 그러면 영감은 무엇으로 의복을 해입을라요? 나는 제비같이 한번 차려볼까? 아니 제비같이 차리다니요? 제비 은덕을 생각해서라도 제비같이 새까맣게 흑공단으로 한번 차릴 터이니 내 맵시가 어떻겠는가 들어보. 흥보가 망근에서 보통 보선까지 흑공단으로 내리해내는디 말만 들어도 가관이 든 것이었다. 흑공단 망근에 흑공단 갖고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허비뚜 흑공단 보선 흑공단 흑년에 흑공단 행걸 흑공단 토수에 흑공단 배자 흑공단 주머니 흑공단 삼지 흑공단 풍화집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도복에 흑공단 당해 흑공단 부채를 손에 들으면 이내 맵시가 어떠겠소. 흥보 마누레가 듣더니만 그렇게 차려놓으면 당신이 우리 조선 사람은 아니겠소? 내 뽀니 어떻게 되겠소? 가마구 오자 오첨지 아들 아니면 영락 없이 천국 사람 뿐이겠소? 그 말밖에 할 말 없을게요. 여보 마누라 한 통 남은 것 우리 마저 탑시다. 또 한 통을 타랴 할지 흥보 마누라 속재미가 벗썩 나서 이 통 탈 박소리는 내가 지어 먹일 테니 당신은 뒷소리만 맞으시오. 흥보 듣고 추는 말이 가화만사생이라니 자네절이 좋아한 게 참기물이 나오겠네. 어디 보세 잘 먹이소.
1: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온갖 비단이 나오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악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즉흥성인데요. 오늘은 이 즉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시나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시나위는 구세 반주 음악이 무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대금, 피리, 해금 등으로 연주를 하다가 이 무대 음악이 되면서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의 현악기와 장고, 징 같은 타악기도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악기 편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연주를 합니다. 시나위를 연주할 때는 연주자들이 먼저 어떤 장단을 연주할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단 안에서 각자 자신의 가락을 연주하는데요. 시나위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절묘할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악기들이 각기 다른 가락을 연주하지만 그 가락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명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시나위를 연주하다 보면 남의 소리에 맞는 나의 가락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연주하는 사람의 선율에 묻히지 않는 나의 선율과 남의 선율과 조화를 이루는 나의 가락이 저절로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시나위를 연주하려면 어느 정도 연주 공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나위가 유연하게 흐르는 물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때로는 좁고 때로는 넓은 물길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는 시나위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덕화의 장구, 김무길의 거문고, 박종선의 아쟁, 서용석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원장현의 가야금, 박혜선의 해금 연주로 시나위 합주 보내드립니다.

신하위 합주 들었습니다. 장덕화의 장구, 김무길의 검은고, 박종선의 아쟁, 서용석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원장현의 가야금, 박혜선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1028님께서 김영택 명인으로 보내주셨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김용택 명인이라고 수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원 중에 발원굿이라는 음원이 있는데 그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좀 편집을 해서 예, 좀 일부분만 보내드릴까 했는데 아, 제 성에 차지 않아서 예, 내일 전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생방송 때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제주도 민요 오돌독이 준비했는데요. 김주옥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진짜예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 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의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 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부산과 성남에서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도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무대들이 마련되는데요. 먼저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선 풍류, 여름을 열다가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처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원하고 흥겨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가야금 병창의 정작용과 박혜선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선 성남시립국악단의 기획연주회 들락날락이 열립니다. 들락날락이라는 제목처럼 귀는 즐겁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악합주 유초신지곡, 민속악합주 대풍류, 대금 및 거문고 독주곡, 조선팝 등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풍류 여름을 열다는 6월 18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성남시립국악단의 들락날락은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공연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씻김굿이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씻김굿은 전라남도 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식인데요. 망자가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이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대표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의 음악과 춤을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재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번엔 특별히 서울을 찾아와 관객들과 만납니다. 공연에선 애군을 막아주는 송굿, 복을 기원하는 제석굿,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고풀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열어주는 길닦음 등 씻김굿의 주요 장면들을 90분 동안 압축해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래와 춤, 연주가 어우러지며 전통의식이 지닌 깊은 의미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삶과 죽음, 떠남과 남음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의 음악과 춤, 그리고 남도예술의 깊은 울림을 만나고 싶다면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씻김굿 6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 음악의 흥을 즐기는 축제부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까지 6월 서울 곳곳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6월 19일 금요일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선 제

8회 서울 국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인데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선 전통 명인부터 젊은 국악인, 시민 동호회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우리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공연 2016 다시 보는 공연 봄날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봄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먼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불세출의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공연됩니다. 토속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우리 소리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이어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요. 연희점 추리의 참여형 연희극 사자특공대 백수지왕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전통 사자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악축제와 공연 봄날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실패라고 말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대단한 성공은 수없는 실패를 연속한 후에 얻어진 결과인 경우가 많은데요. 세간의 발명왕이란 칭호를 얻게 된 토마스 에디슨도 램프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5,000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에디슨은 그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구나 라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시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애초에 실패란 없는 게 아닐까요? 성공 혹은 배움, 이 두 종류의 경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하하, 우리 애들 써도 힘이 되는지라. 그때 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들은 신이 대답하기를.

국악놀이의 연주와 노래로 하늘천까지 들으면서 6월 10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라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하지 못한 경험만큼 값진 배움도 없죠. 책상 앞에 앉아 책 펼쳐놓고 노트 필기에 가며 열심히 배운 것들은 시험만 끝나면 다 잊혀지는데 직접 해보고 잘 안 됐던 일들은 다르잖아요.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됐을지 단번에 깨우치고 다신 잊지 않게 되죠. 만약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공하는 법도 평생 배울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도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큰 배움을 얻게 된 일들 아마 다들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담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쓰기 이용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함께하면 저녁 시간이 즐겁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소소한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는 게 참 인생에서 중요한데요. 우리 만나가 또 김영기님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참 기쁩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밤나무 꽃입니다. 먼 곳에서는 은근하고 그윽한 향이 일품이고 가까이에서는 진한 꽃내음이 존재의 강력함을 뿜내는 꽃이지요. 수염처럼 긴 줄기에 수없이 많은 작은 꽃들이 피는 게 특징인 밤나무꽃. 밀원으로도 아카시나무에 뒤지지 않고 꿀은 약으로도 쓰인다고 하지요. 향으로, 꿀로, 열매로 모든 걸 내어주는 귀한 밤나무의 꽃이 한창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지나가면서 밤나무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풍경이에요. 이 꽃 사진 또 보내주셨습니다. 밤꿀 유명하지요. 그쵸? 3033님께서요. 옛날 초등학교 때 에디슨 전기문 독후감 쓴 게 기억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우리 정말 한 번쯤은 다 읽어봤죠. 그쵸? 네. 자, 김인설님께서요. 실패, 성공 기다리고 또 하나 추가. 6시 맛있는 라디오 기다리죠.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모두 이 만나는 것에 성공한 분들 지금 다들 네, 모이셨죠? 자,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실패 없는 성공이 있을까요? 오늘도 초여름 맑은 날 실패 없는 만나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만나에서는 네,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즐거운 시간 만드시는 거요. 자, 드들강님께서요. 하루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만나. 가장 아름답게 중독된 기다림의 시간, 행복한 중독의 기쁨을 누리는 만나의 멋의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장 아름답게 중독됐다. 어우, 강력하죠. 이 정도면요. 그쵸?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여환의 노래입니다. 세월.

최여완의 노래로 세월 듣고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 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요.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세 분 추첨해서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 받고요. 당첨자는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로도 알려드릴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자,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보내주셨고요. 3033님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필기시험을 쳤었는데 아쉽게도 떨어진 게 기억납니다 라고 네, 실패를 경험하셨더니 추억도 보내주셨네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정신수양으로 뜨개질 배우다 못 배우고 그만두었던 추억 소환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뜨개질 실패하시고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근데 사실 이 뜨개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스킬이 들어가면요. 그렇죠? 우리 구학사랑 꿀꿀이님 어디까지 뜨시다가 그만두셨는지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7527님께서는요. 매번 실패를 경험하고서는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뭘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만나 출석합니다 하셨네요. 아, 그래요. 이게 참 근데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점 뭐 그렇게 안 해야지, 다음에는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요. 또그 선택을 할 때는 이전에 내가 선택했던 그 나만의 자아가 또 살짝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선택의 이 폭을 예, 좁혀가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아유, 실패 자주 합니다. 자, 1415님께서요. 해마다 체중 감량하려고 하는데 늘 실패한답니다. 아, 저도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니까요. 오히려 더 찌네요. 어찌할까요? 성공하고 싶어요. 의지 부족이겠지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거 저랑 똑같은 고민이신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 똑같이 유지를 하면 더 찌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운동을 더 늘리든지 식사량을 더 줄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이만 먹거나 똑같이만 움직여도 더 찐다고 하니까 아마 그 문제가 아닐까. 네, 저에게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조금 더 의지를 다져봐야겠죠, 우리 1415님. 네, 저랑 함께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2738님께서는요, 만나 가족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셨기를, 오늘 하루도 만나로 마무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만나 함께 하시면서, 음악들도 들으시고, 우리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네, 아름답게 저녁이 마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우식의 노래와 랩, 그리고 지향이의 판소리, 오혜영의 가야금, 하사부의 태평소 연주로 함께합니다. 얼간이.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보호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려온 분들, 우리나라에선 아마 치킨집 사장님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월드컵 응원은 치맥과 함께라는 공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우리 대표님, 대표팀 경기 시간을 확인하고 이 치킨집 사장님들이 많이 실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새 경기가 전부 다 평일 오전 11시, 10시, 10시 이렇게 잡혔으니 이 치맥 특수를 기대하긴 어려운 시간대잖아요. 사실 치맥 없이 응원할 생각에 기운이 빠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그렇다고 응원하는 우리가 기운을 내지 않으면 또 선수들에게 힘이 전해지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치맥을 대신할 올해 월드컵 응원 먹거리를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과 직접 함께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평일 오전이라는 시간대를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붉은 악마의 기운을 듬뿍 담아서 여럿이 함께 나눠 먹으며 승리를 향한 염원을 불사를 만한 붉은 빛깔의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자, 어떤 재료로 어떤 메뉴를 만드실지 레시피를 적어서 샵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안예은의 노래로 함께해요. 적동 붉은 겨울.

안예은의 노래로 적동 붉은 겨울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포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이틀 앞두고 이 붉은 악마의 기운을 듬뿍 담은 월드컵 응원 먹거리 레시피를 부탁드렸는데요. 자, 과연 어떤 메뉴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치킨 먹을 때마다요. 닭은 앞다리가 맛있는지요? 뒷다리가 맛있는지요? 청취자님들 답을 꼭 듣고 파요 해주셨네요. 이 닭의 앞다리는 날개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해답이 없네요. 그쵸? 자, 그리고 5387님께서 골뱅이 오이 무침 만들어요. 대파, 양파, 당근 준비하시고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 아유, 골뱅이 무침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먹기에 좋지요. 그쵸? 자, 346 하나님께서 저는 랜덤 비빔밥 만들어서 지인들과 같이 먹으면 응원할래요. 각자 잘하는 나물 하나씩 해와서 양푼째 들고 먹으면 맛있을 듯요. 저는 싱싱한 상추와 고추장을 준비할래요. 너무 묻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들 나물 해오는데요. 싱싱한 상추도 물론 좋겠지만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한 가지씩 나물 해가지고 와서 다 같이 비벼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쵸? 좋네요. 자, 3033님께서요. 저는 김치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치를 볶음밥 정도로 썰고, 베이컨, 양파, 마늘 썰다가 스파게티 삶은 후 국수를 만들고 나서 기름에 두르고, 양파, 마늘, 베이컨, 김치 볶고 나서 그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 우유, 치즈, 후추, 소금 넣고 나서 스파게티 면이랑 섞어서 볶으면 완성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사실 이 스파게티가 외국의 음식이긴 하지만요, 또 우리의 고유의 음식들과도 향토 음식들과도 굉장히 궁합이 좋더라고요. 김치 스파게티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5420님께서요.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이 코너, 보미 씨 목소리 바뀌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보미잔데요. 월드컵 조별리그가 평일 오전이니 그때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어울리는 음식은 붉은 음식, 당연히 어묵 넣은 떡볶이일 것 같네요. 떡볶이 먹으면서 응원 열심히 하고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 좋은 성적 내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어떡해요. 사실은 보미자 레시피도 오늘 떡볶이 준비했거든요. 떡볶이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레시피 읽어볼게요. 김인설님께서는요, 월드컵 먹거리로 붉은 요리라 하면 김치찌개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먹고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김치찌개도 김치 전골처럼 푸짐하게 끓이면 여러 명이서 응원하면서 먹기 참 좋지요. 자, 그리고 5387님께서 아까 골뱅이 오이 무침 메뉴 보내주셨는데 레시피 보내주셨습니다. 고춧가루, 설탕, 매실액기스, 까나

액젓 한 스푼 적당량 넣고 골뱅이랑 오이 맛있게 버무리며 깨소금, 참기름은 덤으로 넣으면 입안에서 새콤이, 달콤이 오이 골뱅이 무침이 축제 중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아,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새콤달콤한 거 먹으면 입맛도 돋고 참 좋잖아요. 7103님께서는요. 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니 저는 수육을 준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낮에 먹기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수육 한 접시 먹으면 혼자 매장에서 열심히 먹으면서 혼자 매장에서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우리 7103님은 실속파이십니다. 그죠? 그래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죠. 자, 1680님께서는요. 이번 월드컵은 아버지와 함께 응원할 예정이에요. 미리 준비할 간식은 또띠아 롤입니다. 또띠아에 크림치즈를 바르고 붉은 파프리카 반 개와 햄세 장을 가늘게 채 썰어서 올린 뒤 돌돌 말아 2cm 두께로 썰어주면 완성이에요. 빨간 응원 물결처럼 접시에 담아놓고 함께 응원할 생각입니다. 예전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경기를 못 봤는데 이번만큼은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응원하며 좋은 추억 하나 만들 예정이라 벌써부터 설렙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 문자를 읽는데도 제가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네, 우리 아버님과 맛있는 또띠아 드시면서 응원해 주세요. 자, 승승장구님께서도 떡볶이 어떨까요? 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제 생각에, 제 예상에 떡볶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떡이랑 양배추, 어묵, 파, 계란, 쫄면 등 다양한 재료를 넣고 고추장이랑 설탕 등 넣고 끓으면 끝이에요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간단하기도 하면서 가장 푸짐하게 또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지요. 자, 계속해서 붉은 악마의 기운을 담은 월드컵 응원 먹거리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메뉴 잠시 후에 공개해 보려고 했는데 떡볶이 똑같이 보내주신 분들 많으셔서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에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7103님 수육은 붉은색이 아닌디요. 생고기로 드시려는지 해주셨어요. 실속하시라니까요. 우리 7103님은요. 네. 음악 듣고 올게요. 이영훈 작곡,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붉은 노을.

이영훈 작곡의 붉은 노을, 오늘은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보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붉은 악마의 기운을 듬뿍 담은 월드컵 응원 먹거리를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자, 8852님께서는요. 붉은 빛을 띠는 토마토 스파게티 추천합니다. 준비물은 파스타,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 그리고 베이컨, 양파입니다. 베이컨과 양파를 볶다가 시판 소스를 부어서 볶은 후 파스타면을 삶아서 소스와 섞어서 맛있게 먹고 붉은빛 디저트 수박을 시원하게 먹으며 시원한 골을 응원해야죠 해주셨네요. 네, 아유 시원하게 골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1966님께서는요. 저는 남편이 민물 새우찌개를 워낙 좋아해서 냉동실에 새우를 쟁여놨는데요. 시래기에 된장에 가진 양념해서 밑간 해놓고 민물 새우에 양파만 넣고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한 냄비 해놓으면 붉은 새우가 춤을 추듯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답니다. 아, 해주셨는데 감칠맛 폭발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간난이님께서는요. 자, 오늘도 날이 덥네요. 빨간 색깔의 음식이라 오늘 요리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응원 먹거리 저는 떡볶이가 생각나요. 떡볶이 먹을래요 해주셨어요. 아유, 저도 떡볶이 생각났잖아요. 자, 그리고 꽃분내님께서 아까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닭은 먼저 디든 다리가 앞다리 아닐까요? 해주셨네요. 야, 명쾌한 해답이지요. 그죠? 자, 1319님께서요. 치킨을 못 먹으면 닭볶음탕. 근데 이제는 닭을 안 먹어요. 저는 돼지, 고추장, 불고기. 지금 일 땡겨와서 텃밭에 상추 따서 상추 비빔밥 먹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정말 건강한 밥상입니다.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자, 6287님께서는요. 저는 빨간 토마토를 슬라이스하고 나초 위에 올리고 치즈도 올려서 먹고 싶습니다. 빨간색 간식 먹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이것도 참 별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6623님께서 김치와 양파와 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김치볶음밥이요. 김치볶음밥 매콤하게 먹고요. 후식은 붉은 토마토 주스 마시려고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정말 다들 붉은 악마님들, 네, 응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렇죠? 자, 아까 7103님께서 수육 만들기 이 비계를 잘 못 먹는 저는 목살에 된장과 마늘, 파, 양파와 커피를 넣고 50분 삶아서 목살 수육으로 만듭니다. 평소에는 쌈장 먹지만 응원할 땐 특별히 붉은 초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것도 좋네요. 5015님께서는요. 요즘 꽃게 철인데 된장 풀고 양념해서 꽃게 한 냄비 해놓고 붉은 악마가 돼서 응원해야겠어요. 가자 가자 16 강으로 해주셨고요. 자, 우리 1967님께서는요. 오늘도 요리방송 저는 요리할 줄 몰라요. 그냥 귀로 맛을 봐요 해주셨네요. 그것도 좋습니다.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피디님은 육회 비빔밥이나 육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정확히 맞

0: 맞추셨다고 하네요. 오늘 6회 보내주신 분이 있으시면은 1등으로 미시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없으시답니다. 자, 그리고요. 9653님께서요. 오삼 불고기 야채 듬뿍 넣고 양념 매콤달콤하게 채워서 갈 때 볶아서 가서 신나게 응원하고 나서 얌얌 맛점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쵸. 이 오삼 너무 맛있죠, 뭐. 승승장군님께서도요. 간단하게 계란 토마토 어떨까요? 달걀 풀어서 기름 두르고 스크램블 한 후 붉은 토마토 살짝 익힌 후 소금 후추 넣고 섞으면 끝. 간단하고 맛도 있고 영양도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그쵸?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자, 오늘 이 응원 먹거리 월드컵의 우승자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보면서 16강, 8강, 4강 이렇게 맛 토너먼트를 좀 벌여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최종 우승자는 이따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게스터가 오늘은 서울 뚝섬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뚝섬 한강공원에 있는 한강풀풀에 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벌레처럼 생겨서 얼마 전까진 뚝섬 자벌레라고 불리던 이곳이 지금은 플레이플레이스를 줄여 한강풀풀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요. 이틀 후 월드컵이 개막하면 이곳 한강 파노라마존 대형 화면을 통해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고 시민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응원석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일 불안정한 대기 탓에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40mm까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며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중부지방은 낮에도 2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30도 아래에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모두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대전, 광주 모두 26도, 부산 27도, 창원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게스트였습니다.

0: 경로 이탈의 니나노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759님께서요. 야식으로 응원 음식은 뭐니뭐니 해도 얼큰 매운 불라면이 최고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번에 한국 대표팀 경기가 오전에 있어서 어떡해요. 그래도 뭐 라면은 때를 가리지 않죠. 언제 먹어도 맛있죠. 자 2379님께서요. 오늘은 모처럼 옛날에 직장 같이 다니던 친한 동생을 만나서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왔는데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카페 옆에 저수지도 있고 가지꽃도 있고 밤나무 꽃핀 게 멋져서 찍어봤답니다. 오늘도 맛있는 만나 들으며 저녁 문자로 맛있게 먹을게요. 사랑과 신청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오늘 나들이 하시면서 찍으신 사진도 네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경치가 정말 좋네요. 아유, 아름다운 곳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군요. 자 그러면 2379님께서 신청해 주신 사랑가 띄워드릴 텐데요. 춘향가 중 잦은 사랑가 정혜석의 소리로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1: 도련님은 어찌 이렇게 즐거운 날 사후 말씀으로 나니까. 오, 그러면 너와 나와 업고도 놀아보고 정담도 한번 어여보자. 이리 혼더라 업고 놀자. 이리 혼더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뽁뽁이 떼떨이고 강동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흑복도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랬느냐? 당동지 치루지 허니 왜가지 담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병 사탕어 해와 당어를 주랴

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안거두서라 이속을 보자 헌해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나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은 저를 개배 업었지만은 저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요 예 춘향아 아 내가 널 다리야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철푸더니 얹고 징금징금 걸어다니면 그 안에 또 좋은 속이 있느니라 준양이가 이제 아주 파급이 돼야 도령님을 낭군자로 한번 얻고 놀겄다 퉁퉁

0: 호자가 절로 남풍차의 겨우모라나 아마 봉초의 비주얼을 시고
1: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구강 놀이터 더 채움의 연주한 노래로 비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동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057님께서요. 국악방송 항상 잘 들으며 오며 가며 위안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음악이, 국악이 정말 조용한 위로를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5420님께서요. 저도 늘 제가 선택한 거 항상 성공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국악방송 알게 돼서 늘 국악방송 듣는 게 실패가 아닌 큰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실패 걱정보다는 평탄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면서 문자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만 돼도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자, 6287님께서요. 이제 저녁 설거지 다 마치고 차 마시면서 노래 듣는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네요.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요즘인데 국악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봅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더 꼭꼭 씹어서 음식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음악 들으시면 조금 더 느긋하게 여유롭게 또 식사하실 때도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보나명님께서요. 둘째 딸이 오늘 인턴이 끝나 잘 끝낸 축하 파티를 하는데 치킨이랑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 소회를 듣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 인턴을 마쳤습니다. 요즘은 회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인턴도 하고 참 힘든 세대들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음 한편으로는 또 짠할 정도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보나명님께서는 또 따님분이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짠한 마음이 있으실지요. 아유, 우리 둘째 따님 축하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양혜인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여정 길따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지구촌 최대의 축구 잔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23회 FIFA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4시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39일간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에서 공동 개최됐는데요.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월드컵입니다. 참가국 확대에 따라 총 경기수 역시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크게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 대회 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는데요. 4개국씩 12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를 차지한 24개 팀에 더해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추가로 합류해 32강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기존 16강 전부터 시작됐던 단판 승부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입니다. 조 3위에게도 토너먼트 진출의 기회가 열리면서 조별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많은 경우의 수가 대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10일에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한국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유럽 예선을 뚫고 올라온 북병 체코와 물러설 수 없는

1차전을 치릅니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격돌하며 25일 오전 10시에는 몬테레이로 이동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김주홍의 노래로 신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아까 1부 코너 먹어보미에서도 월드컵 응원을 위한 음식들 레시피 받아봤는데요. 아, 정말 멀리서 뛸 우리 선수들을 위해 응원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컨디션 조절도 우리 선수들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 금요일부터 경기가 시작이죠. 우리 선수들 좋은 성적 이루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멕시코 정말 먼데요. 네. 우리 선수들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 잘 치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2723님께서요. 요새 사진 찍는 재미가 생겨서요. 벌써 능소화가 활짝 피었네요. 능소화가 피면 여름 시작인 거죠. 능소화 꽃말이 명예와 영광, 그리움, 기다림이라네요. 어제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셔요. 실패를 통해 배움과 시도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만나가 있어 저녁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능소화도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요? 너무나 멋진 한옥, 예, 고즈넉한 한옥에서 능소화 꽃 사진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어딘지도 궁금하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선물 세트는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그 붉은 파프리카를 넣은 또띠아를 말아서 아버님과 함께 월드컵 응원하시겠다는 1680님께 보내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5420님 드립니다.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5387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0일 수요일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김우정의 작곡가 피아노, 그리고 양윤정의 가야금, 이아람의 대금, 김재희의 해금, 조한민의 타흑연주로 태극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는 나 모르는데 니 나라

0: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구 과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을 자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솔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행성의 궤도는 완벽한 타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별들의 인력에 영향을 받아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움직임을 섭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랑을 지나오며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1987년 60민주항쟁 그리고 1926년 60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인데요. 별과 별뿐이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겨난 섭동은 아닐지, 그렇게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가능하게 해준 그 뜨거운 마음들을 기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동선이 최보 편곡한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안산시리 밥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 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히 금요일 공연 티켓을 S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문자로 성함과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윤초아 씨 조용진 작곡 아름다움이 아름다움과 만나면 소프라노 이윤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오세영 씨 박이재 작곡 우리 함께 바리톤 최웅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윤지가 부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과 만나면, 바리톤 최용조가 부른 우리 함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명숙의 시 억새꽃에서 뽑았습니다. 꽃이 되고파, 새가 되고파, 한가진 길섭에 모둠발로 서 있는 너.

소프라노 김정현이 부른 김명숙 씨, 김경양 작곡 억새꽃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강대식 씨, 김종독 작곡 아가씨 뒷모습 테너 김진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일소 씨, 고수진 작곡 사랑도 병이 되어 소프라노 강혜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진영이 부른 아가씨 뒷모습, 소프라노 강혜명이 부른 사랑도 병이 되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마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용기,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섭동이 되어주었길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삼수대엽 석양해입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30일 서울 도나무과학당에 오른 한국 가곡보존에 의해 41번째 정기연주회 나랏소리 나랏노래 바람은 지동치듯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1998년에 설립된 한국 가곡보존회는 국가무형유산 가곡예능보유자인 김경배의 지도하에 가곡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경배는 이주환, 이병성, 김기수, 홍원기, 김어라 즉 한국 근현대 음악사를 빛냈던 여러 가객들을 사사한 명인인데요. 1961년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양성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에 국가무형유산 가곡예능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의 스승인 김어라의 뜻을 잘 이어받아 현재 재단법인 월화문화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곡이라는 장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 가곡 보존에는 이러한 전통의 노래를 이어나가는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면서 이번 무대에서도 가곡의 미래를 이어나갈 7명의 가객들이 함께 했고요. 또 가객들이 가단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려줬는데요. 양금 이연화, 검고 강혜진, 대금 전인근, 피리 김규현, 장구 박한결 등등의 악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세 곡을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남창 우조월락 벽사창이, 여창 우조우락 바람은, 남창 우조우편 봉황대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노래는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우조월락 벽사창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임을 기다리다 달빛과 그림자를 임으로 착각했다가 허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창 우조월락 벽사창이를 김경배의 소리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여창 우조우락 바람은, 여기서 바람은 벼락치듯 불고 구준비는 퍼붓듯이 내리는데 눈짓으로 맞춘 이미 오늘 밤 만나자고 그 맹세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비바람을 뚫고 어떻게 올까? 진실로 만약 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염분이 아닌가 하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윤진 정가연구소 대표인 이윤진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노래는 남창 우조우편 봉황대상입니다. 이 노래는 봉황대 위에 봉황이 논이렀다지만 봉황은 떠나고 그 빈 대만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한때는 찬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광의 자리는 비어있으며 강물만 말없이 흐른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세월 그러한 풍경들이 만든 허무함의 시간을 바라보는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봉황 대상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자 동아국악 콩쿠르 전국 정가 경창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조남훈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배의 노래로 벽사창이, 이윤진의 여창으로 바람은, 조남훈의 남창으로 봉황대상, 이렇게 세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서울 도남구국악당에 오른 한국 가곡보존회가 선보인 41번째 정기연주회 나랏소리 나랏 노래 바람은 지동치드 그중 전반부 무대를 장식한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남창 김경배의 노래로 우주월락 벽사창이 여창 김윤진의 노래로 우주우락 바람은 이어서 남창 조남훈의 노래로 우주우편 봉황대상 이렇게 세 곡 이어졌습니다. 다음도 세 곡 이어서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남창 김경배의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임과 이별 후 갈피로 못 잡는 한 남자의 마음으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와 또 바다에서 조난당한 뱃사공의 심정을 빗대어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김경배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김보라의 여창 개면조 편수대여 모라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라는 화중왕이요 향이라는 충신이로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인데요. 꽃의 성격을 빗대어 인간 군상을 풍자하고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편수대여 즉 편장단으로 연주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보신 가곡들과는 조금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편장단으로 흘러가면서 공연의 흐름과 분위기를 살짝 바꿉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여창 김민정의 우조지름시조 석인이승 준비하고 있는데요. 석인이승 옛사람은 이미 황악을 타고 떠났고 이곳에는 빈 황악로만 남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배의 남창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김보라의 여창 개면조 편수대여 모라는 여창 김민정의 우조지름시조 석인이승 이렇게 세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남창 반우방개 편락 나무도, 김보라의 노래로 여창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김민정의 노래로 우조지름시조 석인이승 들었습니다. 양금 이연화, 검고 강혜진, 대금 전인근, 피리 김규현, 장구 박한결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남창 예창건의 목소리로 지름시조 바람아 듣겠습니다. 바람아, 자연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제목인데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계절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의 청춘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쓸쓸한 생각을 예창건의 목소리를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창건이 노래하는 지름시조 바람아입니다.

나이듦에 대하여 자연을 빗대어서 노래한 지름시조 바람아, 예창건의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지미나의 목소리로 시가창 송별 소양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의 시를 듣고 원율 씨를 풀어서 김경배가 우리말을 얹은 노래입니다. 소세양과의 이별 장면을 중심으로 지어진 시인데요. 첫머리는 달밝은 밤이면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묻는데요. 이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소통되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미나의 목소리로 시가창 송별 소양곡 듣겠습니다.

지민아가 노래한 시가창 송별 소양곡 들었습니다. 황진희의 시가 또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태어나는 순간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남녀 가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계면조 중거 산촌에 불렀습니다. 산촌의 밤, 개 짖는 소리, 살인문, 차가운 하늘, 달의 풍경,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든 것들이 이 노래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용한 풍경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과 또 맑은 정신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자 전원이 무대에 오른 남녀창 계면조 중거 산촌에 오늘 FM 고악단과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김경배를 비롯하여 예창건, 조남훈, 김민정, 지미나, 이윤진, 김보라가 한무대에 올라서 선보인 남녀창 개면초 중거 산촌에 이날 공연의 마지막 무대로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30일 서울 도나무고학당에 오른 한국 가곡 보존회의 41번째 정기연주회 나랏소리 나랏노래 바람은 지동치듯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곡 보존회를 통해서 가곡의 전통을 이어나갈 젊고 또 새로운 얼굴들을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어루만지기 위해 말랑말랑해진 그림자. 김성신 시인의 시 그러니까 토마토의 일부였습니다. 말랑말랑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 6월 10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두 번째 달의 풍래군 상억. 바람이 불어보니 그대와 내가 서로 생각을 하네. 전해드리면서 6월 10일 수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선 김성신 시인의 시, 그러니까 토마토의 한 대목 전해드렸죠. 세상을 어루만지는 말랑말랑한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토마토처럼 말랑하고 부드러운, 상큼하고 건강한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딱딱하고 여유 없는 태도로는 우리가 서로 제대로 만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솔솔의 토마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솔솔의 토마토였습니다. 3033님, 인찬영님, 저는 유치원생 때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먹은 게 기억납니다. 지금은 설탕 뿌려서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다, 옛날엔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었었죠.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뭐 그거 영양소 다 파괴된다고 막 그런 말들 들려온 이후로는 이제 아무도 그렇게 잘안 먹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맛있긴 맛있었어요, 정말. 물론 전 요즘에는 스테비아가 들어간 토마토를 열심히 먹고 있긴 합니다. 네, 그냥 토마토보다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가 좋더라고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 생방송에서 온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6 서울국제도서전 티켓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죠.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작가, 학자, 예술가, 편집자, 독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예요. 올해의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 두드리고요. AI 시대의 인간의 질문을 통해서 독서와 사유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고 합니다.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런도에선 모두 10분께 1인 1매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0: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도깨비 덕에 부자 된 영감 중 도깨비 쫓아내고 영감 돈벼락 맞는 대목,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1: 영감이 이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도깨비를 그만 오게 해야겠다 하고 하루난 도깨비 오기를 기다려 한꾀를 내어 하는 말이, 오늘은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요? 우리는 닭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아, 그러는 영감님은 무엇이 제일 무섭소? 아이고, 말 말게. 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제일 웬수일세.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나. 이렇듯 도깨비가 가고 다음날, 그때여 영감이 도깨비를 쫓아낼 양으로 한꾀를 내어 보는디.

도깨비가 금방 갈새 나타날까 호모지고 닭을 잡는디 닭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내다 온 사방에다가 뿌리던데 돈 밖에다가 뿌리고 차 마당에다가 뿌리고 차 대문 앞에다가 뿌리고 차,

이인 니놈의 영감. 내가 못 들어가게 닭의 피를 뿌려놓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옛다. 영감이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다. 돈. 그리하여 영감은 영감 팔자에도 없는 돈벼락을 맞았던가 보더라.

도깨비 덕에 부자 된 영감 중 도깨비 쫓아내고 영감 돈벼락 맞는 대목 국악 뮤지컬 집단 타루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박하사탕님, 인찬님, 약이 바뀌어서 아침 정해진 시간에 약 드시는 엄마, 약 먹기 까다로워서 제가 매일 이른 아침에 가는데요. 오늘 아침에 등교하던 초등 남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무심결에 아이들이 예뻐서 미소를 짓게 되던데 아이들이 인사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다가 고맙다, 너희도 오늘 잘 보내, 크게 인사했네요. 참 기분 좋아지는 인사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아침 하루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그냥 사실은 그냥 길 가다 마주친 사람일 뿐인데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하루 잘 보내

내라고 이야기하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진짜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제 같은 아파트 사는 분들하고도 인사 잘 못하고 이렇게 인사 거의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거 같은데 서로 인사하면 참 기분 좋아질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7416님, 인천시인님 하루 일정 마치고 그론도 운라 소리 들으면 마음 푸근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요일 코너 낱말의 풍경 지금 이 곡도 궁금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아 그리고 7889님, 요즘 바빠서 출석 못했네요. 하지만 인천시 시집은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비치해두고 갈 때마다 시한편 이야기 읽고 있었어요. 책도 투명 비닐로 싸서 곱게 잘 보고 있습니다. 책을 투명 비닐로 싸니 학창 시절 교과서 받으면 책 표지 비닐 같이 샀던 것도 기억나고 새록새록 추억 곱씹으며 행복했답니다. 책 읽고 흐뭇 꽃포장 투명 비닐도 재활용 두 가지 힐링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읽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진짜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저도 두 가지 감사할 게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시간 함께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만나보시죠.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세상 모든 것에는 틈이 있습니다. 틈은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루프리가 되는데요. 문틈, 바위틈, 손가락 사이로 난 틈 등 여러 틈이 있죠. 틈에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뜻도 있습니다. 틈이 나면 연락할게, 잠깐 틈을 내다처럼 바쁜 시간 사이에 생긴 작은 여유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빈 틈이 없다라고 하면 허술한 구석이 없다는 뜻이고, 틈을 보이다라고 하면 약점이나 허점을 드러낸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틈이 없다면 세상은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기계도 유격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고, 도로에서도 차들이 빽빽하게 차 있으면 오히려 차량의 흐름이 더뎌집니다. 음악도 틈이, 그러니까 쉼표가 없다면 음악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쉬는 틈이 있어야 하루를 운영할 수 있고, 빈 틈이 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틈이라는 건 마음이 들어갈 구석, 다른 일을 받아들이는 여유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틈 많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분리망상불의 비워둔 자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플리망상불의 비워둔 자리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틈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라는 뜻이고 세상 모든 건 틈이 좀 있어야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다고도 앞서 말씀드렸죠. 복효근 시인의 시 틈은 잘 빚어진 찻잔일수록 거기에는 실금이 가 있다고, 그 틈이 있어서 찻잔에는 숨이 오갈 수 있고 깨지게 되더라도 나를 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틈이라는 건 그렇게 존재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면서 또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된다는 거죠. 틈을 싫어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죠. 우리는 하루도 빈틈 없이 그냥 꽉 채우려고 하잖아요. 모처럼 쉬는 시간이 생겨도 쇼폼 콘텐츠를 보고 자기 개발을 하고 무엇인가 자꾸자꾸 하면서 빈자리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적절한 틈과 여유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의 하루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저희 그론도와 함께하는 시간도 그런 하루의 작은 틈 같은 시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침 햇살님, 틈 없는 사람 빡빡하고 인정머리 없어요. 요즘은 틈 있는 사람과의 헐렁하고 같이 채워가는 만남이 좋답니다. 틈은 있지만 인정 있는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빡빡한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진짜 제가 워낙에 헐렁해가지고. 맞아요. 이 인정이 있는 세상, 틈도 있고 인정도 있다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젤리곰님, 이것저것 늘 마음이 바빠서 고요하게 쉴 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인님은 틈날 때 무얼 하며 보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틈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진짜 보통 소파에 눕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거실 바닥에 눕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우 힘들다 싶다면서 그 누워있는 시간, 그렇게 틈을 보내는 게 좀 그나마 좀 휴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칭칭이님, 틈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곤 하는데 오늘 낱말의 풍경을 들으니까 틈이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빈틈을 일부러 만들 것까지는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만들려고 애를 안 써도 빈틈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냥 틈, 그래 나도 인간적인 면이 있지, 좋아 난 아주 인간적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3033님은 저는 틈틈이 저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런 것도 틈이죠.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379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고 오셨죠? 오늘은 친한 동생 만나서 즐겁게 잘 놀다가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즐겁게 잘 들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 또한 정말 유미한 틈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박하사탕님, 우리말 제대로 사용하려면 얼마나 공부하고 책도 문학도 많이 읽어야 할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문학도 많이 읽었는데 뭐 우리말 그렇게까지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끝없는 여정이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아, 완벽하게 제대로 사용하는 건 좀 포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뭐 이제 이 뭐야 우리 낱말의 풍경 시간에 종종 얘기하곤 하지만 표준화라고 하는 것도 이 언중들의 언어 생활 습관 따라서 우리 말 풍경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내가 느끼는 바 최대한 바르고 곱게 곱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곱게 잘 쓰려고 노력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양방원의 별이 지는 언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방원의 별이 지는 언덕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그론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익숙한 음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아마 온기 있는 글 코너였던 것 같아요. 온기 있는 글 코너의 이제 코너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밤산책님, 오랜만에 메타세콰이어 숲에 가서 멍 때리다 왔어요. 바람소리, 새소리, 흙냄새, 나무냄새, 이쁜 길을 걸으며 함께했던 시간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진짜 요즘이, 아, 정말 우리 올해 좀 봄이 날씨가 좀 괜찮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와, 이번 봄 진짜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봄 보내면서, 그래, 이제 고통스러운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웬일, 6월인데, 지금 6월 이제 벌써 10일이죠? 이제 정말 여름인데, 아직까지도 날씨가 좀 괜찮아요. 오히려 그한 5월쯤보다 더 날씨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 들 정도거든요. 뭐좀 있으면 이제 이 우기가 찾아온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요즘이 정말 산책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즌이라, 아, 되게 좋네. 라는 생각 드네요, 진짜. 저도 산책 꼼꼼히 최대한 많이 자주자주 한번 틈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음악 한곡 듣고 또 돌아오죠. 이준하의 노래로. 우조시조 월정명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우조시조 월정명 만나보셨습니다. 1302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합니다. 요즘 날씨가 초록초록하니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너무 좋답니다. 요즘 밭일하며 지내느라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뭐또 요즘은 이제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한창 바쁠 시기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아유, 많이 많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밤에는 좀 편안한 시간 함께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박하사탕님은 선선해서 창문 닫았어요. 밤엔 좀 썰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밤에 진짜 춥죠. 저도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집이 추워가지고, 아우, 춥다, 추워. 그러면서 창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답니다. 좀이 밤에 추운 게 되게 좀 반가운 기분이더라고요. 네, 그럼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의 노래와 원일외 여러분의 연주로 달빛 항해 전해 드릴게요.

이상은의 노래와 원희룡의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한 달빛 항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해입니다. 헐버트 박사의 아리랑 체보 130주년, 춘사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제작 1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헐버트는 구한말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로 고종 황제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항일운동을 도왔고 한국의 노래와 문학을 연구한 외국인 1세대 한국학 학자이기도 합니다. 아리랑을 채집해 멜로디와 영어로 번역 가사를 오선지에 기록하면서 아리랑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춘 노래라고 설명했어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엔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아리랑이 주제곡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곳곳엔 다양한 아리랑이 전해지는데 영화를 통해 아리랑의 보편적인 선율이 더욱 널리 불리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의 아리랑은 원형의 모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으로 재해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아리랑 가운데 정선 아리랑을 새롭게 연주한 곡 아리랑 익조틱 랜드스케이프를 보내드립니다. 싱어송라이터 하림의 편곡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정선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곡, 하림의 아리랑 익조틱 랜드스케이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정선 지역 향토민요인 정선 역금아라리를 경기민요 소리꾼들이 불러서 유행시킨 노래입니다. 그래서 서울제 정선아리랑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갓난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기다리셨쥬? 늦어서 죄송하네요. 계속 듣고 있었는데 딴짓거리하느라 늦었네요. 출석 잘해야 되는데 맨날 지각이네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사랑해요. 이라고 또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기다리고 있었죠. 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의 뭐 끝나가는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9832님, 얼마 전엔 할머니 제사가 있어서 가족들이랑 절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그래요. 덕분에 뭐 가족들하고 다시 다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됐겠네요. 할머님까지도 함께 만나는 자리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좋은 시간 잘 보내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이 편곡한 버전의 정선아리랑 만나보셨는데요. 이번엔 김옥심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옥심의 소리로 정선아리랑 만나보셨습니다. 신이 내린 소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소리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 소리꾼의 소리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그 잘하는 거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도 진짜 마칠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1302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0302로 보내주시고요. 서울국제도서전 관람권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진짜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아, 이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추첨될지 진짜 저도 아주 궁금한 그런 마음인데요.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또

변치 않는 사실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여름밤 오늘도 편안하고 시원한 밤 되시라고요. 김유리와 윤석철, 소울소스가 함께하는 동해바다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새 신발을 신고 새 기기를 사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계절이 바뀌기만 해도 막연히 새로운 날들을 꿈꾸죠. 정작 중요한 건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나 자신일 텐데 말이에요. 새로운 내일을 위해 지금은 휴식을 챙겨야 되는 시간.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패션계의 한 전설적인 인물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새 옷이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삶이다 라고요.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 장착하면 예, 그것 때문에 괜히 또 막 설레고 새로운 날들이 기대되고 하기도 하죠. 오늘 이 귤 감귤 볼펜 하나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예, 오늘 얘하고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그 설렘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이님, 국민학교 때 손수건 가슴에 달고 모든 게 새거인 상태에서 학교 입학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크크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처음에 입학할 때 커다란 그 이름표 밑에 손수건 이렇게 같이 달아

있었죠? 코 흘리는 애들 닦으라고. 그 내가 요즘 저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하면 다안 믿어요. 그 뭐냐고 막 조선시대냐고. 아니죠, 갓난이님. 예, 대한민국 시절이죠. 대신 국민학교, 국민학교. 금은동님, 출첵이요. 항상 첫날처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개꿀님, 게임에서도 아이템 장착하면 기분이가 좋아져요. 게임 좀 하시나요? 푸들푸들님,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충실히 푸드덕거리겠습니다. 예, 요즘 좀 너무 쪼물딱 되시더라고. 예, 오늘부터 제대로 푸드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혹시 뭐이네 분이 요즘 신트로트 4대 천왕 이렇게 되는 분들인가요? 쟁쟁한데. 옛날 트로트 4대 천왕 하면, 누구였지? 현철, 나훈아 그분이 아니고,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이렇게 네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을만 한 분들이신 것도 같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분의 신세대 트로트 가수. 이런 말 안 쓰나? 신세대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말인가? 아무튼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 네 분이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이명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장민호 씨 목소리였어요. 빵빵 권쌤님, 다 새 거가 좋은데 사람만 새 거가 안 좋고 오래된 게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쵸. 예, 아무래도 뭐 요즘은 뭐 무슨 뭐 관계 다이어트다 또 손절이다 뭐다 해서 괜한 인연들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런 게 대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내 곁에서 내 주위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지켜주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들만큼 귀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밤님, 좋은 사람들과 한잔 가볍게 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 이은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함께하니 절로 좋은 밤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요. 좋은 기분으로 방송 들으시면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겠죠? 예,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가시는 그 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6185님, 모내기 하느라 바쁜 하루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워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좀 어땠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요 며칠 그렇게 덥진 않죠? 오늘 더웠어요? 그래나 저 오늘 진짜 바빴는데 더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다녔네. 저녁 때 되면 되게 시원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덜 더운 날씨에 하시게 되면 좋겠다. 느낌님께서 기타를 보니 너무 반가워요 하셨는데 예 인사하세요. 예 기타예요. 야 너도 인사해. 아, 오늘 세 글자 퀴즈가 있죠. 어제 이한철 씨 만나느라 미뤄둔 거 오늘 다 합니다. 아, 제가 노래 짧게 불러드리면 잘 듣고 가수 이름과 제목 맞춰주시는 세 글자 퀴즈 이분은 결정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우리 이은밤 가족들의 투표로 해결해드릴게요. 양자택일 형식으로 고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아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냥 불 끄고 아예 잘까요? 아니면 잠깐만 누워있다 일어날까요? 내일 점심에 제육 먹을까요? 돈가스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힘든 분들 말머리 결정 달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 역시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볼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죠.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문자 보낼 곳 안 알려드렸구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받을게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때로 덤비시지?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입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은근 승부욕을 자극하는 시간. 다들 집중해서 문제 풀 준비하고 계시죠? 노래 맨 앞에 세 글자만 딱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총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그 중에 통기타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린 에빗님께서 오랜만에 위로받으러 이음에 들렀어요. 안녕들 하셨죠? 하셨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그래요. 오랜만에 오신 김에 퀴즈 좀 풀고 가시죠. 예, 기왕이면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적 이음밤 청취자분들께는 최근 노래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최신곡은 아닌데 일단 우리가 옛날 노래 요즘 노래 구분을 한 2000년 밀레니엄 전후로 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에 나온 노래고 어떤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 소개가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조금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It's view. 세 글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It's view. 잠깐만, 이거 세 단어까지는 해야 되나? 그러면은 너무 긴데. 다시. It's beautiful. 어유, 네 개 했네. It is a beautiful까지. 네 단어. 아, 영어니까 많이 써 드릴게요. 네 단어. It's beautiful. It's beautiful life.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이 정도로 하죠.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OST로 쓰였는데요. 아, 제가 지금 불러드린 노래 가사 안에 제목이 들어있어요. 제목은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한 글자는 아니고 한 단어인데 되게 쉬운 영어인데 쓰라 그러면 약간 헷갈리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가수 이름은 진짜 헷갈리실 수 있겠다. 가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가수는 크러쉬. 크러쉬라는 가수니까 크러쉬가 부른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제목이 무엇일지 좀 맞춰주십시오.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It's beautiful life. 이런 노래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고요. 덩덕궁으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그럼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아름답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선물이 탐난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쭌디가 오늘 내어드린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크러쉬라는 크러쉬라는 가수분이 불렀던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회장님, 한강뷰. 이게 한강 뷰티풀 라이프. 예, 한강뷰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예, 느낌님, 바풀. It's baffled life. 백살공주님, 소심하게 오답 적어봅니다. It's Toki for life. 9653님, 아, 너무 감미로워요. 정답, 난 너의 곁에 있을게. 1566님, 크러쉬의 도깨비, 방망이? 김인설님, 크러쉬의 브라보 라이프. 예, 아주 열심히들 틀려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정답 문자입니다. 동화 부부님, 정답 뷰티풀. 오늘이 저희 부부 결혼 14주년이었어요. 예쁜 선물 같은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마침 잘 됐네요. 아름다우시죠? 삶 자체가 여전히 14주년에도 축하드립니다. 조아용님께서는 옆에서 신랑이 아이, 저 양반 노래 너무 달달하게 하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3125님, 도깨비에 나온 뷰티풀 크러쉬입니다. 우리의 밤을 지키는 도깨비는 쭌디겠죠 하셨습니다. 어우, 그럼요. 제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뿔이 나 있습니다. 9872님,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아내가 자고 있으면 그렇게 뷰티풀 할 수가 없어요. 안 자고 기다리면 무셔. 아유, 그렇다 하더라고요. 막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막 수돗물 틀고 그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5953님, 뷰티풀의 크러쉬, 아니 뷰티풀 크러쉬에, 예, 직원들이 소리치네요. 예, 투잡하며 동료들과 이음밤 듣고 있어요. 야,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라디오 들으면서 퀴즈 맞히면 재밌을 것 같아. 그쵸? 힘을 모아서 어떻게 오늘 당첨이 되시려나 모르겠네. 3601님, 이 노래만 들으면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생각나요. 이 노래가 사장님 컬러링이었거든요. 오, 사장님과의 관계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사장님한테 전화 거는 일이 아주 그렇게 신나거나 재밌거나 아름답거나 뷰티풀 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좋은 사장님이었다면. 예, 모쪼록 그러기를. 재벌 지망생님, 예, 크러쉬의 뷰티풀, 뷰티풀한 처자 만나고 싶어요. 예, 꼭 재벌도 되시고요. 뷰티풀한 처자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크러쉬의 뷰티풀이었습니다. 아, BEA... 그렇게 다 쓰셔도 맞고요. 예, 뷰티풀도 맞고 뷰리풀, 뷰러풀, 뷰라퍼 다 맞습니다. 자, 덩덕쿵 당첨자는 허허허님이시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예.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존박입니다. 이 이상한 사람.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국악방송에서 마련해드리는 심야 음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9486님, 제주도에서 듣는 1인입니다. 국악방송 애청자지만 오늘 용기 내서 처음 문자를 남깁니다. K본부 행사 때 이세준님 음악 듣고 팬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으셨어요. 예, 앞으로 짬라면 자주 들어올게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9486님 제가 기억할게요. 1981님은요, 예, 저는 충청도 보은에서 보내요. 예, 온라인 미팅하며 방송 들어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충청도 보은에서 들어주시는 198님을 위해 보은하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34 하나님, 오늘은 작정하고 세준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며칠 전 오이지를 담갔는데 너무 맛있게 되어서 딸에게 갖다 주고 오늘 동생들도 주려고 다시 만들었어요. 좋은 방송 자주 들을게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마음이 너무 고우시다. 마음이 고운 사람이 오이지를 잘 담근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예, 딱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는 딸 줘야 되겠다 갖다 줬는데, 아유 또 동생들이 눈에 밟히는 거지. 다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만큼 또 맛있게 잘 됐을까요? 그랬어야 되는데. 아 오늘 제가 아까 그 뷰티풀, 네, 크러쉬 뷰티풀 불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집에서 어떤 노래를 할까 하다가 아까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도 잠깐 불러봤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도 잠깐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뷰티풀로 결정됐는데 오늘 그냥 어떻게 원곡으로 계속 들려드리게 된, 신기하게 박준하 씨의 노래입니다. 너를 처음 만난 그때.

박준하 씨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에 이어서 허각 씨의 나를 잊지 말아요까지 들었습니다. 금빛 노을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그게 나라는 걸, 나라는 걸 잊지 말아요. 뭐 이렇게 했나? 이거 어렸을 때 그 연습장 이런 데 있었던 시였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건가 봐요.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겁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겁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일 겁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이 세상에 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이게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제 친구가 이걸 지가 썼다고 자기가 쓴 시라고 저희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 너 천재다. 야 너 문창과가 막 이러면서 공부도 더럽게 못했는데 아무튼 막 우리가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걔 연습장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습장에 이게 그 아주 예쁜 여자분 그림과 함께 이게 예쁜 글씨체로 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한 5명인가 6명인가를 한 10분 동안 때렸던 기억이 아, 박하사탕님께서 논산에서도 들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땐가 이제 박하사탕님이 아이디를 보고 제 오랜 팬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분이 박하사탕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했는데 뭐 그날 밤엔가 쪽지가 왔더라고요. 그분한테서 대구의 박하사탕님께서 그분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저는 다른 아이디 쓸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랬었습니다. 선미님 저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듣고 있습니다. 순간 이동하고 싶어요. 그래요. 뿅 하고 텔레포트 하셔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다. 3473님도 오늘도 야근 후에 퇴근길에 덩덕훈과 함께 귀가 중이네요 해주셨습니다. 4882님 저는 일하고 와서 편히 쉬고 있어요. 네, 오늘도 방송 잘 보고 듣겠습니다. 쿄쿄쿄님 이불 속에서 듣고 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네, 맞아요. 조심하세요. 저 발가락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발가락 빨리 빨리 안으로 집어넣어. 아유 큰일 나겠네. 자 박은영님 요즘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하는데 그래도 쌩쌩하네요. 웬만해선 안 죽나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본인 얘기하신 거예요? 웬만해선 안 죽나 봐요. 나는 무슨 집에서 기르는 화초 얘기 하나 했네 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예. 박은영님 아직 어리다고 너무 예. 자기 몸 너무 과하신하지 마시고 예, 틈틈이 조금씩이라도 많이 주무셔야 합니다. 자, 1부 끝곡 조이의 푸른밤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에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수채화, 김현식, 강인환, 권인하 세 분이 함께 불러주신 노래였죠. 6148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문 회장님께서 어제는 신규 직원 환영회로 회식이 있어서 못 들어왔어요. 첫 2000년대생 완전 애기네요 하셨는데 2000년대생 만약에 2000년에 태어났다면 0, 1, 2, 3, 4, 5 6. 27이네요, 그래도. 아우, 애기지. 우리 이윤밤 청취자분들 가운데 2000년대생 계십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와우, 예. 계시면 한번 소식 좀 주십시오. 친절한 은자씨님, 예. 아침에 갑자기 온수가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하고 출근해서는 종일 에어컨 바람 쐬고 왔더니 머리가 띵해요. 아직도 온수가 안 나오네요. 내일 아침엔 뜀박질이라도 하고 씻어야 할까요? 추우면 안 되니까 뛰고 나서 그 어때? 이렇게 스쿼트 하면서 머리 감는 거? 예. 스쿼트 하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샴푸 그 더 추워서 그런 건 아니고 샴푸를 이렇게 해놓고 좀 잠깐 동안 그 거품을 그냥 그냥 둬야 된다고. 두면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간 보낼 겸해서 스쿼트 하는데 저번에 우리

여기서 했다가 너무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간 소심해졌는데 그 집에 가는 길에 봤거든요, 그 화면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은자 씨. 예. 자, 결정해드립니다. 아,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 깔끔하게 해보십시오. 해결해보십시오. 결정해드립니다. 이거 할지 저거 할지 혼란스러운 고민들 받았고요. 이미 이제 고민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투표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과 그 투표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지금 바로 들어갈지 결정해 주세요, 투표로. 아, 네, 투표 결과 지금 바로 코너를 진행하라고 하시네요.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4935님. 아내가 말을 안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한다. 뭐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아, 너무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분이 안 좋다고 봐야겠지. 그 기분이 왜안 좋으냐인데 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냥 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인 남성 여성 차이가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가족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시고 남자들은 그냥 입꾹 닫고 그걸 가정한다면 예. 아내분이 기분이 안 좋은 건 나지 뭐.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4935님 뭐 잘못하셨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아무튼 제 의견은 그런데 여러분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 아, 조용 혹은 질문 이렇게 키워드 하나씩 딱 넣어서 맨 앞에다 말머리처럼 달아주세요. 조용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면 질문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요?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입니다. 아, 무료인 덩덕쿵 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예, 너튜브는 집계가 안 되니까 두 가지 꼭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하 씨의 노래입니다. 텅빈 오늘 밤.

이유재하 씨의 텅 빈 오늘 밤 듣고 왔습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아내가 말을 안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요? 4935님의 고민 사연이었는데 여러분의 의견 봅니다. 먼저 조용. 백살 공주님. 눈치껏 조용히 계세요. 예. 안잘레나 졸려님. 조용. 냅둬주세요. 0729님. 조용. 괜히 말 시키고 말 시켰다고 혼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푸들푸들님 슬며시 눈치를 보시면 그 모습에 또 스르르 풀리실지도 몰라요. 잘못 질문했다가 더 화만 돋우실 수 있으니까 쉿. 눈치만 실실 보고 있으라고. 반대로 질문 택해 주신 분 갓난이님 그냥 물어봐야죠. 뭐 잘못한 거 있나? 안 그럼 속 터져서 어떻게 기다려요? 혼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죠 하셨는데, 야 이거는 성격이 나오는 거구나. 예,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이면 아 쉽지 않죠, 맞아요. 8399님 예,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을 듯해요. 질문 해주셨고요. 9903님은 예, 조용히 다가가서 무슨 일 있었어? 해주어도 저는 좋을 듯요. 저희 남편님은 해줄 말도 안 하는 성격이라 전 물어봐 주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떤 분과 사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바뀔 수도 있어요. 6148님 당근 물어봐야죠. 인간관계는 대화가 우선이에요. 영문도 모르는 채 지나가면 오해만 쌓여요. 시원하게 답을 들으세요 해주셨습니다. 자, 좀 팽팽했는데 우리 이은밤 가족들의 선택은 56대 44로 질문해라. 박수를 왜 치냐? 물어봐라 였습니다. 자, 4935님 예, 아내분께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말투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이게 아니고 난 지금 충분히 혼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냥 얘기해. 대신 좀 살살해줘.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가 또 우리 여보를 속상하게 했지? 혹시 난가? 예.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운을 빕니다. 이승환, 물어본다.

이승환 씨의 물어본다 듣고 왔습니다. 결정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0919님이세요. 출장 가는 일이 많아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커플 여행객과 같이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커플들이 서로 손잡고 먹여주고 아주 아주 애정 행각이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뽀뽀하는 커플도 있어요. 아, 이거 좀 자제해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을까요? 자, 여러분 의견.

의견 주세요. 말해 혹은 참아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기 좀 공공 장소인데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겠지? 아 저기 애들도 있고 뭐 이런 혹은 뭐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좋을 때다 뭐 나도 옛날에 그래 봤. 예, 그냥 참는 게 좋을 거야.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번호 샵 0302. 무료인 덩덕궁 참여 가능. 유튜브는 집계가 안 됨. 자동으로 누가 좀 옆에서 해주면 좋겠네. 아, 이것도 참. 그냥 어느 정도면 사실 뭐 괜히 뭐 서로 불편한 말안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너무 심하면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네요. 자, 말해 혹은 참아. 이솔로몬의 노래 듣고 옵니다. 아카시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셨대요. 예. 아내가요, 오늘은 아무 말도 하기 싫다고 하네요. 저 때문은 아니래요. 전 내일 4시에 일어나야 해서 이만 가봅니다 해주는데, 아, 진짜 다행이다. 제 예상이 틀렸지만, 틀려서 너무 다행이고요. 예, 그래도 이제 잠 주무실 수 있게 되었죠? 예, 어찌됐건. 큰 사고 없이 지금 일단 오늘은 넘기게 되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야 된다고? 일어나셔야 된다면 빨리 주무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주무실 뻔도 했는데, 다행입니다. 어서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내일 되면 또 아내님이 기분이 또 오늘보단 한결 나아지실 수도 있으니까, 예,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0919님, 예, 비행기 안에서 너무 심하게 스킨십 하는 커플 여행객들 자제해 달라고 할까요? 그냥 참을까요? 우선 말해. 김인설님, 자제하라고 해요. 공공장소인데, 솔로들도 있는데 좀 적당히. 아, 부러워요. 저도 하고 싶네요. 그러게요, 부럽네요. 금은동님, 예. 뭐야 이게? 지나가다 보면, 예, 더 보지 않아 그다지 상관없지만, 예, 긴 시간 가는 비행기 아니라 말해야겠죠? 라고, 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게 좋겠다고 의견 주셨고요. 차마님들이십니다. 0729님, 아이고, 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어? 속 시끄러우면 그냥 눈을 감아요. 서쪽들님, 요즘 말 잘못했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많은 시대라 참아요 해주셨고요. 6367님도 참아. 말하면 구세대라 생각할 것 같네요. 부럽네요. 7531님, 참아. 어디까지 가는지 슬쩍 지켜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킬킬킬. 어디까지 참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요건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92%의 지지를 받은 참아! 결정되었습니다. 예. 0919님, 괜히 그냥 참견하지 말고 참으세요. 그리고 나의 리즈 시절을 떠올리며, 예, 상상의 추억에 젖어 보시는 것도 그렇다 보면 금방 또 도착하겠죠. 어떤 분들은, 5753님은 이어폰 꽂고 세주님 노래 들어요. 그냥 참아야죠. 자는 척 해주면 더 좋고요. 요것도 괜찮네. 김광석입니다. 기다려줘.

장혜진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1994년 어느 늦은 밤. 자, 두 번째 사연 주인공 0919님께서 이음이님들의 현명한 결정 따를게요. 사실 부러운 마음이 크죠. 하늘 보는 척하며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지켜보다가 비참했던 적도 있어요. 궁금하죠.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그게 안 써지나. 아유, 그냥. 근데 사실 가장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양날의 검인 거죠. 예. 내가 중요하지.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것도 뭐 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것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거나 말거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 거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의식하지 않는 뭐 이러는 거지. 막 이러고 있는데 처음 가세요?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겠지. 그러다 좀 이따 또 막 그러면 아우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아우 날씨 뭐 좀 예보 좀 보셨나 이러면서 자, 아 그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을 때 뭐 기도를 한다든가 뭔가 책을 읽는다든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K 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보는 것도.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이 노래, 이 구절 모르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래 제목은 태평가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1930년대에 나온 신민요였습니다. 처음 제목은 태평연이었다고 해요. 강남월 작사, 정사인 작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변형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름난 민요 가수였던 선우일선이 녹음을 했죠. 그리고 광복 후에 이 곡이 일부 개사가 되어서 다시 나옵니다. 이때 제목이 태평가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처음 나올 때는 민요풍 가요에 가까웠는데 광복 후에는 소리꾼들이 불러서 민요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 태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에 예결밴드라는 팀이 새롭게 만든 곡이 있네요. 예결밴드는 서도민요 소리꾼 예결을 중심으로 하는 퓨전 국악밴드인데요. 이들이 만든 새로운 태평가 니나노 니나노 들어볼까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노래 태평연이 광복 후에 신민요 태평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는 진짜 태평한 세상을 기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 마음도 이 곡에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젊은 밴드가 다시 새롭게 탄생을 시켰는데 젊은이들의 고민과 고단함을 담은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죠. 뭐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태평한 세상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에이미 홍님, 니나노가 무슨 뜻일까요? 하셨는데 별 뜻은 없고 그냥 추임새죠. 그냥 후렴구처럼 쓰는데 닐리리아에서 온 말이라고는 합니다. 이걸 듣고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로뎀트리님께서 1900년대 초반 레코드 음반에서 들어본 옛날 느낌의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확성기, 축음기 이런 거 통해서 듣던 사운드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풍이 그랬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장 예결 밴드의 니나노 함께 했습니다. 도드리라는 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JYP에서 나온 아이돌 그룹인데 여성 듀엣. 근데 두 분 다 아 둘 중에 한 분이 국악 전공자이시고 그래서 야 아이돌 음악에 이제 국악이 이렇게 매쉬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까요? 한번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한번 더 들어봅시다. 나중에 이분들 한번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꿈만 같았다.

황혜리의 강강술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3424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사연이 있어요. 좋은 소식인데요. 예, 저는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28살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4살 차이. 2017년 5월 대학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어느덧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사실 신랑은 제가 꼬셨어요. 동아리실에서 다리를 꼬고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는 모습에 반해버렸다죠. 예비 신랑이 항상 야근 후 퇴근길에 음악이 좋은 밤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애 기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예, 이렇게 사랑 가득한 메시지와 함께 청해 주신 노래 황혜리의 강강술래였습니다. 아이고,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 한 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창 준비하시고 가끔 조금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여름에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날도 더운데 예, 준비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도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게 생기더라도 예, 현명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고요. 와, 예비 신랑이 이음밤 청취자시라고요. 일단 뭐 국악에 관심이 많으신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좋은 분이란 거 감히 보증합니다. 예, 더구나 남자분이 이음밤을 듣는다. 저희 방송은 진짜 저자극, 세상 무해한 방송을 추구하거든요. 자극적이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못 들어요. 예.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예, 이루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진행되는 가정 종종 과정들 종종 남겨주시면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자, 8206님 매일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지 스스로 예민한 게 느껴지네요. 아까도 여친과 전화하다가 제가 예민해진 게 느껴져서 끊었어요. 당분이라도 많이 섭취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혹시 그 8206님 12월에 결혼하세요? 그분 아니시겠죠? 예. 모르겠네.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예,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친하고 전화하다가 아 내가 스스로 예민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분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보통은 예민하게 굴면서 옆에서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한 소리 해야 내가 뭘 그러고선 집에 가서 그랬나 여기 보통인데 예, 그렇다면 예, 기왕이면 이제 내가 요즘 이러이러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혹시나 많이 예민하면 얘기 한번 해줘 라고 미리 또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도 같고요. 자, 어이구,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시간이 여러분들 표현대로 순삭 되었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예,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텔라장의 노래 집에 갈게요 가 아니고 집에 가자 들려드리면서 전 집에 갈게요. 예,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글을 쓴다. 점심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기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한다. 저녁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하나, 필립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필립 로스의 하루는 온통 글을 쓰기 위해 집중돼 있었는데요. 집에는 사방에 작은 공책들을 놓고 흥미로운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원할 때면 밤늦게 심지어 새벽까지 책을 읽었고요. 마치 응급실 의사처럼 언제라도 글 쓸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들의 삶은 우리 예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바로 그런 정신과 태도가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누리도록 한 것이겠죠.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할 노래의 주인공 김어라 명인도 노래를 향한 그 열정 끝에 선가라는 호칭을 얻으셨습니다. 김어라의 노래로 평시조 청살리 감상하시겠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황진이의 시조시를 노래했죠. 평시조 청살리 들으셨는데요. 선가 김월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래된 음원이라서 약간의 잡음이 포함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작가가 글쓰기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4대 작가의 하나, 필립 로스가 작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거의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처럼 그 근무 시간 거의 그대로 글을 쓴다는 건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글을 쓴다. 점심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기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한다. 저녁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읽을 때도 많았다 하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때 메모를 해야 하니까 집에는 사방에 작은 공책들을 뒀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 같은 분은 아예 앞치마에 수첩과 연필을 늘 넣어두셨다고 하잖아요. 좋은 작가들은 평소에도 스치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죠. 이 글쓰기에 몰두하는 작가만큼 우리 예인들도 자신의 음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 몰두하며 산다는 이야기 저희가 여러 예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끔 소개해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몰두하는 정신들이 모였을 때 사회가 문화가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오늘 작가의 글쓰기 이야기 또 예인들이 몰두하는 이야기를 산책길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아울러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1958년에 연주됐던 수제천을 복원 재현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95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데요. 68년 전에 사람들은 수제천을 어떻게 연주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 음악은 1958년에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제천 실황 자료를 듣고 그 음악을 그대로 이 시대 연주자들의 연주로 재현해보자 하고 생각해서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주자들은 1958년에 수제천을 듣고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속도도 지금보다는 좀 빠르게 연주했고요. 장구의 점고 위치도 현행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죠. 또 대금과 피리 선율도 현행 연주와 사뭇 다른 선율로 연주하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재현한 음악을 이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피리, 해금, 장구 이런 편성인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1958년 연주 수제천 감상하시겠습니다.

1958년에 국립국악원 악사들이 연주한 수재천 실황자료 음악을 듣고 이 시대 연주자들이 재현한 수재천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소금, 김철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안성일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각 악기의 선율선이 뚜렷하게 들려서 1958년 무렵의 수재천의 특징이 잘 드러났죠. 이 재연 작업은 현재 영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대금 연주자 이영섭을 중심으로 수행한 건데요. 이처럼 옛 음악을 재현해서 복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저 옛사람들은 이렇게 연주했어라는 걸 듣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음악이 마치 유기체와 같아서 같은 수재천이라 해도 시기적으로 연주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그 시대의 감수성과 그 시대의 연주 관습을 알려주어서 음악의 시대적 상황과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재천의 모습이 옛사람들의 그 생각에 어떤 상태였을까 그 맥락도 파악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옛 모습이어서 새로운 그런 차원의 음악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의 음악에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는 옛 음악의 재현 작업에 대해서 1958년 당시의 수재천을 통해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마들제님께서 김어라 청산리 벽계수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곡은 여창가곡이 아닌 거죠? 하셨고요. 어제는 초록피리를 들었으니 오늘은 자주 검은고를 들으면 어떨까요? 내일은 보라 가야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문자를 주셨어요. 이 마들제님께서 악기마다 빛깔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써주셨네요. 질문 대답부터 해드릴게요. 첫 곡이 여창가곡 아닌 평시조입니다. 우리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이 시조와 가곡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으신 대로 시조는 오박과 팔박을 번갈아가며 노래하고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누어서 부르는 짧은 노래죠. 가곡은 시조시를 오장으로 나누어 부르고요. 전주와 간주도 있고 또 관현반주를 수반해서 부르는 규모가 큰 음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줏빛 검은고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자줏빛 검은고라는 빛깔 여러분도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 검은고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수요일에 행복한 국악 산책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고요. 1028님도 들어오셨네요. 신기하네요. 이 편곡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어제의 편곡과는 느낌이 아주 다르게 다가옵니다. 두 편곡 모두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편곡이라고 하기보다 오늘 들으신 곡은 예전에 연주하던 관습 그대로를 재현해서 연주한 상황이라서 말씀대로 비교해보기 참 좋은 그런 연주였죠. 네, 세 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이 검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한데요. 밑도들이 암영으로 수연장 지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금과 검은고 병주로 듣겠는데요. 문웅관의 대금, 박영승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악곡의 담백한 멋을 제대로 간직한 음악이라서 우리 연주자들이 이 곡을 공들여서 자주 연주하고 또 애호하는 음악이죠. 차분한 연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 두 분 연주자의 연주였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대금 악장 문응관의 대금 연주였고요. 창작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승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연주자도 그렇지만 또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효과를 부여하는 힐링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입니다. 이 곡은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갈 때 그 상황을 노래한 내용을 시조시로 담고 있습니다. 청성령 지나거다 초하구 어디매뇨, 호풍도 차도 찰사 구준비는 무어밀고, 뉘라서 내 행색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이 시조시 속에 나오는 청성령은 현재 중국 요녕성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나는 돌이 푸른 빛을 띠기 때문에 청성령이란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또 초하구는 압록강과 요동을 오가는 통상로이기도 하죠. 예전에 사행을 갈 때에도 이 지역을 꼭 지나갔고요. 지난날 고구려의 영역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가는 노정에 있는 곳들인데요. 복림대군의 노정은 한양을 떠나서 파주, 개성, 평양, 안주, 의주, 봉황 또 이런 곳을 지나서 무순, 심양까지 가는 그런 노정이었는데요. 그 노정에서 청성령과 초하구를 지나게 되죠. 그런 곳들을 지나간 복림대군의 심정,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을 통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청성령 지나가다 초하구 어디 매뇨 호풍도 차도 찰사 구준비는 무엄일고 뉘라서 내 행세 그려내어 님 계신데 드리리 훗날 효종 임금이 되는 복림대군의 대군 시절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잘 담겨있는 시조시를 노래했죠. 남창가곡 계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여밀락의 여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밀락은 전체가 7장 구성인데요. 각 장마다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으로 이루어져서 여음이 더 긴 구조를

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밀락 여음 듣겠습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윤형욱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권성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야금과 생황, 단소의 그윽한 가락의 조화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이 악기 편성도 평소에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편성으로 연주한 여밀락 여음이었는데요. 정길선의 가야금, 윤형욱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앞서서 가곡 들으면서 국악의 3대 성악곡이 가곡 판소리 범페이죠. 그러면 시조 가사는 어쩌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대 성악곡을 정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소외되는 건 아니겠죠. 포함되지 않아도 우리 음악에는 충분히 훌륭한 성악곡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죠. 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바로 내일이죠.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질 공연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입니다. 그간 국립국악원은 종묘제례악 공연은 여러 차례 해왔고요. 사직제례악 공연도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무대에 올려서 이제는 이 두 공연을 모두 국립국악원이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공연 모두가 규모가 커서 종묘제례악 따로 사직제례악 따로 보아도 무대장치부터 공연 내용까지 방대한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이 두 제례악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을 하면서 경복궁의 좌우에 종묘와 사직단을 두는데요. 이런 제도를 좌묘우사 혹은 좌조우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왼쪽에 있는 종묘에서는 종묘제례악이 오른쪽에 있는 사직제단에서는 사직제례악이 일정 시기가 되면 연주됐는데요. 이번 공연은 종묘와 사직단이 아닌 국립국악원 예악당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두 음악을 같이 연주합니다. 종묘와 사직제는 조선시대의 제사 규모로 볼 때 대중소 중에서 대사 규모로 행해졌던 중요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사, 종묘와 사직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극에서도 전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대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제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종묘제례악은 조선의 역대 왕과 왕후, 후일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와 황후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거행하는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음악이고요. 사직제례악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 대해 사직단에서 거행하는 사직제례 때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이번 공연 때에는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제례악을 한 무대에 올려야 해서 제례음악 전곡을 듣지는 못하고요. 먼저 사직제례악에서는 신을 맞이하는 영신례 때 연주합니다.

주하는 임종궁 순안지약과 일무, 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월례 때의 응종궁 수안지약과 일무, 두 번째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과 종헌례 때의 태주궁 수안지약과 일무, 그리고 신을 보내는 송신례 때의 송신 임종궁 순안지약을 연주합니다. 이 사직제례악에 이어서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는데요. 영신례 때의 영신희문, 전폐례 때의 전폐희문, 진찬례 때의 풍안지약, 그리고 초헐례 때에는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보태평지약으로서 희문, 기명, 융화, 역성 이렇게 네 곡이 연주되고요. 보태평지무와 함께 연행되죠. 아헌과 종헌례 때에는 왕의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의 정대협지약으로서 소무, 독경, 혁정, 영관 이렇게 네 곡이 정대협지무와 함께 연행됩니다. 악장과 기악 연주, 그리고 줄지어 추는 일무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무의 경우 원래는 64명이 추는 8일무지만 무대 사정상 일부 인원만 나와서 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오후 7시 반에 공연되는 국립국악원의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이 공연에서 연주될 음악 중에 하나 미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묘제략 중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되는 희문이란 곡이죠. 전폐 희문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도적은 인 화성은 아니지만 악장을 부를 때 우연히 이루어지는 노래와 악기 간의 화성, 또 악기와 악기 간의 헤테로포니적 화성도 아주 운치 있게 들리는 음악이죠. 종묘제례악 중에

에서 패백을 올리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희문, 전패 희문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바로 내일부터 무대가 열리는데요. 6월 11일, 12일 이틀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오후 7시 반에 공연되는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때 종묘제례악 연주 순서 때에도 들을 수 있는 음악 전패 희문을 미리 들어보셨습니다. 지난날 국가의 대사로 행해졌던 종묘제례와 사직제례 그 두 제사 때 연주되는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이권회 예술감독과 무용단의 김충한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전체 110여 명의 출연진들이 무대를 꽉 채울 텐데요. 내일과 모레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펼쳐질 국립국악원 대표 공연 종묘 사직 왕의 제단 백성의 땅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은 따로 또 같이 화이부동하는 음악 신화위 합주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과 철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임현빈의 징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자연스러운 연주의 조화를 이루었네요. 각 악기마다 적절한 수위로 연주에 참여해서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나위 합주였는데요. 이태백의 아쟁과 철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임현빈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 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흥보의 몇 번째 박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흥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박이 잘 익은 걸 확인하고 그걸 따서 박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박부터 탑니다. 이 흥보가 첫째 박을 타면서는 사실 밥 한 통만 나오너라 이렇게 소박한 소원을 표현하는데요. 밥이 나올 리가 없으니 박을 타서 박속은 끓여먹고 박은 부잣집에 팔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것 모두 아시죠? 휑하게 처음에 까맣게 보이는데 괴 두 짝이 나옵니다. 하나는 돈이 하나 가득, 하나는 쌀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괴짝. 그런데 신기하게도 괴를 다 비워놓으면 또다시 꽉 차는 그런 괴입니다.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오늘 흥보가 중에 첫째 박 타는 대목 듣겠습니다. 이난초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톡톡 튕겨보니 7, 8월 찻니슬에 박이 꽉꽉 여물었겠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히리리리리리리렁 실건 톱지리롱

아! 이 막을 타고 가거든.

히리야 세리롱 색상 세리롱 색상 실건 실건 세리롱 색상 실건 실건 세리롱 색상 실건 실건 톡밥이

이 박통석이 횡, 흥부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적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 버리고 나무 조상길만 훔쳐내놨구나. 여보 마누라, 여 갖다 내버리소. 흥부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허,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오.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저 문가에 가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이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내 재벌이 속으려. 흥보가 괴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괴탁이라 허였겄다. 오, 이거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괴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어백미 쌀이 하나 수북하고 또 한 괴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흰머리로 타르르 몰아놓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오고 들고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뜩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대야내고 대야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들고 보면 도로 하나 가뜩 아이고 좋아 죽겠고

부어놨던지 그 돈과 쌀을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들고 돈 한 끼미를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보는디 흥보가 좋아라 박흥보가 좋아라고 돌란 꿈에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백산군의 술래밭기처럼 둥글

떡을 삼더니 오늘 하루 부자가 되어 성숭이를 풀어가며 도주 콜레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힘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제와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 타는 대목, 국가무역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난초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시나위 푸살 듣겠습니다. 박범훈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노종락의 징 연주입니다.

경기 시나위 푸살, 박범훈의 피리, 장덕화의 장구, 노종락의 징연주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의 오늘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은 마침내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건데요. 이 땅의 학생, 직장인, 평범한 시민, 그 누구라도 민주화를 향한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돼서 외쳤습니다. 그날의 기억 잊지 않으면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잊지 않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흐르는 음악처럼
1: 여보시기들! 응! 풍류소리 반겨 듣고 연불의 뜻이 없어 이러한 좋은 풍류장을 만났으니 어디 한번 타령장단으로 놀고 가는 건 어떠하느냐?
2: 응! 나가!

미녀한 디노솔 생은 시뇨솔련 33천 천공 3제 28숭 지궁 3제 동서남북 48방 천지사방의 조립 3제 이영만리의 영마 3제 거리로중 낙상 3제 천리타야

동로 삼재 홀로 단식고 난 삼재 왕래 출입 부정 삼재 인간 상봉 이별 삼재 형제 지간 상충 삼재 부부 지간 은원진 삼재 혼인정사 주당삼재 상부하여 과숙삼재 상처하니 고진삼재 자녀출산에 삼신삼재 평생다병 육해삼재 일신주

맞춰놓고 남방병정 들어가서 저 개동자를 불러내어 적용소를 빌어다가 이 질화로 다 맞춰놓고 서방

건명 이대까중 금일금차 지극정성 발언으로 삼재 반란 우한질군은 영이 소멸하고 동서남북 48방 왕래 출입에 상봉 길경하고 불봉 재앙하며 제수대통 운수대길 학업자 학업성취 사업자 사업성취 사대강건 육군청정 심중소구 여유엄만 성취지 발언이오.

이때여 흥보가 대사가 가르친 대로 이뜬 울막 뜯어다가 그 자리에다 집을 짓고 하루는 흥보가 앉아 집터 글자를 새겨보는디 교동자 가르건자 3월 3일에 올해째 봄춘자가 주시오 행마 분분토하요 이와 만지 부르게 무르니 실실동부부다짜 나부접자 퍼르퍼르 춘추를 무짜가 줄시고 맥꼬리 소리로 나란 노르카째가 줄시고 길간 건 김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리군이 제비윤자가 좋다 이렇다시 짚터 글자

나를 새겨볼 적에 하루난 제비 한 쌍이 들어와 날개 공부 힘을 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마음씨 착한 흥보가 탕사실로 칭칭 덩여느니 흥보 운에 갚을 제비니 죽을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펄펄 날아 말리 강남을 들어가는디

So dear.

내 평안히 잘 가거라. 제비.

아름답고 반가워라. 잘 가.

각국 나갔던 제비 전보를 하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독일 들어갔던 명맥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나리가 여서 전동가 그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구령을 하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졌노? 흥부 제비 여짜오되 소조가 아르르다 소조가 아르르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기라야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잠깐 부르거든 거기 죽게 되었더니 어제는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혼유는 의뢰를 갑소리까지 말 턱부를 통주가오 그러기에 너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오는 뒤 꼭 이렇게 찾아오던 것이었다. 흑은 박 좌우 백은 무릎 쓰고 그 중에 둥실 높이 떠 두루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쪽이요 동해 장망 허구나 중흉봉으로 나가니 주작이 넘놓은다 소격도 활격도 고작교 바라보지요 조동남가는 흥패는 두거를 둥둥 울리며 어기야 허야 저간이 원포 귓불미기 아니냐 소벽산 명장한테 불송정원 강필이라 날아오는 저기로기 가르떼를 입에 물고 일점이 저거 떨어지니 병사나가리기 아니냐 백골백로 짝을 이어 청판상의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의 놀아 휴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다장원로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기원성을 와다보고 공황대 올라가니 봉고대공은 강자유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유라 금등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공소장가 도그르게다 난내 화를 툭 사무야라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야 개명산을 둘라 장녀방은 간구덮고 난병산 올라가니 칠속난이 피는 터요 연주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한국전에 올라앉아 마루장안 구경하고 평양문 대달라 장단문 지내 동가를 들어가니 산비대기 백우기 요조동 칠백리를 숙숙히 지내여 의주를 지내여 석벽강을 넘어 안남산 반남상 석벽강 용천광 자호령을 넘어 부산 파만 할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 양광정 포병무를 대경무공 대동강 장님을 지내여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관덕촌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질강을 실강에 건너 삼박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금하금송 분개하고 준당용춘이 휴두라 도봉방 월대 소사입고 삼각산이 삼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이하얀 만세지 금방이라 경상도는 안양이요 전라도는 문봉이라 문봉 할명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에 거동을 봐 박씨를 집에 물고 남대문 밭성 내달아 칠패 팔패 배달이 지내 애국애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남다른 고개 넘어 지열 백개공 거중에 둥실 높이 떠흥부집을 낭도 안으로 벌을 벌날아들어 제비말로 군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구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순이자로 한지표지 내지배요 흥부

모르고 어둠 속을 넘넘넘넘 일곱 청량기 단추를 부르고 속맨 깔아도 노란 듯 흥부부 고여여 잔잔히 살펴보니 절구를 엉각이 완전 강사실로 거분 다리가 아리룽가 아리룽 하고 니었지 어디가 내 집이랴 어시구나 내 집이야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로 갔다 가지 이제 와 누구 내 얼굴 시구나 내 집이 이리 저리 도지다 흥부양주 앉은 앞에 뚝 떨떠리고 대군가로 날아간다 여보 영감 흥부가 연시를 물어왔소 제비가 흥부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그게 연시가 아니라 박씨로세 초막 끝에 박씨를 심었더니 박세통이 열렸겠다. 이때 흥부 마누라는 먹을 것은 없고 자식들과 앉아서 차탄을 하는디

아니야. 포기라 하는 것은 의할면 잘 타는 고 북두칠 성님이 복마르르고 그러고 셨는가. 삼신을 지우고 아가씨니 직자르고 떨어질 적은 미용과 수복을 지우지 하느냐.

톱소리를 가서 막았어. 톱소리

배가 좀 고프거든.

20.

일근 시리롱 일근 쓱싹툭타 박을 탁 타놓고 보니 박 속이 휑하니 아무것도 없겄다.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만 박 속은 어느 도적놈이 다 긁어먹고 나무 초상교 훔쳐놓았구만. 이것 갖다 내버리소. 이때 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여기 뭐라고 쓰였소?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 기택이라 하였거늘. 아니 이거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여? 한 교짝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하고 또 한 교짝을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하여. 흥보가 어떻게 좋든지 괴 두 짝을 털어 비워보란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털어 부구나만 널어서 부 통통 털고 들었다 돌아보면 도루 하나가 뜨거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들었다 돌아보면 돈도 도루 하나가 뜨 쌀도 도루 하나가 뜨 들었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네.

변호왔던지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라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끼미를 들고 놀았니? 아이씨구 나 잘 쉬구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사를 치고 누구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드는 돈 이놈의 돈아 와라 큰 자식아 거울도 곧만 흔도 가서 너그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저그 사람을 모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얼씨구 주얼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자라고 자세를 먹으고 그러다고 하루를 마소 엊그저껏까지 박흥무가 문주어를 걸쇠거리를 삼다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르르 경사가 어디가 있는지 얼씨구 저씨구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그날부터 기별을 주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워져 죽는데 얼씨구나 절씨구야 이렇듯이 춤을 추고 나서 또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니 실롱 실건 당거 유속 여유로 당거 유라 톱질이야

그러니는 황 속으로도 모르겠어. 뭐가 괴로를 내요? 다짐하라! 다짐하라! 안 달라면 나 혼자 달란다! 계집은 성하무지요 형제는 일실소족이라 그 부분 떨어지면 해입기가 쉽거니와 형제일신 소중은 아차 한번 뚝 떨어지면 다시 잊지를 못하는 법이니라.

시리렁 실건 쓱싹 툭탁. 박을 딱 타놓고 보니 웬간 비단이 나오는디. 웬간 비단이 나온다. 웬간 비단이 나온다. 송관부산 한백척 벙떠웠다 일광단. 곧손대하게 적승내비가 월광단. 서황부유하고 지어루 지혜는 상고든 천도문. 자라고 주 산측 조목 그려내든 지도문. 등태산 소천하우 공부제의 대단. 나명 초당의 경주군대 전하여공화룡단. 사회가 분부를 조란하니 내고함성의 영초단. 풍진어리 실물을 지니 태평군군 대운다.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화세김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 머루다래 보도문. 화란 춘성 만화방 재앙 붕저 분분의 화초단. 꽃섭 불황까지 얼그러지는 줄문. 동영칠 대모반웅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연월의 격양강의 배부르다 한보단. 알뜰사랑 정득님이 나를 버리고 가겨주어 두 손길 탑석 잡고 가지 마그라 돌이불쏘. 임보되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 상사단. 주월 증막공단이오 심심궁국 송이인간에 무섭다 오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근유사 부기단한 복수단 포식 화계의 궁초단. 행실 부족의 깨초단 절개인 듯 송죽단.

네. 여보 마누라, 마누라도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응? 옷에 많이 줄였으니 실컷 마음껏 한번 골라보.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항상 송화색 삼호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니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니까? 나는 흑공단이 제일 좋더구만. 그럼 영감이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그러세요. 흑공단 만건 흑공단 같건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두루막 흑

영락 없는 꾀꼬리 같네. 영감은 꼭 물감하기 갔어. 또 한 통을.

실거그를 당거거주 송. 실건 실건 실건 실건 실렁 실건 실건 실건 박동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 수군 대짜고 든 놈 소짜고 든 놈 끌든 놈 험해든 놈 가리든 놈 뭉치든 놈이 그저 꾸여 꾸역 나오더니 큰 고집을 짓난디 동서

버려지오. 안방 중문 소소리 대문 명제하다라기 더욱 좋다. 전성치기 반문서와

있고 사랑치 볼짝시면 각장장 판소리 마은장 완장 밀차 화중문가 대부 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적 주역이며 이백두시 동사령은 좌우로 모두다

것이 오구너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볼란다. 얼씨구 좀

이때야 놀보가 제 아우 흥보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흥보 집을 건너왔겠다. 아, 이놈이 참말로 고부장자가 되었네. 내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 벗은발로 뛰어나오며, 아이고 형님, 제가 건너가 배워야 할 텐데 이렇게 형님이 건너오시도록 있었으니 이런 죄송할 데가 없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건 네 집이냐? 예, 제 집이 옳시다. 내 집하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흥보 안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건넌 마을 형님이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해 주시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굿박

벌렁 떨리나. 파장은 영영을 그 역지 못하여 나오난디 흥부 마누리

나 은금 부화가 없느냐 노종 인삼이 없느냐

앞에 다소 곳이 인사를 하니 재수가 절을 하거들랑 맞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 흥보야, 너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놨니. 음식을 차려놨니. 안성유기 통영칠판 전운수저 구리저 집니서리 수보리도 주르르 버려놓고 꼭거렸다. 오죽반 네모양각 다가기 설기 솔편 냉편 정절편 주류엽거 삼피떡과 빈자징편 생청놓고 조락산집 우찜처 양회관 전역군파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자 빼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양념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나리 녹두채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청동화려 백단손 부채질 활활 계단을 톡톡 깨어 꾹딱지를 띄고 길게 내려오라 꼬꾸렀다 연개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포기 한정 덮벅 집어 만난 기름 간장국에 붕덩 들이쳐 이렇듯이 과하죠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시숙님 앞에 상 올리며 시숙님 박주호나 약주 한잔 드시지 재수가 주는 술이거들랑 다소 곳이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놈 흥보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성미 잘 알지. 아, 남의 소대상 날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속말이다. 형님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아이 저수가 누구 옆에 내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라. 흥보

돌쳐.

놈이 공연한 짓을 저질러놓고 지 손세 무색했겄다. 응? 야, 흥보야. 너 계집 버려라. 못 쓰겄다. 그리고 내가 세장 가드려주마. 응? 헌디, 저기 저 울목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냐? 형님, 그것이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옳시다. 응? 화초장이 무엇이냐? 그 속에는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지요. 그러면 그놈 날 주라.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리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먼저 건너가시면 하인지어 보내드리지요. 아, 이런 도적놈 보소요. 나 먼저 건너가고 없으면 너 아내 거 싹 빼버리고 빈 껍데기만 보내려고 그러지. 이런 속 모르고 세상 사람은 날 보고 도적놈이라 할 것이다.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랑길 내놔라.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잊어버릴까 봐서 짊어지고 가면서 외우고 가는디. 화초장

0: 조장 하나를 얻었네.
1: 예,
0: 대장부 한 걸음에 활초장 하나를 얻었네. 도랑을 건너뛰다 아 자네가 잊었다. 조장 조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고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까불어서 내가 못 살겠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으로 거리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누르누르누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어 채.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이리고 시주길이 와 어따 이 사람아 신목 쓰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짊어진 것이 무엇인가 아 그것이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화초장이나 갑디다 아이고 내 것이야 아이 사람아 그건 그렇고 내 말을 좀 들어보소 흥보집을 가보았더니 참말로 거부가 되었대 그려 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고 물어보았더니 제비가 날개 공부로 힘을 쓰다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는디 아 흥보가 그 제비 다리를 당사실로 동여주었더니 아 그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서 아 보은표 박씨를 물고 와서 그놈을 심었더니 박세통이 열려서 그놈을 타서 보았더니 그냥 그 속에서 은근 보아 비단이 가득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아 흥보는 제비다리 한나 부지러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디 우리는 제비다리 열 개만 부지르면 거부 장자가 안 되었는가 그러니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 어서 제비 몰로 나가세 이때야 놀부가 제비를 몰로 나가는디

제빈 박으시.

0: 검구사도 모시고 했으니 칠살바대로 전기잡으러 나가봅시다.
1: 예, 자 닭갈비 비우고 나가봅시다. 고기 잡으러. 예.

한데 이 고향 생각이 해라니 절로 하나 누나

0: 삼백육십세
1: 일복받아
0: 어머
1: 어머
0: 누나 가는 세월은 다 늙어 가는데 사무소 사는 이까만은 너무 작아서 사우를 못 살까네. 할머니 그 말씀하셔. 삼세는 작아도
1: 아닙니다. 자, 구물들을 펴봅시다.
0: 예. 여여라. 여여라. 여여라. 어여, 어우, 겨쳐. 여여라. 여여라. 여여라. 여여라. 아하. 예, 자, 구물 타요. 이물 하면 놓게요.
1: 자, 배들을 다 가봐요.
0: 예.

0: 잘 닦아 봅시다. 그만 닦아주세요. 구슬구슬 잘 닦으세요.
1: 하부사. 자, 장기를 내봅시다.
2: 예.
1: 하나, 자.
2: 야.
1: 야.
0: 봅시다.
1: 이다, 자.

0: 제 결혼해.
1: 어떻게 이겨?

퇴진 소리 내 봅시다.

0: 벚구름에
1: 나무에서
0: 해판이 나무 쳤네.
1: 벚구름 덕분에
0: 해평 떠오게가

0: 할머니 딸이 있거든. 사위나 삼촌
1: 저
0: 딸은 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 문 앞에서 이런 안내문을 마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 금지, 외부 음식 금지, 아이 동반 제한. 그리고 커피 향을 지키고 싶어서 향이 강한 핸드크림이나 향수를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느 카페에서는 독서 금지라는 문구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책 한 권 펼쳐 드는 일까지 금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사정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자리에서 오래 머무는 손님이 많아지면 작은 카페일수록 하루 장사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분명하고 빠르지만 때로는 마음의 문을 먼저 닫게 하지 않나요? 반대로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라는 말은 강제성은 없는데 그 안에는 아직 사람을 믿어보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머물든 내가 편한 것만큼 다른 이들도 편한지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굳이 안내문으로 붙이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하루도 한결 더 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사설시조 세상 공명입니다. 노래의 김성수입니다.

사설 시조 세상공명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성수였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카페마다 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지 안내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트북 금지, 공부 금지,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 자제,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금지까지 아, 참 야박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게를 꾸려가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만만치 않고 혼자서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하루 매출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이런 문제들의 속마음은 누가 옳다 또 뭐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함께 머무를 것이냐 이 문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를 금지할 때 절대 금지처럼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 그러면서 부드러운 약속을 건넨다면 공간의 온도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도 차분하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 목요일 2부에는 지식과 상식 사이, 네,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생강류 퉁소산조 중몰이 듣겠습니다. 퉁소의 이생강, 장구의 허봉수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 음반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음반은 소리꾼 박규희의 목소리로 채워진 경기 12잡가 앨범입니다. 경기 12잡가는 앉아서 부른다 해서 좌창, 사설이 길다는 뜻에서 잡가라고 부르는데요.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로 풀어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12잡가 중 하나인 소춘향가입니다. 판소리 춘향가는 춘향전 전편을 다 하지만 소춘향가는 그 가운데 한 토막을 경기 창법으로 부르는데요. 이 경기민요 12잡가는 완창하는 데만 무려 3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품입니다. 워낙 길고 소리하기가 까다로워서 성인 소리꾼들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리를 들려줄 박규희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5시간에 걸쳐 12잡가 완창 발표회를 해낸 말 그대로 타고난 소리꾼입니다. 이 천재 소녀가 어느덧 훌쩍 자라 중견 소리꾼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음원은 박규희의 참스승이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경기민요의 거목 고 이순희 선생이 직접 장구를 맡아주신 참으로 뜻깊고 귀한 기록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호흡 속에서 경기민요 특유의 서정적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규희의 소리 고 이순희의 장구 반주로 듣습니다. 경기 12잡가 중 소춘향가 듣겠습니다.

맑고 청하면서도 내공이 단단히 얹어진 소리, 박규희의 소리와 고 이순희 선생의 장구로 경기 12잡가 중 소춘향가 들으셨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전주 대사슴놀이를 비롯해 수많은 전국대회의 장원을 휩쓸며 우리 소리의 대들보로 자라난 소리꾼 박규희. 이제는 스승인 이순희 선생의 뒤를 이어 경기민요의 깊은 가치를 세상에 올곧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도들뼈 우리 음악에 이어서 궁중정재 망선문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망선문은 선인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지닌 궁중정재로 조선 후기 순조 때 창작된 춤입니다. 망선문의 반주음악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학을 탄 신선이 궁중으로 온다는 장면을 떠올리며 우아하고 신비로운 궁중음악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궁중정제 망선문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휴대폰 한 번 더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이나 날씨만 보려다가 뉴스도 조금 더 보고 또 함께하는 분들과 있는 단톡방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눈은 이미 피곤한데도 손에서는 이 휴대전화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늦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은 물론 식욕이나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문제로 꼽히는 건 휴대폰 화면의 빛입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아직 낮인 줄 알고 멜라토닌 분비를 늦출 수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잠이 들도록 돕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르몬의 흐름이 흔들리면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잠을 잤는데도 푹 쉬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요, 다음날 입맛도 달라지잖아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이 괜히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잠이 부족하다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데요. 잠을 설치고 나면 눈밑이 어둡고 얼굴빛이 칙칙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을 예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 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우신 뒤에는 휴대폰을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조금 멀리 둔다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취타 풍류, 취타 들려드립니다. 해금의 김정림, 장구의 김정수입니다.

0: 취타풍류 취타였습니다. 해금의 김정림, 장구의 김정수였습니다. 1부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 별주부 애원 대목부터 산신제 올리는 대목까지 듣습니다. 소리의 정혜석, 북의 정혜천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으로 듣습니다.
1: 고래가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며 그 화날 물렀는가. 근래 기발한 것 장관되더라. 잔말을 허여가며 발밑을 딱 살펴보니 뭔 동글동글한 것 같은 것이 하나 있지. 아,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게 지금 무엇인고? 이게 지금 목기인가? 목기 같으면 굽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옳지. 아, 이것이 방구부채로구나. 방구부채 같으면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끼한 채라고. 오, 이것이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 장생 불러온다더라. 크나큰 발로 자래 복판을 짠듯이 눌러놓으니 자래가 못 깼는데 걔가 뉘라시오. 엄마, 하요것이 날 보고 통성명을 하지 않니?

그래 나는 백수지장 호생원이다. 너는 무엇이냐? 자네가 호생원이란 말을 듣더니만은 자초지환으로 잘 죽는구나. 어찌 무섭든지 바로 지릉을 대버리는디. 예, 나는 남해수궁 자네 새끼요. 호랑이 반겨도 헐씨의 고난 내 보이기야. 내 평생 먹은 마음 왕배탕을 원했더니 자네라니 먹어보지야. 자네가 먹자는 소리 기가 보여. 소는 자네 아니요. 그러면 무엇이냐? 먹고 죽난 철남생이요. 남생이란 말이 더욱 좋다. 습기에는 단약이요. 지담치서 본다오니 약으로만 먹어보냐. 아이고 내가 뚜껑이야. 뚜껑이란 말이 더욱 좋다. 너를 산차 불에 살아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만병회춘 영양이라더라. 그저 먹어보자. 자네가 너 기가 막혀. 속으로 단식을 째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이제는 꼭 죽었네. 나의 충성이 부정던가 이주가 되리려. 난 죽기는 설찬어라 윤덕지영 평등용왕 옥빈홍안 젊은 처자니게 끝에 그러더란 말이냐. 슬피 통곡으로 구르를 째 그 있어라. 내가 기왕 죽을 배 있어서는 폐술이나 한번 써보자. 움친 목을 쑥 빼더니만은 고성으로는 말이 너희놈 네가 내 성명을 잘 모르리라. 나는 남생이도 아니오 두께비도 아니오 남의 수궁 자랑 별나리로다. 호랭이가 무식어요. 자네 별자 모르고 별나리 별나리 별나리 그거 참 그거 풍신 보고 그 직품 들으니 네가 안암팎으로 꼴불견이로구나. 그러면 별나리께서 여기는 누더라 오셨으며 모가지는 들어갔다 나왔다 어째 이렇게 방정맞게 생겼노. 너 이놈 네가 내 목 근본을 잘 모르랴. 우리 소궁 되려가야 영덕전호 본지목 전역한지였으되 준혁구 돌아가다 한발 자칫 미끼내져 목으로 내려져 이 모양이 되었더니 명이다려 문의를 하니 호랑이 쓸개를 열 번만 먹었으면 지켜하게 된다. 거기에 우리의 소궁서 호랑이 귀신을 집어다고 함경도로 내려와 백두산 호랑이 잡아먹고 서울로 짚어올라 삼각산 호랑이 잡아먹고 전라도 내려와서 무등산 호랑이 잡아먹고 이 산중 들어와 너를 보니 반가워라. 너와라 마먹었으면 열 번은 아치우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호랑이 귀신 기했느냐. 피수금으로 호랑이 빗비 가르고 쓸게 내오라라. 그렇든 말을 하고 앙금앙금앙금앙금앙금앙금앙금앙금앙금 그래 달려들어. 호랑이 뒷다리 가운데 달랑달랑한 것을 그냥 무엇인지 모르고 꽉 물고 앞발로 버티고 들고 채로니 호랑이가 못 견뎌. 아이고 조금만 오세요. 제일 오장이 땡겨 못 살겠소. 조금만 오시오. 크나큰 호랭이가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엎드려져 비는 뒤 이런 또 가관이 없지.

비난이다. 별난이 쩔어 비난이다. 나는 노대차 독신이오. 30이 넘어 40이 장근토로 스라일증 효력이 없어. 내가 만일 이 자리에 죽게 되면 우리 가문은 영 문 닫혀버려. 차라리 이것 떼고 내 왼눈이 하나 빼자시오. 이놈 안 될 말이로구나. 하생년호 살타으니 참말 말고 시르게만 내놓아라. 아이고 유구를 놓아야 쓸개를 들이지요. 제발

아, 이렇듯 통고 그러니 자네 생각은데 이만했으면 이놈을 반 이상은 쉬어놨겠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놈한테 도리어 힘이 모자라 봉변을 볼까 싶어 실금은 이놓고 뚝 떨어져 그러니 이놈이 그저 도망가라는디 보라이 부끄러운다 또 변도 내려난다. 큰 사람이 와달라도 조총이 전화다도 조가성 그 놀랜 벼 개우남 조래남 겨우롱 대산을 강수지려 이로 물견 강구도 없다. 어찌 겁쯤에 뛰어났든지 이놈이 해남 땅끝에서 이 지경을 당했는디 의주 압록강까지 뛰었던가 보더라. 거기서 포로시 숨을 좀 쉬려고 있는디 묘하게 그때 남쟁이란 놈이 또 따박따박 앞으로 또 기어오니 우메 그놈 벌써 여기 오네 하고 뛰어놓은 것이 중국 상해까지 뛰었지. 거기서 이놈이 장담을 하는디 그놈 이빨심 참 대단하다. 내 용맹이나 댄겐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벌써 그놈 뱃속에서 식었으리라. 욱신거려 내려다보니 아주 무식이 되었던가 보다. 그때 별주부는 나의 충성이 부족하야 산신님이 변화되어 이리 된 것 같아. 산신제를 지내려고 지내를 제비를 하는디 한송까지 꺾어 내려 광석 암상을 살살 쓸고 추풍 낙엽으로 자리 삼어 정이 깔고 떨어진 산과 목신 삼색으로 주어다가 좌옹 우배 갈라이고 맑고 맑은 석간소를 제주삼을 부어놓고 서강의 귀장하고 분양 사비 독축을 하는구나. 충무문을 읽은 후에 재배하고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시성면 감천으로 과연 토끼 한 마리가 내려오는디? 그 임창택요 임용 그 임창택요 임용 한짐승이 내려온다. 저 짐승 생긴 모양 정신이 쓱쓱하고 목이 정직하여 얼중태기생이라. 자리 목에 화상되어 토끼 보고 화상보니 얼중태 망얼태 안변이 있구나. 옳다, 저것이 토끼로다. 아까는 내가 늦게 붙여 호랭이 만나 홍패 보았으나 이제는 되게 붙여 불러버리라. 저기 저기 톡 톡 톡 도생아 하고 불러오니 토끼가 듣고서 반긴다. 토끼가 듣고서 반긴다. 그 누가 날 찾나 그 누구가 날 찾아 날 찾을 리가 없군만은 그 누가 날 찾아. 기산영소 소부하여 제이 가자고 날 찾나 질병산 통섭으로 팔천병을 흩을 제 풍의 청병이 날 찾아 도와유수무릉 가자 헤유 촉객이 날 찾아 건넌 산 과부

판소리 수군가 중 별주부 애원 대목부터 산신제 올리는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정혜석, 북의 정혜천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축제의 이름은요, 2026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오는 6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이틀 동안 천연고찰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 축제의 슬로건은 모악의 녹음, 음악으로 물들이다입니다. 그 이름처럼 짙어진 초록 숲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나들이가 될 것 같은데요. 가수 케이윌이나 가비앤제이처럼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무대도 있고요. 또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있어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음악 속에 머물기 딱 좋을 듯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술 공연과 버블쇼가 마련되고요. 모악산 황토길 걷기, 이런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또 행사장 한쪽에는 김제지역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다가 장터도 구경하고 모악산 자락을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 생각만 해도 초여름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습니다. 6월 13일과 14일 전북 김제 금산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모악산의 녹음이 음악으로 물드는 이틀간의 축제, 달력에 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호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박계향, 북의 김청만입니다.
1: 한평천지 넓은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무학산의 초록빛 풍경을 배경으로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0: 천리 좋은 경원 호남의 으뜸이로다 그거들은 그리고 지내보세.
1: 호남가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박계향,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달하 높이곰인데요. 이 곡은 백제가요 정읍사의 한 구절 달하 높이곰 도다샤에서 제목을 가져온 작품입니다. 멀리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움과 간절한 바람을 가야금 선율로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달빛 아래 조용히 번지는 그리움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달하 높이곰,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으신 곡은 달하 높이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황병기, 장구의 김정수입니다. 한 곡 더 이어드릴 텐데요. 소와 소년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먼저 이번 대회는 그 규모부터가 이전과 다릅니다.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함께 여는 대회로 출전국은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경기 수도 모두 104경기입니다. 대회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39일 동안 이어집니다. A조에 배치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체코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멕시코, 남아공과의 경기도 차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편성이 쉽지만은 않구나 싶겠지만 이번 월드컵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조편성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선수들의 발뿐 아니라 숨을 쉬는 폐, 그 폐의 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이 조별 리그 1차전과 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는 해발 약 1500m가 넘는 고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수들은 그런 환경에서 90분 내내 뛰고 부딪히고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같은 속도로 뛰어도 몸은 더 빨리 힘들어지고 근육 회복도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경기는 축구계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변수로 여겨졌고요. 실제로 피파가 2007년에 해발 2500m 이상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에 제한을 두려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선수 건강과 경기의 형평성을 걱정한 조치였는데 고지대 국가들의 반발도 컸었죠.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첫 경기 체코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점을 얻으면 선수들의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인데요. 첫 경기 장소가 고지대인데다가 상대 체코도 만만치 않은 팀, 그래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더 큰 응원이 필요한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예, 예, 예입니다. 연주의 정민아 외 여러분입니다.

예,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정민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중요한 변수, 네, 고지대, 네,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지대 경기는 숨만 차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이 평지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실 때는 다음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반 15분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뛰는지 아니면 경기 리듬을 차분히 잡아가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패스와 슈팅의 색입니다. 공이 평소보다 길게 뻗을 수 있기 때문에 롱패스와 크로스, 중거리 슈팅의 궤적을 눈여겨보시면 경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교체 타이밍입니다. 고지대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감독이 어느 시점에 빠른 선수나 체력이 좋은 선수를 넣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번 월드컵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전술, 체력, 회복, 수면, 영양, 그리고 고지대 공기의 흐름까지 이 모든 것이 90분 승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자기 호흡을 끝까지 잃지 않고 차분하고 단단하게 한 경기 한 경기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의 경기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체코전,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멕시코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남아공전까지. 네,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후회 없이 가슴 뛰는 경기를 펼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좌룡 활쏘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리의 한승석, 연주의 풀입니다.

그때여 주유나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을 예비할세.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커나 주유 노숙다려 물어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융동 때 동남풍이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하여 있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조란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의 거짓말로 나물렀지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살조환한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노래 두어서는 동호회 화근님의 주교환을 면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된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속은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배 급히 잡아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공명일단 날랜 배를 잡아타고 이놈 사공아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탄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보니까 소장의 한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 뜯어다오리다. 공명이 만류하며 아니 그날 양국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던 말을 치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선 미에 우뚝 나서 이놈 서성 전공아. 상산 조자룡을 아는다 모르는다.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 유공이 만화권을 꺼내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서 마땅하되 양국화친을 생각하여 이 너는 안커니와 내 우수 너를 내보아라.

좌룡 활쏘다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한승석, 연주의 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헤이야 듣습니다.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은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재즈, 탱고,

현대 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해온 연주자입니다. 해금을 통한 크로스오브 음악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마무리 곡으로 들으실 헤이 야는 민요 옹헤야를 모체로 만든 곡입니다. 원곡의 선율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특유의 익살스럽고 흥겨운 느낌이 해금 선율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강은일의 해금으로 만나는 새로운 옹헤야, 헤이야 함께 듣겠습니다.

마무리곡 헤이야였습니다. 연주의 강은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부터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함께 주문 외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예전엔 월드컵이 다가오면 거리도 집도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있습니다. 2002년 4강, 2010년 원정 첫 16강, 2022년 포르투갈전의 극적인 승리까지 축구는 오랫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 마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논란은 지켜보되 선수들의 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우리 선수들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월드컵입니다.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성화정 음악감독이 작곡을 했고 박소연 거문고 연주자의 연주로 풋프린츠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축구 월드컵 분위기가 안 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티켓 판매나 호텔 예약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축구 열기, 월드컵 열기가 가라앉은 이유 말이죠. 전쟁 탓도 있겠고 또 인플레이션도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4년마다 한 번

오는 축제니까 제대로 못 즐기는 게 너무 안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관심 갖고 뜨겁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를 했겠어요.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축구에 대한 추억담 나눠보면 어떨까요? 월드컵 경기 있는 날에는 동네 치킨집 불나는 날이었잖아요. 이번 월드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오전 시간대, 오전 11시, 오전 10시 이럴 때 많이 열리니까요. 그 시간에 치킨 먹으면서 혹은 맥주 마시면서 또막 친구들하고 어깨동무하면서 축구 보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대체로 집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 싶습니다. 또뭐 축구 볼때 아파트 전체가 와 하고 TV로 눈으로 확인해서 와 소리가 나는 것보다 아랫집, 윗집에서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우리 골 들어간 거야 이러면서 다시 또 TV 앞으로 다가가는 분들의 그런 순간들, 축구에 대한 추억담 많이 다채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2002 월드컵 개막식 곡 평화의 아리랑 함께 들어봅니다.

김성녀의 노래, 국립국 합창단의 노래가 함께 곁들여진 2002 월드컵 개막식 곡 평화의 아리랑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강상구 작곡가의 작품 해냈다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월드컵 개막 내일입니다.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이야기 주제는 축구에 대한 추억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령님, 청년기의 고향 축구 결승대회에서 저의 왼발 슛 골로 송아지를 탔습니다. 우와, 진짜요? 송아지를요? 야, 엄청 큰 대회였나 봅니다. 2002년에는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응원을 했더랬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우와, 축구 잘하시는 우리 도령님이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파리사이님, 한디, 뭐니뭐니 해도 2002년 월드컵 때가 제일

네, 일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뛰셨던 유상철 선수가 가장 많이 생각나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인천FC 감독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활동을 못 하시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상철 선수가 대단한 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잖아요. 뭐 득점왕도 따셨으니까 진짜 대단한 축구 선수셨습니다. 0366님, 창원해드린 햇살 늘 고맙습니다. 저는 1974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가트판 친구들과 축구 내기를 했습니다. 축구한 건 기억나는데 이겼었는지 졌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읍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가락국수도 먹었던 기억납니다라고 하셨어요. 멋진 기억력이십니다. 그때 이겼는지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얼마나 즐기면서 뛰었는지 그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축구에 대한 추억담 나눠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0302, 저희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대환영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안의 노래 듣습니다. 아리오.

맞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축구에 대한 추억담 나누고 있는데요. 0067님, 해병대 전역한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 경기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치 프리미어리그 프로 경기 하는 것처럼 어시스트를 해줘서 같이 뛰던 친구가 골을 넣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어시스트 잘하는 선수들이 좋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서 있는데 거의 빈틈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뚫어내는 멋진 패스. 이야, 그 진짜 축구 능력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아드님이 그러시다니 멋지시네요. 5259님, 저는 2006년 결혼하고 첫 집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시형 아파트입니다. 아, 알아요 저. 여기 주차하기 힘든데. 그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가족이 FC 서울 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멋지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축구 경기 있는 날은 또 막 축구장도 가시고 그러겠네요. 6625님, 축구 잘 모르시는 저희 엄마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선수 이름을 줄줄줄줄 외우셨습니다. 근데요, 골 넣은 선수보다 잘생긴 선수를 더 좋아하셨죠? 라고 하셨어요. 축구 선수, 잘생긴 선수 누구 있나요? 그것 좀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봉근, 앙상블 신하이가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눈먼 사랑 함께 들어보죠.

이봉근, 앙상블, 시나위가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눈먼 사랑 함께 들어봤고요. 잘생긴 축구선수 토닥토닥님, 반지키스의 안정환님이죠 라고 하셨고, 봄이다님도 2002년 당연히 안정환 선수죠. 또 파리사이님은 고종수 선수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천수 선수요.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천수 선수도 잘생긴 선수로 네 어딘가 이름이 올랐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백지훈 선수라고 있어요. FC 서울에서도 뛰었고 수원에서도 뛰었었는데 그 백지훈 선수도 참 잘생겼죠. 자, 창원이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 이번 주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먼저 국립창극단의 창극 효명입니다. 창극 효명은 칼 대신 예약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 꿈을 꿨던 조명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소리와 극적 서사, 궁중 정제가 어우러진 무대로

국립창극단의 깊이 있는 창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은 6월 23일 화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헤어룸에서 열리고요. 저희 청취자들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티켓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인 고향인데요.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글로 사랑받는 전희수 작가의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6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향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 청취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람 가능하십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효명 혹은 전희수 전 이렇게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각각 5쌍 드립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강강술래 중에서 남생아 놀아라 대목을 갖고 왔는데.
0: 오호.
1: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남생아 노라라는 지가 다니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인제 문제 드려요. 노래에 나오는 남생이는 무엇일까요? 1번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 민물 거북이. 2번 수군가에 나오는 졸랑대는 새우. 3번 놀기 좋아하는 조선시대 한량 선비. 4번 남쪽 바다에 사는 전설의 동물 거미쥬. 등껍질이 됐다 딱딱하고 물에서도 살고 육지서도 살아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마음 가는 걸로 잘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강강술래 중에서 남생아 노라라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남생이는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 민물 거북이, 2번 수군가에 나오는 철랑대는 새우, 3번 놀기 좋아하는 조선시대 한량선비, 4번 남쪽 바다에 사는 전설의 동물까지입니다.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등에 딱딱한 껍질이 있다고 하는 거요. 제가 힌트를 좀더 드리자면, 이거 결정적인데, 자라랑 친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정은혜의 소리로 별주부와 호랑이 대결 듣습니다.

여쭙구나. 호랑이가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노말은 새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나를 불렀나?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호통을 치니 자래 겨우 이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이것이 날도록 통성명하자고? 그래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4대손 펼주부 자래라 하오. 호랑이가 자래란 말을 듣더니 헐시구나 절시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군 절씨군 치워져 주원대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

대춘 이야기라 정말

드는구나. 자라 겨우 이뿐이 많네요. 호랑이 앞으로 목을 길게 빼고 바싹 달려들어 저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래. 여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아 그 조그마하신 분이 목이 들락날락 퇴움치기를 자르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오래 수국 대라커요 전역한 기와 집을 대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덜컥 떨어져 희병신이 되었으니 명이 더러 물은지 호랑이 쓸개가 좋다오기로 들이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뒷갈정 호랭이니

0: 호랑이 다리 사이 거기를 그냥 꽉 물고 앙 하고 꽉 채놓으니 어떻게 아팠던지 훌쩍 뛰어 도망을 한 것이 척 의주 압록강까지 갔던가 보다. 거기 가서 최선수 장담을 하는디 아따 그놈 용맹이 참 무서운 놈이다. 나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다.
1: 정은의 소리로 별주부와 호랑이 대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호의 드린 햇살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남생이 강강술래 중에 남생아 놀아라 대목에서 남생이가 나오는데요. 이 남생이는 무엇인지를 맞히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 1번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 민물 거북이, 2번 수군가에 나오는 촐랑대는 새우, 3번 놀기 좋아하는 조선시대 한량.

0: 양선비, 4번 남쪽 바다에 사는 전설의 동물까지 보기를 드렸습니다. 뭐 결정적인 힌트를 막 드려가지고 이 맞히시기 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답 어떤 쪽으로 보내고 계시는지. 9414님 정답 1번 거북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호, 그나저나 거북이 키우자는 손자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제 일이 될 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돌봐야 한다면 뭐 또 손이 많이 가겠죠. 4709님 정답 1번 창호의 잘 차려진 힌트 밥상에 숟가락만 살포시 올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십니다. 8738님 정답 1번입니다. 할머니가 제주도 해녀셨어요. 물질하실 때 거북이 자주 보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거북이가 사람이랑 엄청 친하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7196님 저희 아들이 옆에 있다가 1번 거북이 이렇게 외치네요. 와, 아드님 말이 정답이기를 응원드립니다. 9885님 이건 안 보낼 수가 없네요. 토스트 굽다가 잠깐 보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던 일 물리치고 정답 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토스트 가게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하고 계시는데 요즘 장사 잘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문득. 0067님 우리 집 강아지 통일이가 1번이라고 윙크를 살짝 한번 강력하게 주네요 라고 하셨고, 또 9720님은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1번으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밤 근무 하셨군요. 편히 좀 잘 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분 더. 8318님 정답 1번 거북이. 지인분이 거북이가 장수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 집들이 선물로 금속 도금 거북이 두 개를 선물해 줬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금속이 금이라면 두둥. 자,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 민물 거북이였어요.
0: 딩동댕.
1: 남생아 놀아라는 남생이가 고개를 촐레촐레해 움직이는 모습을 귀엽게 노래한 거래요.
0: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예전에는 남생이를 논이나 개울가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이젠 진짜 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러게.
1: 남생이가 멸종 위기라고 해가지고 지가 진짜 걱정이 태산이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755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7196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9720님 전병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2755 범장기지 떡, 7196 어쩌다 못난이 김치, 9720 전병 세트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조공래 명창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진도 강강 술래 함께 듣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강화달님 씨가 출연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미리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2: 강강술래
3: 강강술래
2: 육군 유자

0: 하지만 어쩔거나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흑신흑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짚어지고
1: 강강술래
0: 짚은 마당이 높아지게
1: 강강술래
0: 먼데 사람 듣기 좋고
1: 강강술래
0: 저태 사람 보기나 좋게
1: 강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1: 강강술래
0: 달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오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조가병의 소리로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그리고 밀양 아리랑까지 두 곡 연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청오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의 남성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정지찬 그리고 박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원의 원자 그리고 정지찬의 찬자 붙여가지고 팀 이름이 원모 찬스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2010년에 발표한 럭셔리 버스라는 노래입니다. 기분 좋은 장기 셔플 리듬에다가 소소한 악기들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우쿨렐레 타악기 이런 구성으로 들려주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정지찬 씨가 남인도 여행하던 중에 만난 어떤 버스 속에서의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 이런

내용을 가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기 소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팅샤라는 악기입니다. 보통 악기가 어떤 음을 낼지 악기 이름에서 정답이 이미 딱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징 같은 경우도 우리 악기 징 이런 소리 나잖아요. 팅샤도 마찬가지로 팅 이런 소리 납니다. 팅샤 주로 요가 수업이나 명상 시작 혹은 종료될 때 팅 이렇게 길게 울리는 맑은 종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작은 심벌즈 두 개를 끈으로 연결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부딪히면 맑고 높은 음이 나는 거죠. 자, 이 노래 어디 어디에 팅샤 소리가 들려 있는지 원모 찬스의 럭셔리 버스 자 숨은 소리 찾기 해봅니다.

0: 오늘 우리 동네 슈퍼스타 초대석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 강어달님 씨 만납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어요.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빨간불 반짝반짝 하죠? 그거 보이는 라디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저희 앱이 있습니다. 덩덕궁 앱으로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어달님 씨 만나봅니다. 추천하시오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삶의 그늘과 온기를 노래해온 음악가입니다. 자기 삶에서 길어올린 노래로 20년을 달려왔고 이제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강어달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오늘은 결심을 하고
0: 왔어요. 계속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원모찬스 노래 나가는 동안. 네. 무슨 결심을 하신 거예요?
1: 하도 여기 오면 수다를 너무 정신없이 떨어가지고요. 네. 예, 오늘은 조신하게 얘기하고 가려고.
0: 아이고, 매력을 반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말씀 많이 해주셔야죠.
1: 아니 선배님, 이렇게 질문하면 왜 이렇게 막 말이 막 이렇게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0: 네. 아이, 좋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그걸 기대하고 계실 거고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2023년 11월에 나오셨어요. 네. 그것도 꽤 됐네요.
1: 벌써 3년 됐네요.
0: 그러니까요.
1: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됐어요.
0: 그 사이에 변화가 있으세요.
1: 제가요?
0: 네.
1: 네. 그런
0: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1: 네, 올해 초에 1월에 예. 10년의 제주 생활 마무리하고요. 아. 네, 서울로 이사 왔고.
0: 변화가 네. 되게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주도 그냥 뭐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네. 전원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서울이라는 도심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변화가 큰데 어때요?
1: 많이 크죠. 향수병에 걸려서요. 지금도 조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우와. 제주 가고 싶고.
0: 가족들도 특히 뭐 따님도?
1: 네네. 그 친구는 제주도. 자기가 올라오고 싶어서 지금 덕분에 올라온 거거든요.
0: 아,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1: 네, 저는 10년 내내 올라가자고 시위했던 터라. 아. 왜냐하면 출퇴근이 너무 힘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한 번 뭐 움직이면.
0: 공연 하나 있거나 방송 하나 있으면 네.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네. 또 차 타고 네. 끝나면 또 그 순서대로 되돌아가야 네. 되니까.
1: 왕복 7, 8시간씩 걸리니까 예. 라디오 오늘 같은 날을 또 하러 오려면 전날 올라와야 되고 뭐 이랬는데 예. 근데 아이가 갑자기 올라가고 싶다고 이래서 올라왔는데 지금 제일 후회하고 있어요.
0: 본인이요?
1: 네.
0: 아, 그립대요? 네.
1: 그립나 봐요. 네,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실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나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 그래요, 살다가
0: 그렇죠. 지금 우리 가끔씩 뭐 시골 뭐 여행 가거나 에, 하면 에. 펜션에서 자면 네. 아침에 그런 새소리 듣고 이렇게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풀 냄새 나고
1: 네, 맞아요.
0: 그런 거 그걸 매일 경험하시다가
1: 매일 경험 일상처럼 그러니까 그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요새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0: 예.
1: 이상한 잡생각 너무 많이 들고 좀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0: 풀 안 뽑아도 되고 그런 건 좋아요?
1: 그건 육체적으로 조금 편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쉴 틈이 없어요. 다른 잡생각 들을 틈이 없더라고요.
0: 제주살이 시골살이 네네, 하면 네.
1: 마냥 마당에 나가서 풀 뽑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지금은 글쎄요. 집 안에만 있는데 콘크리트니까요. 멍하니 있으면 왠지 이상한 생각 들고
0: 와.
1: 네, 잡다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 이렇게들 도시 생활에 삭막해지는구나 라는 생각 들으셔.
0: 그럴 때 창호에 들인 햇살을 들으면 좀 낫죠.
1: 그런가 봐요.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아 네. 너무 아침부터 너무 혼자 뭐 이렇게 차 안에서 덩터쿵하고 왔네요.
0: 그러니까요.
1: 제 체질이에요.
0: 그 저희가 강강술래 네. 들을 때도 아 너무
1: 저도
0: 좋다,
1: 모르게 엮기침이 나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야.
0: 난 이런 게 좋더라 막 이랬잖아요. 자, 네. 2025년 지난해 강어달님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20년의 가수 생활 기념하는 한 해였습니다.
1: 네, 네.
0: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수 데뷔 20주년.
1: 아니 그 숫자가 어느 때부터 잘 못 느껴졌었는데 사람들이

0: 자꾸 20년, 20년 이런가 이래서 네. 그게 특별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20주년 앨범도 내고 이러니까 괜히 했나 싶어요.
1: 왜요?
0: 아니 갑자기 냈더니 뭐 어느 분 뭐 신천부도서 40년, 최백호 선생님 50년, 한영애 선생님 50년 뭐 이러니까
1: 우와,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다들.
0: 고작 20년 갖고 무슨 기념할 일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쑥스럽고 부끄럽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1: 그래도 길게 이어온 그 시간들 한번 더 가래뜩 딱 잘라주듯이 한번 잘라주는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저는 막상 그런데 그런 의미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달아주셔서 그죠.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있죠.
1: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아주 긴 시간인데 그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 또 힘들었던 순간 한순간씩 그 장면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0: 힘든 건 작년이 제일 힘들었고요.
1: 작년 왜요?
0: 10주년 음반 만들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음반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0: 길었고요. 네. 아, 또 뭔 기념을 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뭘 특별하게 뭘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곡 쓰고 제작할 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꿍딱꿍딱꿍딱 하면 되는데 뭔가 컨셉을 갖고 하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1: 그리고 그래. 20주년이라는 숙자가 딱 네. 어깨를 짓누르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0: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중음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변두리 음악 대중성 없는 음악으로 이 20년을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는 걸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부담도 좀 됐었고요.
1: 그랬군요.
0: 네.
1: 가장 좋았던 건 지난 20년 중에서
0: 가장 좋았던 거요. 그래도 처음 막연하게 음악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지금은 얼추 조금 노래의 맛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공연할 때 항상 좀 외롭게 치열했는데 네. 잘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걸 좀 이쁘게 봐주는 눈에 띄게 고정적인 팬들이 생긴 거에 대한 감사함.
1: 그죠.
0: 많은 힘을 얻죠.
1: 네. 맞아요. 그 팬들 무대에 딱 나갔을 때 네. 누군가 이렇게 그 눈빛만 봐도 느껴져요. 그죠? 왜? 뭐든지 난 받아내겠다.
0: 예, 네. 그래서
1: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 좋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다니까요. 선배님 멘트 듣다 보면 또 아, 이렇게도 예, 네, 이렇게 고정 항상 오는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이게 불안한거나 이런 마음들이 싹 가시고 어느 순간 무대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순간을 못 맛볼 줄 알았는데 요즘 가끔 느낄 때 너무 행복하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지난해 20주년 기념 앨범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0: 네네.
1: 아홉 곡이 담겨 있는데 네. 강어 달림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는 아홉 곡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뭐 본인은 어떠신지?
0: 우선은 사운드가 저는 약간 블루지한 기타 사운드 위주였는데 네. 어쿠스틱에도 항상 기타가 많이 전체 사운드를 차지하는
1: 질감이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0: 네, 있죠. 근데 이번에는
1: 매력이니까.
0: 완전히 이제 재즈 뮤션들하고 하다 네. 보니까 약간 저 자체는 심심한 듯한
1: 아 느낌을
0: 네.
1: 오히려 오늘 편곡 엄청 좋던데
0: 그런데
1: 이완술
0: 네 그분, 이걸 진짜. 듣는 분들은 네. 이게 제 그런 색깔에 좀 부담감을 가졌던 분들은 너무 편하게 음악을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새로운 뮤지션과 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앨범 첫 곡이 최혜진 선생님의 하숙생이고
0: 네.
1: 또 심수봉 선생님의 그때 그 사람도 부르셨어요.
0: 네.
1: 두 분께 헌정하는 곡이라고 했는데
0: 네.
1: 어떤 의미에서 요 두 곡이 선곡됐을까요?
0: 학생은 어느 순간 제가 밤에 집에서 연습을 하다가 노래 연습을 하다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악보로 피아노를 쳐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가사가 훅 오면서
1: 와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알던 곡인데
0: 네,
1: 어느 날 다르게 보이는
0: 그 전까지는 전혀 느낌이 없는 곡이었는데 그날 부르는데 이상하게 입에 쫙 달라붙으면서
1: 야.
0: 내가 이렇게도 노래 부르네? 이런 이런 노래 맛도 있구나. 이제 스스로도 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곡이고요.
1: 예.
0: 그걸 기념 삼아 20년 넘으니까 이런 맛도 생기게 되는구나 그랬고

0: 아, 심수봉 선생님은 제가 추앙하는 뮤션이에요.
1: 야, 추앙. 이거 쉽게 쓸수 없는
0: 왜요?
1: 단어인데.
0: 왜냐하면 제가 곡을 쓰고 만들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가사로 그냥 반주 없이 어느 순간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
1: 오,
0: 노래가락.
1: 그거
0: 그게
1: 명곡이에요. 반주
0: 예
1: 없이 불러도 노래가 완성되게 들린다는 거.
0: 마치 아리랑처럼 아리랑은 그냥 지나면서 아리아리랑 이렇게 하잖아요. 심수봉 선생님 곡도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싶다 할때툭 튀어나오는 노래가
1: 우와,
0: 심수봉 선생님 곡이거든요.
1: 그러네요. 그러고
0: 그
1: 보니까
0: 저는
1: 어머니가 시금치 다듬으면서 그 비오면 생각나는 이런 식으로
0: 그 반주 없이
1: 노래하시고.
0: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곡인데 제 노래는 항상 가사들이 좀 어렵고 제가 쓰지만 멜로디도 제 리듬에 맞춰서 쓰다 보니 노래하고 쉬고 싶어도 못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1: 그래요?
0: 그런
1: 전
0: 의미에서는
1: 너무 좋고 쉬운 노래도 많은데.
0: 그런데
1: 꼭 안아주세요.
0: 야, 앞에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1: 아,
0: 다꼭
1: 그러네.
0: 안아주세요만.
1: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잘될 거야만 하지. 다른 데안 하셔요.
0: 그러니까 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편안하게 읊조리듯이
1: 그러네.
0: 어느 순간 툭 나올 수 있는 곡을 써보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곡들을 항상 추앙하죠. 그런
1: 아하.
0: 기념으로 앞으로도 그런 곡에 대한 도전 의식으로 안될
1: 우와.
0: 수도 있지만 그런 존경심을 담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1: 아,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네.
1: 네, 강화달림 씨가 부르는 그때 그 사람입니다.

0: 아, 너무 좋다. 그때 그 사람 강하달님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1: 네, 새롭죠.
0: 새롭고 너무 좋아요.
1: 아, 그러니까요. 편곡을 너무.
0: 리메이크 많이 된 곡이 아닌가요?
1: 많이 됐는데 아마 이렇게 재즈 스타일은 처음일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걸 많이
0: 강하달님
1: 듣지는
0: 씨는
1: 않아서.
0: 엄마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해야겠다.
1: 왜요?
0: 어떤 노래를 불러도 강하달님 딱그 느낌이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물론 뭐그 음악 멀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1: 네.
0: 타고난 이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1: 아, 자꾸 그런
0: 음성.
1: 얘기들 한 번씩 들으면 저 연습 많이 해요. 막 그렇게
0: 아,
1: 얘기해요. 정말 연습
0: 그러니까요.
1: 많이 해요. 네.
0: 심수봉 선생님은 이 음악 들었을까요?
1: 전에는 들으셨겠죠? 음반도 보내드렸는데 아직 어떠셨다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0: 못
1: 워낙
0: 들었어요.
1: 축구를 하신다고 얘기해서 방송 때 외에는 네, 거의 축구하신다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0: 그죠?
1: 네, 그래서 저작권 관련돼서 도움 주신 분께 한 번씩 물었는데 말씀이 없으셨는지 따로 얘기가 없더라고요.
0: 당연히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건안 하시겠죠, 심수봉
1: 그런데
0: 선생님과. 그런 거라도 이렇게
1: 네.
0: 쪽지를 보낼 수 있는데.
1: 네.
0: 그렇군요. 자, 20주년 기념 앨범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 정규 앨범 수록곡 중에서 한 곡씩 골라서 또 새롭게 부른 곡들도 수록되어 있네요.
1: 네. 1집은 기다림 설레임, 2집은 꼭 안아주세요, 3집은 그대는 내 사랑.
0: 그대는 내 사랑.
1: 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음반 컨셉을 잡은 게 온스테이지 한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0: 오호.
1: 했던, 지금
0: 예.
1: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그 재즈 오타쿠 후배들, 연주하는 친구들하고 라고 했었는데 그 멤버들이랑 했던 온스테이지 사운드가 되게 좋았어요. 연주를 또 너무 잘했고 그
0: 네.
1: 친구 다 한창 이렇게 기운 뻗칠 때의 그
0: 그게
1: 에너지로
0: 있어요.
1: 했었는데, 아, 너무들 다 좋다고들 말씀을 하셔서 언젠가는 이런 포맷으로 음반 작업을 해봐야겠다. 기다림 설레임도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다림 설렘을 이런 재즈 포맷으로 음반을 매 담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좀 대표곡이라면 대표곡 한 곡씩 네, 뽑아서 했습니다.
0: 그러니까 20주년이니까
1: 네, 이게
0: 지나온
1: 어렵더라고요,
0: 시간들
1: 근데.
0: 중에서 내가
1: 네.
0: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부를 때그 새로운 느낌이 또이 음반 속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1: 뭔가의 능숙함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에도 저는
0: 원곡이 나아요?
1: 그때의 그 당시에 노래했던 그 목소리, 그 느낌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0: 와,
1: 하고.
0: 그러니까 옛날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제 목소리, 노래 소리 들어보면 좋았다
1: 네.
0: 싫었다 해요.
1: 아,
0: 언젠가는 또
1: 네.
0: 막 너무 아 이건 좀 어디서 안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다가
1: 아.
0: 또 야, 그때는 그랬네 이랬네 하면서
1: 예.
0: 또 좋기도 하고.
1: 이게 점점 지금 제 목소리가 모니터를 해보면요. 확실히 예전에 사람들이 왜 저에 대해서,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유, 뭐 그래요 이랬는데, 확실히 지금 들어보면요. 지금은 절대 낼수 없는 그 감성이나
0: 있어요.
1: 소리가, 그 날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1: 지금 나이 때는 절대 낼수 없는 그 뭔가

0: 구구절절 절실한 뭐 이렇게
1: 같은 네. 사람인데 정말 똑같이 컨디션 네. 끌어올려가지고 부르려고 해도 똑같이는 부를 수 없잖아요.
0: 절대 나올 수 없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때만의 그 느낌이 있나 봐요. 네.
1: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는 다른 뮤지션들한테도 곡을 받았어요.
0: 아시잖아요.
1: 저도 알죠. 제가 관여가 돼 있네요.
0: 네. 제가 이 그래도 그 컨셉을 정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떠오르진 게 선배님이기도 했고 이게 그때가 맞아요. 3년 전에 라디오를 했잖아요.
1: 맞아요. 그때.
0: 근데 너무 그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 못 느끼는 선배님의 멘트들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버물듯이 수다를 떠는 제 자신.
1: 별 얘기 다 했고 네. 살짝 또 울컥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왠지 모를까요. 그 선배님 뮤지션으로서 갖고 있는 또 선배님도 직접 제작도 하시고 예. 뭐 이러셔서 그러셨는지 가장 공감되어지는 뭔가 제 속내를 들키는데 너무 잘 들켜서 뭔가 위안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와. 그래서 아, 그 느낌이면 선배님한테 곡을 부탁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1: 그래서.
0: 제가 이게 뭐 음악적인 선배님들이나 관계들을 이렇게 잘 하는 편이 아니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1: 예.
0: 되게 많이 위안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느낌이면 선배님께 곡을 부탁드려도 되겠지 싶어서 이한철 선배님께 곡을 부탁드렸었고
1: 안 그래도 그 궁금했거든요.
0: 네.
1: 뭐 진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음악하는 분들을 만나 오셨을 텐데
0: 네.
1: 왜 나한테 연락했지? 또 그리고 이제 노영심 선배님한테도
0: 노영심 선배님은 가끔 안부 연락을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또 모임 있으면 제가 워낙 그런 모임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달리 뭐 이 무조건 너는 와야 돼 뭐 이렇게 아니 와도 되고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이런데 무섭잖아요.
1: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0: 그 멘트가 너무 무서워.
1: 그래 좋은 대로 해 이게 힘들어.
0: 해. 근데 알지 뭐 이런 그분들
1: 너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0: 왜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아 해맑은 얼굴에 가신 분이 이렇게 툭 던지는 게 무섭죠. 그래서 모임 연말 모임을 제의하셨는데. 갑자기 컨셉 정하다가 그래 나한테 그렇게 밥 사주시고 이렇게 모임 오라고 연락해 주신 선배님이 거의 없지 않나? 그러면 영신 선생님한테 곡 하나 달라 그럴까?
1: 그러니까
0: 이랬죠. 그래서 막상 모임 할 때 얼큰하게 이제 분위기 달아올 때
1: 달아올랐을 때
0: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제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선배님의 지인이 계셨는데 한복하시는 김혜순 명장이라고 그분이 예. 또 엄청 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그분 옆에 두고 질렀죠.
1: 선배
0: 곡 하나 주세요. 저 20주년 음반 만드는데 또 옆에서 역시만 만들어 이래가지고
1: 곡 써, 그래 좋다 곡 써
0: 그랬는데 또 이병률 작가님하고 또 영신 선배님하고
1: 예.
0: 친구신데 가끔 또 병률 작가님하고 또 연락해서 술 한잔 나누고 이렇거든요.
1: 야.
0: 절묘하게 근데 3집 때도 제가 말씀드려서 가사를 주셨는데 제가 못 썼어요.
1: 오.
0: 곡을 잘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1: 예. 근데 아, 가사를 먼저 받고
0: 받았는데 그 못 썼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영신 선배님이 가사 요청을 그럼 병률이한테 가사를 부탁하자 이랬는데
1: 아하.
0: 연락했더니 그 가사를 다시 주셔가지고
1: 우와.
0: 그게 네, 선인장이란 곡입니다.
1: 이야 그렇습니다. 네. 제 노래는 이제 산책 가사 썼던 소희 씨,
0: 네.
1: 김인선 씨 이렇게 두 분이 가사를 붙여줘서 마침내 석양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0: 그 50대 때에 맞이하는 그 뮤지션으로서의 느낌 가사와 곡이라고 그러는데 어쩜 그리 그러니까 두 분 곡을 제가 받는 느낌은 역시 곡 잘 쓰시고 히트곡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1: 근데 제가 곡을 좀 미루다가 드렸잖아요.
0: 네,
1: 이 곡은 원래 있었는데 원래가 그 스타일 아니거든요. 진짜
0: 네,
1: 저
0: 네.
1: 오히려 빨리 주는 스타일인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0: 네.
1: 근사한 노래를 주고 싶어가지고
0: 너무 근사했어요.
1: 막 고르고 도전하고

0: 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 이제 요 노래로 갔는데.
1: 그래서들 저한테 곡들을 안 주셨나 봐, 안 주시나 봐요.
0: 왜요?
1: 한재선 선배님도 그렇게 곡잘 쓰시고 후딱 써내는 선배님조차도 고민하시는 거면 다른 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저한테 곡을 안 주시는데 좀
0: 아이고.
1: 고생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주셨을 때 선배님 목소리 그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0: 아,
1: 그
0: 예.
1: 목소리를 잊을 수가
0: 아,
1: 없어요.
0: 그래요?
1: 아니 맨날 난 괜찮아 뭐 슈퍼스타 이렇게 부르다가 아니 그렇게 고급지고
0: 아, 좀 다르게 불러줘.
1: 너무 너무 아니 선배님이 이런 목소리를 가지셨나 할 정도로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서 선배님 왜 이런 음악 안 하실까 이런 목소리를 왜 감추시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가끔 들어요 그
0: 아,
1: 가이드
0: 그래요?
1: 음악으로. 네, 너무
0: 고맙습니다.
1: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0: 자, 그러면 그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0: 마침내 석양.
1: 네.
0: 네, 제가 만들고 강가달림 씨가 부른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아직 석양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
1: 좋죠.
0: 석양의 느낌이 딱왜 나죠? 눈앞에 오렌지빛이 쫙 펼쳐. 왜
1: 근데
0: 그렇죠?
1: 어떻게 이렇게 곡을 쓰세요?
0: 어떻게 잘
1: 선생님.
0: 이렇게 잘 부르셨던 거예요?
1: 아니, 어려웠어요.
0: 그래요?
1: 평상시 부르는 리듬이 아니었고,
0: 멜로디의 리듬이.
1: 멜로디의 리듬이 아니었고, 이 가사가 또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또 가사 또 키가 낮고,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부르면 촌스럽고, 조금 조심스럽게 부르면 심심하고, 되게
0: 맞아요.
1: 음잡기도
0: 저도
1: 힘들고.
0: 하나의 도전이었던 게, 사실 저는 멜로디 많이 촘촘히 넣는 스타일이잖아요. 따리라리라. 이게 아니라 따리라 띠따리라 띠따따따 이렇게 넣는 스타일인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강허자님 씨
1: 그랬어요.
0: 노래에서는 음수가 아주 적은, 그런데 이렇게 선율이 고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탁 스며드는, 그걸 너무 잘해주셔서
1: 노래
0: 고맙습니다.
1: 어려웠어요.
0: 좋아요. 그래도 강허자님의 마침내 석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또또님이 반가반가 서울로 이사 오셨다는데 라고 하고 계시고요. 김성일님도 반갑습니다. 20주년 음반 정말 좋습니다. 강허자님이 바로 장르다.
1: 아이고.
0: 자,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신촌 블루스 어미노 선생님과 함께 부른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신촌 블루스 멤버이기도 했으니까.
1: 뭐 지금도 뭐 무대 섰을 때 소개되어질 때 낯선 이름이잖아요. 강허달님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데 이제 공연 다니고 이러면 예전에는 뭐 트로트 하는 그 기획자가 제 음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트로트 음악에 덩그러니 있거나 뭐 포크 음악에 덩그러니 있거나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이런데 이제 사회자가 MC가 아 신촌 블루스 출신의 누굽니다라고 소개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 그래 신촌 블루스 출신이냐 한번 좀 들어볼까 이런 느낌이 확 와요.
0: 아주 좋은 이름표 하나를 가지고
1: 예,
0: 계신
1: 그래서
0: 거네요.
1: 처음에 솔로로 독립하고 나서 신촌 블루스라는 닉네임이 좀, 아이고, 굳이 제가 블루스 그런 분들의 그런 유명한 밴드 출신 이름에 이렇게 걸쳐서 꼭 소개되어야 되나? 그런 이상한 강자.
0: 그런 것도 있지,
1: 예,
0: 사실은.
1: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요. 정말 신촌 블루스라는 닉네임이 제가 지금까지도 오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힘, 에너지였고 우산이었구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0: 그
1: 그래서
0: 우산 든 사람이 어미노
1: 어미노
0: 씨예요.
1: 선생님이죠. 다른 분들 다 솔로로 독립했는데 몇주 전에 또40 플러스 원 이래서 오랜만에 게스트 불러주셔가지고 공연을 같이 했거든요. 여전히 신촌 블루스를 끌고 가시는 어미너 선생님 존재가
0: 참
1: 있더라고요.
0: 대단하시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닌 신촌 블루스라는 밴드를 40년을 끌고 오시는 저분의 모습에 정말 경외감 들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 마음으로는. 그리고 제 신촌 블루스 출신이긴 한데 음반에 제 목소리가 들어간 게 없어요. 나름 신촌 블루스 보컬 출신이라고 어떤
0: 하지만서도
1: 출신의 대표 되어지기도 하는데 감사하게도 소리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어미너 선생님 어느 순간 혼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현수 선생님 생각하면서 약간 뭐 이렇게 지르르시는 라이브만 보다가 어느 순간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그 목소리가 멋져서 아 기타만 멋지신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세월의 목소리도 정말 너무 좋구나 싶어서 그걸 꼭제 앨범에 담아야겠다 한게 그렇게도 오래 걸려서 20주년에 넣게 됐어요.
0: 이렇게 얘기하고 어미노 선배님과 함께 부른 당신이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요. 우리
1: 벌써요?
0: 방송 마칠 시간이
1: 아유,
0: 됐습니다. 이
1: 아쉬워라.
0: 노래는 내일 저희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1: 벌써요?
0: 시간입니다. 3년 만에 만났는데.
1: 이렇다니까요. 수다 떨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훅 가가지고.
0: 그니까요. 자, 이제 올해 한 절반 정도 남았어요. 올해 계획 어떠신지가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0: 음반 한참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LP 나온 대로 후반에 공연하게 될것 같고요.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전히 저는 뭐 공연하고 뭐곡 작업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강화달림 씨와 반가운 만남 또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참저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길어 올린 것 같아요.
0: 선배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0: 아니
1: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0: 질문이 왜
1: 이렇게
0: 이렇게 주옥 같은지 사람을 이렇게 뒤흔들
1: 사람을 이렇게 푹 빠지게 만드세요.
0: 아유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1: 고맙습니다. 이런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꼭또 우리 만나요.
0: 또 뵙겠습니다.
1: 네. 자, 강화달림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수

0: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듯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달리라 내고 와라 가는 배는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부산과 성남에서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도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무대들이 마련되는데요. 먼저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에선 풍류 여름을 열다가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처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원하고 흥겨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가야금 병창의 정자경과 박혜선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선 성남시립국악단의 기획연주회 들락날락이 열립니다. 들락날락이라는 제목처럼 귀는 즐겁고 마음은 가벼워지는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악합주 유초신지곡, 민속악합주 대풍류, 대금 및 거문고 독주곡, 조선팝 등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신명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풍류 여름을 열다는 6월 18일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홀에서 성남시립국악단의 들락날락은 같은 날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의 대표 공연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씻김굿이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씻김굿은 전라남도 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식인데요. 망자가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연주단이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대표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의 음악과 춤을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재구성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번엔 특별히 서울을 찾아와 관객들과 만납니다.

0: 공연에선 애군을 막아주는 송굿, 복을 기원하는 제석굿,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고풀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열어주는 길닦음 등 식김구세 주요 장면들을 90분 동안 압축해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노래와 춤, 연주가 어우러지며 전통의식이 지닌 깊은 의미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삶과 죽음, 떠남과 남음을 함께 돌아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간.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세 음악과 춤, 그리고 남도예술의 깊은 울림을 만나고 싶다면 국립남도국악원 교류공연 식김굿 6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에서 우리 음악의 흥을 즐기는 축제부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까지 6월 서울 곳곳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6월 19일 금요일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선 제8회 서울국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인데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선 전통 명인부터 젊은 국악인, 시민 동호회까지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해 우리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공연 2026 다시 보는 공연 봄날도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봄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먼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불세출의 자락,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공연됩니다. 토속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우리 소리를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이어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요. 연희점 추리의 참여형 연희극 사자특공대 백수지왕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전통 사자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악축제와 공연 봄날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제는 잠시 여유 시간이 있어서 어느 공원을 들렀는데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 손잡고 산책하는 엄마의 느린 걸음도 좋았고요.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이들, 은은한 미소 지으면서 손 꼭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의 모습,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독서 산매에 빠져든 사람, 그 모습 하나하나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머리가 시원해졌고요. 덩달아 기분도 좋아졌는데요. 행복지수란 이렇게 소소한 기쁨이 쌓여가면서 높아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푸른 공원을 산책하는 한가로운 마음, 우리 산책길로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을 품기에 좋은 음악, 보허사 1장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연주입니다.